0: 말뜻은 똑같은 거구나. 똑같다는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친구와 저는 취미가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무엇이 똑같을까?
1: 젓가락 두 자루 똑같아요.
0: 젓가락은 짝이라고 하죠.
2: 반짝이.
0: 무엇이 똑같을까? 땡땡땡 네 짝이 똑같아요. 민준이.
1: 육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0: 우와 잘했다. 젓가락, 육가락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똑같을까요?
3: 신발이요.
0: 맞아요.
3: 양말이요.
0: 맞아요.
3: 장갑이요.
0: 맞아요.
3: 귀요.
0: 맞아요.
3: 눈이요.
0: 맞아요.
3: 눈썹이요.
0: 맞아요.
3: 속눈썹이요.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똑같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짝꿍 단어는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4: 약간 생김새가 다르거나 색깔이 아주 조금 다르다거나 그래요.
5: 네, 형아가 그 그림을 색칠한 거랑 제가 그 그림을 색칠한 거랑 색칠한 그 색깔이 약간 비슷해요.
0: 오, 그렇구나. 비슷하다는 생김새나 성질이 닮은 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빠와 나는 입맛이 비슷해요 라든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볼까요?
6: 네!
7: 네!
0: 빠밤! 자, 여기 있는 이 두 친구는 누구와 누굴까요?
5: 오른쪽에 있는 큰 친구는 너구리는 너구리인데 너구리는 귀가 짧고 그리고 꼬리가 하얀색이다가 끝이 검은색인데 그 왼쪽에 있는 생물은 그 라쿤이라고 하고 동물원에 있어요.
0: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 잘 이야기해줬어요. 또 눈 주변을 보면 검은 털로 또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쉬웠나 보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빠밤! 이 동물은 누군가요?
8: 헷갈리지만 해달이었던가 수달이었던가.
0: 둘 중에 한 친구가 해달이고 한 친구가 수달이에요.
8: 해달이요.
0: 이 친구는?
8: 수달이요.
0: 그 차이가 뭐죠?
8: 해달은 하얀데 수달은 약간 여기 쪽이 조금 하얗고 그리고 해달은 눈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수달은 눈이 가깝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민준이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5: 친구는 수달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해달이에요.
0: 오호. 지금 우리 제니와 민준이가 다르게 대답을 해서 흥미진진한데요. 이 친구가 해달. 이 친구가 수달이에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잘 보면 수달은 머리가 까맣고 해달은 하얗죠. 자유형을 하는 친구가 수달이고 배영 자세로 조개를 까먹는 친구가 해달이에요.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잘 살펴봐요.
6: 네!
7: 네!
0: 그럼 오늘 배운 똑같다와 비슷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게요.
6: 네.

0: 똑같다.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 비슷하다. 생김새나 성질이 닮은 점이 많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 발표해 주세요.
3: 엄마랑 누나의 키가 똑같다. 내 친구는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
1: 우리 누나의 키가 에서 누나의 이거를 붙여서 써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띄어쓰기들 참 잘했네요, 우리 민준이. 우리 제인이 발표해 주세요.
4: 친구와 나는 우연히 똑같은 옷을 입었다. 친구와 나는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다.
1: 오, 우리 제니는 띄어쓰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똑같다와 비슷하다 두 단어를 배워봤어요. 이제 이 단어를 언제 쓰는지 잘 알겠죠?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어휘로 우리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짝꿍.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1: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 짝꿍 반가워.
2: 안녕.
3: 자, 오늘의 속담은 라라라 키재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뭘까?
4: 색종이 키재기?
0: 색종이? 색종이 이렇게 이렇게? 돌멩이? 돌멩이 키재기?
4: 도토리 어때?
0: 도토리? 도토리 괜찮은데?
4: 난 그럼 도토리로 해볼래.
0: 그래? 그럼 나는 돌멩이로 그려봐야 되겠다.
4: 오케이.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을 그려봐요.
0: 알았어.
4: 알았어. 난 도토리를 그려주겠어.
0: 나의 그림 실력을 뽐내보겠어.
3: 지명아.
5: 응.
3: 지명이는 왜 도토리라고 생각했어?
4: 도토리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뭔가 비슷한 거를 재면서 막 싸울 때 도토리 키재기 아닐까?
3: 아, 도토리 크기가 다 비슷한 것처럼 서로 비슷비슷한데 누가 더 낫다 하고 싸울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지?
5: 응.
3: 그럼 세인이는 왜 정답이 돌멩이라고 생각했어?
6: 돌멩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잴 때 쓰는 말 아닐까?
3: 아,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크기를 찾을 때 쓰는 말인 거야?
6: 응.
3: 좋아.
6: 이거 뭐야?
4: 도토리.
6: 이것도 도토리야?
5: 응.
6: 이거 눈이야?
5: 응.
6: 뭐야, 도토리가 눈이 있었어?
3: 그럼 세인아.
6: 응?
3: 돌멩이 키재기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쓸 수 있을까?
6: 약간 파우치 있잖아. 그걸 골라야 되는데 다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가 더 좋을까 하면서 아주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
3: 그럼 그럴 때 돌멩이 키재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6: 응.
3: 좋아. 그럼 지명이는?
4: 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 애들이랑 놀고 있을 때 애들이 자기 연필이 더 크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그럼 세인아.
6: 응?
3: 그럼 돌멩이 키재기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걸까?
6: 공책으로 약간 두께로 누가 더 자 몇 장이 더 많은지 시합하는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딱 대보면 누가 더 두꺼운지 잘 알 수는 있잖아. 굳이 자 같은 걸로 굳이 힘들게 할 때 약간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아, 진짜 돌멩이 키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아, 너무 지나치게 비교할 필요는 또 없다는 뜻인 거야?
6: 응.
3: 좋아. 그럼 지명아.
5: 응.
3: 지명이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4: 참 어리석고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막 그런 걸로 싸우고 있잖아. 친구들한테 다 비슷비슷하다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6: 응? 나는 돌멩이 키재기라고 생각했어. 돌멩이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멩이 두 개짜리로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자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쓸 때 쓸 수 있는 말 같아. 지명이랑 나랑 누가 더 키가 큰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몇 센치야? 그럼 너는 몇 센치야?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3: 좋아. 그럼 이번엔 지명이.
4: 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도토리 키가 다 비슷비슷한데 근데 막 그런 걸로 막 싸우니까 난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 세인이랑 다른 친구가 누구 글씨가 더 예쁜지 막 다투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잘 말해줬어.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는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에 열리는 열매야. 나무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모자처럼 생긴 받침과 반질반질한 열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비슷하지. 야생에 사는 다람쥐나 새들은 이 알밤만한 도토리를 즐겨 먹어.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먹기도 하지. 그런데 도토리를 주워 키를 재보면 크기가 고만고만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것을 고르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지지. 이렇게 비슷한 도토리들의 크기를 재듯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겨루는 모습을 표현할 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해. 만약 친구들이 발레 공연을 본 후 다리찢기를 흉내내면서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1: 글쎄, 내 눈에는 그저 도토리 키재기로 보이는데?
3: 라고 말이야.
4: 아싸! 내가 맞췄다.
0: 아직 우리 실력은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도 속담 공부 열심히 해서 완전 속담 천재가 되자.
4: 아니거든? 나만 될 건데?
0: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4: 그래.
0: 오늘의 속담은 도토리 키재기!
4: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견주어 볼 필요가 없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0: 토끼와 거부. 우리 멋진 친구들을 소개할게. 니키타.
1: 응.
0: 로우니.
1: 응.
0: 소령이.
1: 응.
0: 민찬이.
1: 응.
0: 그리고 나는
2: 우수리.
0: 자, 모두 준비됐지?
2: 응.
0: 우리 열심히 응원해보자.
3: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0: 이야기 나와라. 뿅뿅.
2: 뿅뿅.
0: 숲속 마을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5: 작년에 보니 토끼 진짜 빠르더라. 올해도 이기겠지.
0: 그때 토끼가 우쭐대며 나타났어요.
6: 그럼 당연하지. 난 원래 빠르니까 연습 따윈 필요 없어.
0: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5: 혹시 아니, 다른 동물이 이길지. 누구든 꾸준히 노력하면 이길 수도 있어. 난 노력하는 건 자신 있거든.
6: 지금 날 이긴다고 말한 거니?
0: 토끼는 거북을 무시

0: 하며 깔깔거렸어요.
1: 먼 거리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알지.
2: 좋아. 그럼 너랑 나랑 둘이서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못할 것도 없어. 그럼 어디서 만날까?
2: 저기 저 먼 산 너머 뾰족바위에서 만나. 거기가 결승점이야. 해가 지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0: 마침내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토끼와 거북은 출발선에 섰어요.
3: 준비!
4: 땅!
0: 토끼는 재빠르게 뛰어갔어요. 거북은 엉금엉금 부지런히 따라갔지만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2: 벌써 토끼는 저만치 가버렸어. 거북이도 그렇게 느려서 뾰족바위까지 갈 수는 있겠니?
1: 끝까지 해봐야지. 하루 종일 걸으면 해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거야.
0: 거북은 걷고 또 걸었어요. 산 너머 뾰족바위까지는 먼 거리였어요. 토끼는 한참 가다가 산 중턱에서 멈췄어요.
2: 거북이는 어디쯤 왔으려나? 보이지도 않네. 어차피 한참 걸릴 테니 잠깐 쉬었다 갈까?
0: 토끼는 그늘 밑에 앉아 땀을 식혔어요. 솔솔 바람이 불어오자 토끼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편 거북은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갔어요.
1: 휴, 덥고 힘들다. 산을 넘어가려면 아직 한참 가야 하니 멈출 순 없어.
0: 거북은 물을 마셔가며 엉금엉금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어느새 한낮이 지났어요. 거북은 쉬지 않고 계속 갔어요. 점점 지치고 다리도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 거북아,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 토끼는 한참 전에 갔을 거야. 발바닥도 다 까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포기해.
1: 그래도 산 꼭대기는 지났잖아. 부지런히 더 가면 뾰족바위가 나올 거야.
0: 거북은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꾹 참고 결승점까지 걷고 또 걸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토끼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어요.
2: 아이고, 내가 너무 푹 자버렸네. 늦었다, 늦었어.
0: 토끼는 뛰고 또 뛰었어요. 한참을 뛰어가자 저 앞에 뾰족바위가 보였어요. 그 앞에는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2: 거북이 나보다 먼저 가다니. 안 돼, 질 수 없어.
0: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거북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거북은 뾰족바위에 도착해 토끼를 이겼지요.
5: 우와, 거북이 이겼다!
0: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 토끼를 이길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토끼는 낮잠 잔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2: 거북아, 내가 느리다고 웃어서 미안해. 쉬지 않고 그렇게 걸어오다니 너 진짜 대단하다. 경주에서 이긴 걸 축하해.
6: 축하해.
7: 우와,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니까 정말 재밌다.
8: 나도.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가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정상의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제치고 이겨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아.
9: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쉬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거북이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 찬 거잖아. 거북이가 이겨서 나도 좀 좋아.
7: 그럼 만약 너희가 거북이인데 토끼를 봤다면 깨울 거야?
3: 나는 깨울 것 같아. 왜냐면은 깨우고서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게 그게 저도 더 뿌듯할 것 같아.
0: 숲속에서 열린 달리기 시합이 거북이가 이기기 힘든 경기는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8: 거북이가 불리하잖아. 그래서 거북이는 바다로 가고 토끼는 그냥 가고 그렇게.
3: 거북이랑 토끼랑 육지에서 한번 달리기를 하고 바다에서도 한번 달리기를 해서 그 기록을 더했을 때 누가 더 적게 나오냐 이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토끼는 육지에서밖에도 못 다니니까 그건 또 거북이한테 유리한 경기인 것 같아서 나는 아직 공평한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0: 경쟁에서 이기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게 있을까?
8: 우정과 같이 했다는 기분과 일단 이기는 것보다는 뭔가 행복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0: 그렇구나.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 오늘도 멋진 생각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6: 나도 고마워.
10: 나도 고마워.
0: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풍선이 빵!
1: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와, 이용사님! 와, 이용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했어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응?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0: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헛! 쌍디읍 아 이응 빵 빵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3: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2: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4: 네, 대왕님.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 풍선이 다 빵 터졌어.
6: 자마, 모마.
3: 무슨 일 있어?
5: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7: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8: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5: 부러워. 풍선?
3: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7: 빵? 맛있는 빵?
3: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8: 알았어. 헛!
9: 야,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3: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0: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7: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10: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1: 아, 내 풍선.

0: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0: 그러자.
1: 자음, 모음, 변신!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3: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풍선이야.
2: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음아,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4: 풍선 글자는 못 찾을 걸.
5: 천지.
4: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6: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 빠지다!
0: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6: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2: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0: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짓!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반대 용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 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아 공을 빵!
4: 차다! 차다!
0: 아이아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다.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비읍, 오, 리을, 불!
6: 지긋, 아, 다! 불다!
3: 풍선을 불다.
5: 풍선이 다시 부풀었어.
7: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8: 나라 한국을.
3: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쯧. 욕망치로 우! 쯧! 욕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우와! 풍선이 날아간다! 우와! 멋지다!
2: 풍선이 하늘까지 올라가!
6: 너무 올라가!
10: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7: 빵!
10: 풍선이 터질 때도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7: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10: 그래, 그래. 어서 먹자. 후하.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표정으로 말해요.
1: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2: 좋아, 준비됐지?
3: 하나, 둘, 셋!
1: 하나도 안 웃기거든.

0: 신나.
1: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 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0: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대왕님!
4: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4: 지금 알 수 있는 건 ㅅ과 ㅈ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6: 아이야.
5: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6: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7: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8: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7: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5: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2: 좋아요. 자음, 모음,

0: 하면서 짐!
1: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3: 응?
2: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4: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5: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4: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6: 아...
2: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7: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2: 웃겨? 한번 찍어볼까?
4: 웃긴 마음 팩트!
3: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8: 오, 오, 오.

0: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1: 개벽 화가 난다.
0: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2: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0: 어쩌지?
4: 개벽, 한글 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0: 죄송해요.
5: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보메라 야! 하! 하!
1: 잡았다!
2: 천지곤! 파!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1: 천지 너! 천지! 훗!
3: 어떻게 다 부서졌어?
4: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3: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4: 오잉? 정말?
3: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역,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4: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3: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햇뜻.
3: 와, 된다, 돼. 와.
4: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3: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4: 와.
2: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4: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2: 어서 사진기를.
6: 그만둬! 용맹치는 지진파!
2: 아이야.
3: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5: 무서운 마음, 획득!
7: 무서운 마음?
3: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4: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2: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8: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5: 당연하지.
8: 그럼.
0: 요는 내가 쓸게. 보메랑으로 요! 하! 하!
8: 어는 내가 쓸게. 끝! 치아.

0: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요를 만나 표.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정. 표정.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4: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3: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표정!
3: 표정!

0: 쌍싸울요 공룡대전. 이제 마지막 공격이야. 다이노 파워 펀치.
1: 우와 대단한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거야?
0: 다이노 파워.
2: 그거 진짜 어려운 기술인데.
3: 자 얘들아 회의 시간이야. 지구의 퀀텀 코어들을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게임 꺼 제이민. 넌 TV 끄고 루시오.
0: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곧 시작인데.
2: 알았어, 알았다고.
4: 게임에 자신이 있나요? 어? 그렇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싼싸우리오 청소년 메이저 리그에 참가하심.
0: 얘들아, 방금 TV에 우리가 찾던 퀀텀 코어가 나타난 것 같은데?
1: 저거 진짜 퀀텀 코어잖아.
2: 트로피로 만들었다고? 대체 왜?
3: 트로피를 타면 알 수 있겠지. 우리한텐 최고의 게이머가 있으니까 트로피는 당연히 우리께 될 거야.
0: 정말? 잘 됐네. 그게 누군데?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된다고. 난 혼자 조용히 게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야. 근데 대회는 정확히 그 반대잖아. 내가 워낙 티를 안 내서 모르는 모양인데 난 긴장을 잘하는 편이라고.
1: 다른 방법이 없어, 제이민. 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게다가 이미 신청도 했어.
5: 우와.
0: 정말 신나는데? 이렇게 큰 대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2: 저길 봐. 퀀텀 코어 트로피야.
0: 나 진짜 못하겠어. 땀이 나는지 몰랐던 곳까지 땀이 나고 있단 말이야. 손이 젤리가 된 것 같아. 컨트롤러를 잡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1: 할 수 있어, 제이민.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너랑 함께할게.
6: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입어야 하는 거예요, 대장?
7: 답답하긴. 이건 10대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니까. 우리가 10대로 보여야만 퀀텀 코어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춤춰. 좋았어.
0: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어. 그냥 집에 갈래.
4: 환영합니다. 싼싸우리오 청소년 레이저림픽에 잘 오셨습니다. 먼저 게임 규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 1대1로 당당하게 승부를 펼친 후 마지막 두 명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1: 저게 진짜 퀀텀 코어가 맞긴 한 걸까?
3: 모르지. 이렇게 봐선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0: 괜찮아, 제이민. 다이노스의 운명과 그리고 지구의 운명이 다 네 손에 달려있다고.
2: 넌 손도 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4: 준비됐나요, 선수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0: 본때를 보여줘, 제이민.
4: 1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할 공룡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준비 시작! 서둘러 주세요. 가장 강력한 캐릭터부터 선점되고 있습니다.
3: 뭐해, 제이민? 대장, 시작했어요.
7: 난 너로 정했다, 런가?
2: 서둘러, 제이민. 좋은 캐릭터가 선택하시겠어.
4: 선택 시간 종료. 그럼 대회 1라운드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쥐라기 대잔투를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 대 초강력 슈퍼 세고의 대결입니다. 시작! 테락스 승리! 다음은 티탄 오브 와 대 바퀴 캐팔로 티탄 오브 와 승리!
1: 다른 소리는 다 무시해. 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이노 파워를 보여줘, 제이미.
3: 윈덜블레.
0: 그래, 난 할 수 있어.
4: 벨로시랩터와 코피의 대결입니다.
0: 마지막 한 방. 다이노 파워.
4: 코피 승리.
0: 괜찮아.
1: 그렇지.
7: 이봐! 나!
4: 진정을 하시고 다음 라운드 시작! 롱고가 지겠는데요? 이봐!
3: 대장을 도와주자고.
0: 우리의 비밀 무기 간다!
2: 뭐야?

0: 불리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롬보가 이겼습니다. 예! 비상어 부하와 콤피의 대결. 콤피가 여유롭게 이기고 있군요. 콤피 승리.
1: 멋있다.
2: 질 수는 없지.
1: 뭐야, 간지럽게.
3: 좋았어.
0: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콤피 대 롬보. 최종 대결을 시작합니다. 콤피의 회전 동작이 예술적이군요. 오, 강력한 공격. 예! 어?
4: 뭐 하는 거지?
5: 저건 치잖아.
4: 지민.
2: 다이노 파워 펀치.
5: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3: 안 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2: 알았어요, 대장.
4: 우리 꺼져서 이게 무슨 일이지? 트로피 수여식인가요?
3: 이 트로피를 가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5: 민혁군들이 변장한 거였어.
6: 다들 준비됐지?
7: 다이노스터 변신!
3: 어서 공격해!
6: 다이노마빅 출동!
5: 멈춰!
6: 사들라! 지금 빨리!

0: 상대지만 퀀텀코어는 절대로 못 가져가!
1: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란다, 애송이들아. 공기야! 점 앞에 까다!
2: 어떡하지?
3: 재민이 게임할 때처럼 필살기를 써보자!
2: 이건 게임이 아니야, 루시오.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0: 필요 없어. 그냥 콤피처럼 움직이면 돼. 챔피언의 실력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1: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0: 지금이야. 펜타 X.

0: 귀요미아가? 이제 안심해.
1: 안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 위치를 스캔해보았지만 퀀텀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았단다. 모양은 진짜 퀀텀 코어처럼 생겼지만 그건 그냥 트로피였어.
0: 이건 그냥 트로피가 아니에요. 제이민이 최고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증거품이니까요. 축하해.
2: 고마워 루쇼. 별거 아니었어.
0: 진짜 멋있었네. 빙하 위의 제왕 거대 메모드.

0: 우와, 바다를 현장 학습으로 가니 산사우리에서 학교 다니는 거 최고야.
1: 그치 루시오? 햇볕 쬐면서 해변에서 놀면 정말 재밌을 거야.
2: 햇볕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거야.
3: 너희 기대를 깨서 미안하지만 해변에서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조나단 박사님을 만나야 하잖아. 제이민의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분 말이야.
1: 그건 그런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걸?
3: 걱정 마. 박사님이 정보를 보내주셨어. 이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 계신데.
0: 아, 학교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라고?
4: 기운내 루시오. 재밌을 거야.
5: 비디오 게임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이노스터를 이기겠다는 거지? 그 트로피는 지구에 있는 퀀텀 코어의 위치를 찾게 도와줄 단서였어. 근데 그걸 손에 넣지 못하다니!
6: 근데 잠깐만요. 트로피의 퀀텀 코어는 가짜라고 했잖아요.
5: 가짜지만 그건 진짜 퀀텀 코어를 본뜬 거였어. 그러니까 당장 다이노스터를 추격해. 내가 새 부활을 구하기 전에 서두르란 말이야!
7: 어? 네, 알았어요.
5: 아, 한심하긴.
3: 박사님이 주신 정보에는 8층이라고만 적혀있어. 여기 조나단 박사님 연구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중에 어떤 방일까?
2: 문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0: 그렇다면 어? 행운의 825호 도전!
3: 아무 숫자나 고르면 어떻게, 루시오!
0: 내 직감을 믿어봐.
3: 네 직감대로 이 방이 맞을 확률은...
1: 인정. 네 직감이 제대로 들어맞은 것 같긴 하네.
2: 이 모형 퀀텀 코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8: 넌 누구니?
3: 조심해.
8: 지금은 학생들 안 만나. 근무 시간에 다시 찾아오렴.
3: 조나단 박사님이시죠? 레이저 림픽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8: 아마도? 너흰 누구지?
3: 저흰 로라 박사님과 일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8: 에? 볼트 매트리스잖아. 로라 박사가 발견한 거니?
3: 저흰 퀀텀 코어라고 불러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8: 그래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 10대 시절이었다. 난 해변에서 동생이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내가 상상한 그 어떤 보물보다도 놀라운 거였지.
9: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게 대체 뭐지? 와,
8: 태어나서 본 물건 중 가장 아름다웠어.
1: 맞아요. 그게 코어예요. 지금은 어디 있죠?
8: 사라졌어. 내가 만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있었거든.
3: 당장 그 해변으로 가봐야겠어요. 데려가 줄 수 있으세요?
8: 가능은 한데 동굴이 무너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
9: 악당들이 코어를 쫓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야 해요.
8: 그러니까 지구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좋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모두 따라오렴.

0: 좋았어. 코어를 빨리 찾기만 하면 해변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1: 루시아와 칩튼 누가 산사우리오에 있었다고? 다이너스트가 그 꼬맹이들이었다니.
2: 코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꼬맹이들이죠. 쫓아가 볼까요, 대장?
3: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만 일어나리.

0: 다 왔다. 이곳이야. 바로 여기였어.
1: 이렇게 큰 바위들이면 코어는 가루가 됐겠는데?
2: 그건 모르지. 얼른 확인해보자.
0: 괜찮니?
2: 네, 좀 창피한 것만 빼면요.

0: 어? 얘들아, 이거 봐.
1: 눈이잖아. 말도 안 돼. 산사우리오는 눈이 내릴 만큼 추운 곳이 아닌데.
2: 저기 봐.
3: 반갑다, 타이러스타. 이봐, 다이노스타! 거톰코어가 너희들 손에 들어가게 둘 순 없지!
1: 저 사람들이 너희가 말한 그 악당들이니!
2: 잠깐 피해 계세요!
4: 다이노스타 결신!
1: 다이노스토? 너희가 다이노스토였다고?
2: 비밀이에요!
3: 메카 메모드에겐 한입 가리지! 각오해라! 공기야!
2: 선생님은 여기 숨어 계세요.
1: 조심해라.
2: 이거나 받아. 내 접기.
3: 이봐, 진정해.
5: 미역군들을 막아야 해.
6: 우리가 메모드의 시선을 끌어볼게.
5: 부테라 에로! 발사!
3: 하! 고드름 공기야!

0: 집단 합체를 시작하자!
1: 랩탑 볼트윙! 액션 준비 완료!
2: 막아야 해! 메카 메모드 업그레이드!
3: 이해감이 안 좋은데?

0: 옷이 얼어붙고 있잖아. 움직일 수가 없어. 기다려, 내가 갈게. 스밀러 미사일 발사. 고마워 치팅드. 막아봐.
1: 제민, 약점이 어딘지 찾아봐.
2: 찾고 있어. 잠깐만. 등이야, 등쪽을 노려야 해.
1: 스테고트론이 활약할게요. 루시오,

0: 얼음을 붙여줄게. 좋았어. 그럼 얼음을 부숴볼까?
1: 쇼크웨이브 슬라이드.

0: 안엔 아무것도 없어. 유감이구나.
1: 이걸 찾는 거야?
2: 어, 안 돼!
1: 출발해!
3: 우리 가져갔어!
2: 쫓아가자!
0: 잠깐! 너희한테 줄 게 있단다. 해변에서 있었던 일 이후 다른 곳에서 찾아낸 거야.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2: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3: 절대로 악당한테 뺏기지 않을게요.
0: 부탁하마. 그럼 행운을 빈다.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파파랑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1: 어머나, 얘들 좀 봐. 장난감을 왜 다 침대에 올려놨니?
2: 여기가 얘들 집이에요.
3: 이 녀석, 장난치지 말고 얼른 장난감 상자에 담아.
2: 장난감 상자는 꽉 찼는데요?
1: 아, 정말 꽉 찼구나. 장난감 수납장 하나 사주자니까요.
3: 알았어, 내가 내일 만들어주면 되잖아.
1: 당신이 전에 만든 선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3: 저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뭘.
2: 근데요 아빠, 이거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미끄럼틀로 써요. 곰돌이나 공룡 미끄럼틀이요.
3: 알았어, 아빠가 장난감 수납장 사줄게.
1: 지금 바로 살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0: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장난감 수납장을 고릅니다.
1: 아하, 얘들아, 이 중에 어떤 걸로 살까?
2: 이거 예쁘다, 이거 사주세요.
1: 그래 페파, 딱 좋네.
0: 엄마가 장난감 수납장을 주문합니다.
4: 선택하신 장난감 수납장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2: 우와, 좋아라.
0: 다음 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빠른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죠.
5: 우체국 빠른 택배입니다. 페파랑 조지 어린이 앞으로 이게 왔군요.
1: 이게 뭔데요?
5: 장난감 수납장인데요.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납작해요?
5: 그럴 수밖에, 직접 조립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페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금방 조립해 주실 텐데 뭐. 갈게요.
6: 안녕히 가세요.
2: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1: 어쩌긴, 우리가 조립해 주면 되지.
2: 맞지?
3: 참 이상하네. 조립 설명서 한 장 없다니.
1: 조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설명서를 따로 안 넣었나 보죠 뭐.
2: 엄마, 도와드릴까요?
1: 좋지. 그럼 선반 하나만 찾아올래?
2: 여기 녹색 선반이요.
1: 고마워 페파. 다음은 다리 네 개만 찾아줄래?
2: 하나, 둘, 셋, 넷. 여기 파란 다리 네 개요.
1: 우와, 이대로만 하면 금방 다 하겠는걸.
3: 여기 빨간 문도 있어요, 여보.
1: 네, 여보 고마워요. 짠, 다 됐다.
3: 우와, 정말 금방 했는걸.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장난감 다 넣어요?
1: 그러게, 좀 작은 것 같네.
2: 조지가 가져온 이 판은 뭐죠?
1: 여분으로 들어있는 선반 아닐까?
2: 이 판들이 다 남은 거예요, 엄마?
0: 저런, 수납장이 왜 작은가 했더니 엄마가 판을 다 조립하지 않았네요.
1: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립해야겠는데?
3: 아이고, 머리 아파. 설명서만 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누가 또 왔지?
5: 아, 글쎄, 제가 화물칸에 이걸 떨어뜨렸지 뭐예요.
3: 어쩐지, 설명서가 없을 리 없지. 이거 보고 금방 조립해줄게, 얘들아.
2: 야호!
0: 그런데 조립 설명서는 너무 복잡했어요.
3: 이거 여분, 뭘 어쩌라는 소린지.
5: 저 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페파 아빠. 이런 거 조립하는 게 원래 제 취미거든요.
3: 정말요? 저흰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5: 전 그럼 물 좀 끓여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게요. 설탕은 6숟가락이요.
0: 온 가족이 얼룩말 아저씨의 차와 과자를 준비했죠.
2: 차 드세요, 아저씨. 와.
0: 아저씨가 그새 수납장을 다 조립했군요.
3: 아니, 벌써 조립을 다 한 거예요?
5: 당연하죠. 벌써 애들 장난감도 이 안에 다 넣어놨는걸요.
2: 아저씨 감사합니다.
5: 근데 얘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넣었어.
2: 곰돌이랑 공룡만 쫓겨났네. 얘들은 어디에 살아요?
5: 이렇게 금방 조립하는 수납장을 더 주문해서 넣어주든가.
3: 그건 안 돼.
1: 엄마가 방금 더 좋은 생각이 났는데, 곰돌이랑 공룡은 너희 침대에 살라고 하자.
2: 뭐예요? 여긴 원래 얘들이 살던 데잖아요.
1: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 쭉 살라고 하면 되지.
2: 즐거운 야영.
0: 유치원 친구들과 야영하는 날입니다.
7: 선생님, 저요,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버스가 너무 덜컹대는 것 같아요.
0: 저런, 페드로가 차 멀미를 하나 봅니다.
1: 많이 안 좋으니 페드로, 그럼 이리 와서 선생님 옆에 앉을래? 이제 좀 괜찮니 페드로?
7: 네, 괜찮아요.
2: 선생님, 저요.
1: 조이, 너도 속이 안 좋은 거니?
2: 지금은 아닌데 이따 안 좋을까 봐요. 저도 미리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6: 저도 앞에 앉아도 돼요, 선생님?
8: 저도요!
1: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앉을 자리는 없거든요.
9: 실망할 거 없어. 야영장에 다 왔으니까. 갈게, 얘들아. 야영 잘해라.
8: 안녕히 가세요.
1: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숲이라 공기가 아주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마셔봐요. 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할까요?
0: 페프랑 친구들이 텐트를 칩니다.
1: 여러분,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친구를 한 명씩 정해보세요.
2: 수지, 넌 나랑 같이 자자.
10: 네.
2: 난 조이랑 같이 자려고 했는데.
11: 미안한데 수지, 난 레베카랑 같이 자려고 했거든.

0: 레베카, 넌 나랑 자는 거 아니었어?
1: 응, 맞아.
2: 네.
1: 에밀리, 넌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데?
3: 나는 조이.
1: 그래, 에밀리.
2: 어때? 이제 나랑 같이 잘래, 수지?
1: 그래?
4: 자, 슬슬 나뭇가지를 주워올까? 그래야 모닥불을 피우죠.
1: 저희가 할게요, 선생님.
5: 페드로랑 저도 나뭇가지 줍고 싶은데요.
4: 어허, 싸우지 말고 전부 다 주워오면 되죠.
6: 모두 모닥불 피울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4: 좋아요.
6: 밤이 됐습니다. 팔팔한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4: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 곡 할까요?
7: 예!
5: 우리 빙봉 노래해요!
4: 아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7: 선생님, 우리 그거예요! 빙봉 노래예요!
4: 알았어요.

0: 여러분, 이제 그만 잘까요? 얘들아, 모두 잘 자라.
1: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2: 파파랑 수지는 침낭에 들어갔죠.
3: 나 손전등 있다. 나도 있지.
0: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만 웃고 어서 자도록 하세요.
3: 근데 이상한 소린 뭐지?
4: 나도 모르지, 수지. 지금 또 났어. 수지, 자다 말고 어디 가노?
5: 선생님, 저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0: 그럼 여기서 잘래?
5: 네, 선생님.
4: 선생님, 저요. 저도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래, 들어와요.
6: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7: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알았어요, 다 들어와요.
4: 우리 빙봉 노래 또 하면 안 돼요, 선생님?
0: 알았어요. 아, 연주해, 오, 노래해. 하나의 빙, 둘의 봉, 다시 빙.
4: 아빠는 선장님.
2: 파파 가족이 할아버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8: 아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다.
9: 예, 선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전진.
8: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당기고.
9: 이런 후진. 쉽네요, 뭐.
8: 그리고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조심해 줄래?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 아유, 또 그러네. 잔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9: 준비됐으면 가도 되지?
1: 네, 선장님, 가세요.
9: 좋아, 그럼 출발한다.
2: 어우, 그런데 왜 배가 뒤로 가죠?
8: 야, 내 돛대 다리에 부딪힐라.
9: 히크.
8: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0: 갔다 와라.
1: 네, 할머니.
0: 즐거운 여행하렴.
8: 저러다 내 배 어디가 부서져서 오는 건 아니겠지?
0: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여.
9: 배봐, 종을 치도록.
4: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3: 그런데 좀 배고파요.
9: 아빠도 그런데.
10: 할아버지가 먹을 거 챙겨놨대, 취사실에.
3: 그게 뭔데요, 아빠?
9: 취사실은 배 안에 있는 작은 주방이냐. 보여줄게, 와봐.
2: 파파랑 조지는 배 안으로 들어갔죠.
9: 와! 우와, 주방 한번 엄청 작다.
3: 먹을 건 어디 있어요?
9: 그야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3: 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9: 그럼 보나마나 여기.
3: 에이, 저것도 먹는 거 아닌데.
9: 이 주방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데 들어있어?
3: 우와, TV도 있네.
2: 아무리 봐도 먹을 건 없었죠.
9: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3: 만일 여기가 내 주방이면 난 먹을 걸 어디에 둘까? 여기.
9: 우리 딸

0: 대고래.
1: 파파가 먹을 걸 찾았군요.
0: 맛있다.
2: 어, 오리들이다.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줄까?
1: 파파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해요.
3: 조심해요. 앞에 갈대밭이 있어요.
0: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갈대밭은 금방 지나갈 테니까.
3: 왜요? 안 나가요?
0: 괜찮아. 뒤로 나가면 되지.
3: 뒤로도 못 가네요?
0: 그러네.
1: 어떡하죠? 갈대밭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네요.
0: 내가 물에 들어가서 좀 밀어야겠군.
3: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0: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그리고 가라고 하면 배에 시동이나 걸어.
4: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0: 지금!
1: 파파가 갈대밭에서 배를 밀어냈죠.
5: 만세!
2: 뭐하세요, 아빠? 얼른 타요, 배 떠나요!
1: 어, 어떡하죠? 아빠만 두고 배가 떠나고 있어요.
2: 빨리 와요, 아빠! 빨리요, 빨리!
0: 배 시동 좀 꺼!
3: 아빠가 지금 뭐래?
0: 배 시동 좀 꺼!
2: 아빠 말이요, 엄마! 배 시동 좀 끄래요!
3: 어머나, 여보, 괜찮아요?
0: 다음 나야 괜찮지. 근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면 안 될까? 모험은 다른 날 또 하고.
5: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6: 아, 얘들이 왜 여태 올 생각을 안 하지? 내 배는 무사한지 영 불안하군.
3: 저기요. 저기 오잖아요.
7: 저기 왔어요.
6: 어서들 오렴.
0: 배 좀 주차하고 갈게요.
6: 배가 찬가 주차를 하게. 배는 정박을 한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라. 내가 해줄게.
1: 할아버지가 배를 정박해 주신대요.
6: 정박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 이렇게 살살 다뤄야 해.
0: 다리 조심해요, 아버지.
6: 뭐?
5: 뒤에 다리 있잖아요.
6: 아! 이렇게 정박을 하려던 게 아닌데.
2: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배를 부셨네.
8: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당신은 원래 뭐든지 잘 고치잖아요.
6: 그건 그래. 원래 뭘 고치는 게 내 취미니까.
2: 저도 배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6: 허허,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러렴 배파.
2: 정전이 됐어요.
1: 저녁 무렵 파파랑 조지는 거실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파파 아빠는 현관문 앞을 청소하고 있고요. 파파 엄마는 서재에서 컴퓨터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3: 아우!
2: 오!
0: 오!
2: 엄마, 아빠, 왜 불이 다 나갔어요? 음악도 갑자기 그치고요.
0: 아빠도 청소기 다 못 돌렸는데.
3: 엄마도 컴퓨터 쓰다가 꺼졌어.
1: 엄마가 전등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3: 보아하니 정전이 됐나 보네.
2: 정전이 뭐예요?
3: 정전은 전기가 흐르다 끊겨서 안 들어오는 거야.
2: 전기는 또 뭐예요?
0: 전기가 아니라 전기란다. 이게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 페파.
2: 그 전기 다시 들어오긴 해요?
0: 그럼. 근데 그동안 어두우니까 손전등이 있어야겠지?
3: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본 것 같아요.
0: 알았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3: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0: 별 걱정을 다 하는군. 내가 방문이 얼마나 밝은데 이쯤이야. 야, 이게 왜 여기 있지?
3: 아우.
2: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내려오니까 좀 어두워서 그런 거야.
3: 아우, 방금 생각났는데 주방에도 손전등이 있었지 참. 아하!
1: 엄마가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2: 저도 한번 들어봐도 돼요?
3: 그럼!
2: 조지, 나 어때? 웃기지?
1: 파파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3: 괜찮아, 조지. 누난데 왜 울어? 아우, 손전등 찾았다고 아빠한테 말을 안 했네.
1: 아빠는 아직도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찾습니다.
0: 근데 이 손전등은 어디에 있는 거야?
2: 아빠, 우리가 손전등 찾았어요. 엄마가 주방에 늘 놔뒀는데 깜빡하셨대요.
0: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고생했네.
3: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

0: 들어서 놀았단다. TV 없이도 말이야.
1: 아, 맞다! 택배 상자 안 버린 거 있죠?
2: 파파가 뭘 하려는 걸까요?
1: 엄마, 이 상자에 네모난 구멍 하나 내주세요.
0: 구멍은 왜?
1: 보면 알아요.
2: 엄마가 상자에 구멍을 내줬습니다.
0: 이 정도면 됐지?
1: 네, 엄마. 이제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조지, 너는 여기서 손전등으로 나 좀 비춰줘. 안녕하세요. 페파 뉴스입니다. 앵커는 바로 저 페파고요.
2: 페파가 텔레비전 놀이를 만들어냈군요.
1: 오늘 저녁 전 세계적인 정전으로 모든 일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0: 우리 딸 진짜 앵커 같은데?
1: 아빠 말씀이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린다고 합니다.
2: 오! 전기가 다시 들어왔네요.
0: 만세!
1: 뭐예요? 내 뉴스 아직 안 끝났는데. 얼른 불 꺼요, 아빠.
3: 알았다, 페파.
1: 됐다. 에헴, 방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방금 전기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전기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3: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
0: 만세!
1: 야호! 춤추자!
2: 팔판은 정전이 된 것도 좋았지만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게 더 좋았죠.
1: 신나는 공놀이.
2: 파파랑 조지가 마당에 공놀이를 하러 나왔습니다. 조지가 공을 최대한 높이 던지고는 다시 잡았죠.
1: 줘봐, 이런 거 나도 하거든.
2: 파파는 공을 놓쳤어요.
1: 난 이 놀이 재미없어.
2: 파파의 단짝 친구 소지가 테니스 라켓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4: 안녕, 페파.
1: 안녕, 수지.
4: 우리 이걸로 공 치고 놀래?
1: 그래, 이게 훨씬 더 재밌겠다. 간다, 수지.
2: 소지가 공을 놓쳤네요. 이번엔 파파가 놓쳤고요. 누나들이 자기들끼리만 테니스를 쳐서 혼자 남은 조지는 심통이 났죠.
1: 어, 미안해서 어쩌니? 테니스 라켓이 두 개뿐이라 넌 같이 못하겠다.
4: 아, 맞다. 조지는 공 주워오는 볼보이 시키자.
1: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조지.
2: 조지는 볼보이를 맡았어요. 누나들이 친 공이 멀리 가면 주워오는 거죠.
1: 간다, 수지.
4: 아우, 빗나갔네.
5: 볼보이!
4: 수고했어, 볼보이.
1: 오! 볼보이! 수고했어, 볼보이.
5: 볼보이!
2: 아, 어떡하죠? 조지가 하기 싫은가 봐요. 댄이랑 파드로, 판디, 레베카, 리처드가 왔네요.
1: 안녕, 얘들아.
6: 안녕.
1: 우리 지금 테니스 친다.
7: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4: 라켓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1: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자.
7: 오랜만에 축구나 할까?
6: 그래, 축구하자.
1: 여자 대 남자로 하는 거다.
7: 골키퍼 할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8: 저요, 저요.
9: 저요, 저요.
2: 카드로랑 레베카가 양팀의 골키퍼가 됐죠.
7: 우리 먼저 찬다.
2: 리처드가 한 골 먼저 넣었네요.
7: 남자팀이 먼저 넣었지.
1: 지금 이거 무효야. 준비도 안 했는데 차냐.
7: 뭐야, 그건 반칙이잖아. 손으로 공을 잡으면 어떡해.
1: 반칙 아니거든. 난 골키퍼.

0: 왜 이렇게 시끄럽니?
1: 아빠, 남자애들이 억지 부려요.
2: 억지는 이들이 먼저 부렸지.
0: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얘들아, 심판을 두면 되지.
1: 심판이 뭔데요, 아빠?
0: 서로 반칙은 안 하는지 중간에서 감시하는 거란다.
3: 제가 심판할게요.
0: 그만. 심판은 공평하게 내가 할게. 지금부터 먼저 한 골 넣는 팀이 이기는 거다.
1: 근데 공은 어딨어?
2: 잘한다! 얼른 한 골 넣어!
1: 쟤들 막아!
0: 골인! 리처드 선수 먼저 한 골 넣었네요.
3: 만세!
2: 우리가 이겼지?
1: 축구처럼 재미없는 거 처음 봐.
0: 근데 이것도 뭐지? 남자애들이 자기들 골대에 골을 넣었구나. 그러니까 여자팀 승리.
1: 진짜요?
3: 맞아!
1: 축구처럼 재밌는 거 처음 봐.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소확개념 함수. 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이건 어떨까요?
1: 함수는 자판기다. 왜냐하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0: 아무리 복잡해도 그림 한 컷이면 소확개념이 쏙쏙.
2: 제가 직접 이렇게 비주얼 신기 하면 그 개념이 더 확실하게
0: 글로 이해하기 힘든 수학 문제도 그림으로 바꿔보면
2: 문제 해결이 확실히 더 빨리 되니까 이해가 잘 되고 해결이 잘 돼서 수학 풀면서 짜증나지가 않았어요.
0: 복잡한 수학 개념은 쉽게, 문제가 보이는 그림 같은 수학 시간. 그 핵심은 바로 비주얼 싱킹. 칙칙하게 문제만 풀던 수학 시간은 그만, 보기 좋은 문제가 풀기 더 좋다.
1: 비주얼 싱킹이라고 얘기하는 건 잔해와 운해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좋은 학습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복잡한 수학 개념과 문제를 시각화해서 수학에 재미를 붙여주는 장영희 선생님. 그림으로 눈이 즐거운 수학 수업을 만나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흥미로운 수학교실을 찾았습니다.
1: 그럼 메타포가 뭐냐? 잠깐만 보겠습니다.
0: 메타포라고요?
1: 메타포라고 하는 건 은유 기법이고, 개나리는 봄을 밝히는 뭐다? 노란 정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 웅덩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0: 수학 시간인지 국어 시간인지 알쏭달쏭한데요.
1: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X에 대응하는 Y값이 딱 몇 개? 한 개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한 함수는 자판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런 걸 가지고 우리는 메타포라고 얘기합니다.
0: 수학용어가 등장하는 걸 보니 분명한 수학 시간. 전혀 엉뚱한 표현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단어들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너희들도 똑같이 나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서 수업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개념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깊숙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함수의 복잡한 개념을 아이들은 각각의 생각을 담아 한 컷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3: 피아노.

0: 이제 한 것만을 누를 때마다 딱 그 정해진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함수도 X를 넣으면 또 I가 또 하나의 정해진 값이 나와서 피아노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적었어요.
1: 저는 사인펜. 이제 사인펜 하나를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한 가지 색깔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수하고 내 정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2: X에 대응하는 딱 하나의 Y값이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수학적인 개념이 좀 더 깊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 인해서 함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 방정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바로 이 수업이 생각을 시각화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비주얼 싱킹 수업입니다. 수업 시작 전 장영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학습 도구를 정리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건 바구니 안에 든 것은 모두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이에요.
2: 비주얼 싱킹 할 때 아이들이 이 질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펜부터 해서 그 네임펜, 색연필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색연필, 유성 매지 전체 이 재료들을 각 모듬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평소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이끌어 오셨던 선생님은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그림으로 표현한 수업이었습니다.
2: 요거는 3학년들 2차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함수 단원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을 이용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캐릭터 이제 2차 함수가 3개 정도 활용이 되고 그 활용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이 문제를 모듬별로 함께 해결하는 수업이었어요.
3: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들에겐 조금 힘든 수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처음에 비주얼 싱킹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4: 원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솔직히 그림에 딱히 자신이 없어서
5: 그림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3: 그래서 선생님은 학기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했다고 해요.
2: 학기 초 시작할 때 비주얼 싱킹 연습하는 학습지거든요. 영어에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비주얼 싱킹에도 시각적인 언어가 있는데 비주얼 싱킹이랑 미술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 비주얼 싱킹 시각 언어를 연습하게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수업에서 비주얼 싱킹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걸 연습함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면서 5번 정도 학습지에 시각 언어를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학습지에 구성을 했었어요.
3: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간단한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 이 활동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본격 선생님의 수업을 만나볼 건데요. 정영희 선생님과 배울 학습 내용은 중2수학 1차 함수. 수업은 전 시간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 자, 모두 일어나세요.
2: 자, 전 시간에 뭐 했는지 나 기억한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3: 아이들은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지만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얘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 전체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 Y는 FX.
2: Y는 FX. 잘했어요.
8: 안녕하세요. 함수는 자판기.
2: 함수는 자판기. 잘했어요.
9: 함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10: 함수의 F는 function이래요.
11: 함수를 알면 일상생활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12: 우리는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2: 우리는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3: 하나둘 자리 앉는 아이들이 늘어나니 서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나 봅니다. 이전 수업 내용을 바쁘게 훑어보는데요.
12: 어떤 내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전 시간에 한 거.
13: 엑스에 따라 y가 달라지는 걸 함수라고 한다.
12: 엑스에 따라 y가 달라지는 걸 함수라고 한다. 네, 시험. x값이 정해지면 y값은? 두 개 이상 정해질 수 없다. 걔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3: 먼저 앉은 아이들은 남은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대요.
12: 자, 옆에 친구들 빨리 도와주세요. 친구들 앉을 수 있도록.
3: 함께 배우고 나누는 아이들.
14: fx의 값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12: fx의 값을 x에서의 함수라고 한다. 잘했어요.
3: 이것이 장영희 선생님이 고집하는 수학 수업 철학입니다.
2: 누구나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학 시간이 저의 이제 그런 브랜드거든요. 특히나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수준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떤 아이들도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전 시간 학습 내용을 모두가 얘기하고 나면 본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게 뭘까요? 선생님은 매시간 학습 목표를 초선 퀴즈 게임으로 제시하는데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2: 한 시간 있어서 그 아이들이 도달한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이것이 바로 오늘 아이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
12: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건 예쁘게 그림 그리는 건가요?
15: 아니요.
12: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15: 간단하게.
12: 간단하게. 그림만 있나요?
15: 아니요.
12: 그럼요?
15: 글도.
12: 글, 텍스트도 존재합니다.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하지만 그림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둠별 한 명씩 나와주세요.
3: 아이들은 먼저 모둠별로 문제 상황을 하나씩 뽑아서 비주얼 싱킹으로 학습지를 만들 건데요.
2: 수학에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의 문제 상황들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문제 상황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각자의 사고의 나름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주얼 싱킹을 사용을 하는 게 아이들의 수학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3: 활동 방법은 각 모듬에서 5가지의 실생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문제를 이해하고 두 변수 X와 Y를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완성된 학습지는 5부를 복사해서 다른 모듬에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총 5개의 학습지가 완성되면 이것을 모듬의 자체 기준으로 분류해보고 이것을 통해 1차 함수의 뜻을 찾아내면 학습 목표 도달 성공!
16: 이게 똑같이 나눠요. 이건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17: 이렇게 어려워.
16: 근데 이거는 정해지긴 하고 근데 여러 개야. 이건 함수가 아닌가? 근데 봐봐. 근데 두 명에게 나눠주면 3으로 또 정해지잖아.
18: 선생님이 이전에 학습지를 보면 두 개 이상은 아니라고 했죠?
3: 첫 번째 할 일은 문제를 함수 상황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9: 나는 문제를 원래 안 읽는 성격이어서 시험 칠 때 많이 빼자먹어서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읽게 되니까.
20: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더 그려야 하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문제 상황을 다 알아야 그릴 수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하는 비주얼 싱킹 방법은 수학적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건데요.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문장지의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복잡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1: 그러니까 X가 1이면 160이라는 거.
16: 그렇게 적어놨는 거야?
15: 그걸 표현하네.
16: 그림으로 표현하네.
17: 뭐 기차는 여러 개 그릴 수도 없잖아.
15: 야 그러면 이려. 그냥 나 이렇게 하자. X가 1일 때만 그려놓고 야 그러면 말풍선 해가지고 X가 2320이겠네?
3: 중요한 것은 그림으로 그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어떤 장면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핵심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이런 과정이 정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활동이 수학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21: 그냥 문제를 보고 풀면은 글로 돼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림으로 해석해서 하니까 확실히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4: 원래 개념은 이해를 해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실수하거나 이러면 좀 많이 틀렸었는데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면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니까 원래 문제를 잘 안 읽고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에 더 자세히 보고 이런 문제 풀이에도 오답이 잘 안 나오고 있었어.
3: 비주얼 싱킹은 수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비주얼 싱킹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해요. 비주얼 싱킹 활동이 자칫 흥미로만 치우쳐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고 수학적 오류 상황에 빠질 염려 때문이었죠.
2: 수학과에서 비주얼 싱킹을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저렇게 해서 수학적인 개념에 오류가 생기면 어떡하지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함수라는 개념 안에 얘가 갖고 있는 x의 대응과 y의 값 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함수의 개념을 더 단단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체험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장의 학습지가 제일 마지막 판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변수 X하고 변수 Y가 어떤 상황인지 친구들이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해줬고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 나와 있는 XY 관계를 간단히 제일 아래쪽에 작성을 해서 학습지를 완성을 합니다. 완성하고 나면 이 학습지를 다 어디다가? 모든 칠판에다가. 몇 장을 붙이면 되죠? 다섯 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모든별로 기준을 만듭니다. 뭐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3: 이번에 할 일은 그림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식으로 바꿔보고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보는 건데요.
16: 특징?
2: 네.
16: 확신?
2: 네.
16: 확신이야?
22: 네?
3: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수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뭐 수학 활동에 있어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함수는 이런 거야. 1차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1차 함수는 이런 거다 라고 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3: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움은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15: 난 이걸 잘 모르겠어.
3: 선생님은 아이들 스스로 모든 토론을 통해 학습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고 있죠.
15: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또 많은 다양한 생각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23: 그냥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만큼 애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가 있어서 더 생각이 보충이 되고 더 도움도 되고
24: 15리터
15: 2명이면 15씩 마실 수 있잖아
24: 이거.
15: 가족이 2명 이렇게 나타낸 거지
24: 왜?
15: 봐봐 1이지 X가 1이야 1명이야 가족이 엄마밖에 없어 그럼 1하면 엄마 혼자 30리터 마실 수 있어 근데 막 엄마랑 아빠 있어 2하면 15씩 마실 수 있잖아
24: 맞네
15: 맞지? 그래서 3명이면 맞지?
16: Y 아 근데 함수 맞아 여기 함수 나와 있잖아
15: 근데 배웠잖아
16: 함수야 왜냐면 X의 값이 정해지면 Y가 한 개 정해져요 한 개
0: Y가 한 게 정해졌잖아.
1: 아니 근데 그램이 갑자기 왜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
0: 그램은
1: 상관이 없어.
0: 그래 상관없어.
1: 그램은 그냥
0: X가 늘어나도 Y는 그대로니까 함수야.
3: 이 과제에서 선생님이 기대한 가장 이상적인 분류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낸 문제 상황을 먼저 식으로 표현해보고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으로 분류해보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차 함수인 것과 아닌 것까지 분류하면 더없이 좋은 결과죠.
2: 오늘 학습 목표가 1차 함수니까 이 함수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1차 함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1차 함수가 안 되고가 제가 이제 도달하려고 했던 네, 뭐 그 도달 지점이었어요.
3: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토론하는 아이들.
5: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0이 여기에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6: 근데 이 식을 다시 고칠 수 있어.
22: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그게 안 돼.
25: 근데 함수가 또 아닌 것 같아요.
3: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6: 빨리 수정. 틀릴 수도 있지.
27: 친구들이랑 토론하다 보면 의견이 조금 부딪히기도 한데 그 의견을 잘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뭐가 정답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3: 가장 완벽하게 분류했지만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는 오모돈.
28: 뭐가 문제인데?
29: 이거예요.
28: 뭐요?
29: 다른 모돈인데.
22: 아니 함수 맞다 하는 것 같아. 여섯 개를 다섯 명에게 그럼 어차피 X랑 Y는 여섯 개나 5나 중에 있잖아.
29: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3: 친구의 의견을 수용하고 활동지를 옮기는데요. 사실 이 교실에선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게 되는 거죠.
28: 서로 이렇게 논쟁해서 뭔가 결과라든가 뭐 나오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30: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데 이 친구가 제 의견이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부분이 왜 안 틀렸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31: 논쟁을 하고 나온 결과니까 더 기억에 잘 남고 좋은 것 같아요.
2: 지금 우리가 분류했던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됐는지 한 명 남고 세 명이 움직이겠습니다. 한 명이 선생님, 모둠에서 대표로 우리 이렇게 분류했어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다른 모둠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3: 잘못된 부분을 선생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서 다시 수정하게 하는 건데요.
2: 본인의 모둠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다른 모둠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네? 라고 다시 돌아와서 모둠원들하고 또 의사소통 얘기하고 토론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32: 함수인가 아닌가. 함수인 때는 X가 정해질 때 Y도 정해진다 이고요. 아닐 때는 X가 정해질 때 Y가 여러 개가 정해진다.
33: 네, 그냥 설명하면
32: 되는 거죠. 함수 때는 다 함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이유는 시계 안 세워지고요. 여기가 함수인 이유는 정비례 함수.
34: 아니 정비례 반비례 함수
35: 밑에 쪽 지우십시오.
34: 왜요?
35: 이게 정비례는 X가 두 배 세대 될 때 Y도 두 배 세대 되잖아요.
34: 뭐야 이게?
36: 얘는 함수야. 함수 안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1차 함수가.
3: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계속 나누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7: 선생님 수업은 약간 실타래 같아요. 약간 뭉쳐있는 실타래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도 이제 또 한번 풀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술술술 풀리는 그런 실타래 같은 수업이에요.
3: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친구와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 선생님의 설명 없이도 1차 함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2: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할까? 너희가 분류 다 했으니까.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할까?
1: Y는?
0: Y는?
2: AX.
0: AX. 플러스 B. 이건 되나요?
2: 네.
0: 1차. 단,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함수인지 아닌지. 아, 그 중에 함수라면 1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3: 네. 네.
0: 자,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일기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업은 수학 그림 일기로 마무리됩니다. 비주얼 싱킹 연습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한 시간의 수업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수업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배운 내용이나 느낌을 비주얼로 표현하고 짤막한 소감을 곁들이면 되는 거죠.
5: 쭉 이제 약간 아니야 안 되던 부분들이나 그런 거 한번 학습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일기 쓰면서 이제 내 생각 같은 거를 거기다가 적는 거니까 조금 더 내 생각을 더 정리하고 수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4: 수업이 끝난 후에는 늘 아이들이 쓴 일기를 확인합니다. 짤막하지만 세심함이 느껴지는 메모로 선생님은 아이들과 수업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0: 그 수학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학습지를 검사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던 부분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오늘 힘들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보자 라고 작성하기도 하고 오늘 재밌었다 그러면 저도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다 했냐 선생님도 행복하고 즐겁다 뭐 이런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4: 선생님의 이런 마음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6: 수업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느낀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도 적어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친한 친구랑 약간 대화하는 뭔가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마냥 좀 해라 못하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4: 생각을 표현하는 수학 수업으로 수학 수업의 활력을 불어넣은 장영희 선생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서서한 바람이 있답니다.
0: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업에서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10가지의 수업 방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뭐 20가지의 수업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의 힘보다는 마음이 맞고 함께 이 수업을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수업 친구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4: 글 속에 숨은 추상적인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 수학하는 즐거움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다 함께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업. 그것이 장영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원 소식 시키는!

0: 누구세요?
1: 저 멀리서부터 지켜봤습니다. 재능이 있으시네.
0: 뭐야?
1: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2: 응? 수상한 방송국 캐스팅 디렉터 나스탕.
1: 아니 그쪽 말고요.
0: 에?
1: 그쪽 말고요. 이쪽이요.
3: 저요? 아 저요? 어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네. 어 그런데 저는 연예계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요.
1: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태 찾고 또 찾던 그런 분이십니다.
3: 아 이런 일 익숙해요.
1: 아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여기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로 꼭 와주세요.
3: 아,
1: 아니, 뭐 간단한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뭐, 형식적인 거니까.
3: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응.
1: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3: 아,
1: 꼭이요.
3: 예쁘면 피곤해.
1: 꼭이요.
3: 네. 아, 내가 이런 걸 잡았네. 어, 벌써 몇 개째니?
0: 한 개잖아.
3: 물어본 거야. 몇 개째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데뷔하는 거 아니니? 보석은 어떻게 해도 알아보나 봐.
0: 호미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응?
3: 아니야. 이 명함에 있는 회사도 진짜 있는 데잖아.
0: 들어본 적도 없는 데잖아. 너 거기 소속사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
3: 내가 거기 간판 스타가 되면 되지. 호빵이 혹시 너 질투 같은 거 아니?
0: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질투한다고 그래?
3: 오빠가 잘 들어봐. 내가 데뷔만 하면 톱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잘생긴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니? 그럼 내 친구가 곧 네 친구 아니겠니?
0: 어?

0: 매니저 필요하지 않아. 기 안 죽으려면 매니저는 데리고 다녀야지. 뭐든 필요한 거 말만 해.
1: 아무리 형식적인 테스트라도 뭘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뭘 보여주지? 연기? 춤? 노래? 모델 워킹? 뭘 보여주지?
0: 어머나, 뭐든 우리 홈이라면

된다. 자, 엔딩 표정. 자, 표정을 조금 더 아련하게. 들숨 날숨.

0: 좋았어, 몸이. 오, 유연하다. 와, 놀랍다. 유후. 자, 호미야, 이제 연기 연습 시작해보자.
1: 잠깐. 나 몰입 중이잖아. 됐어.
0: 자, 그럼 희노애락을 표현해보자. 응? 기쁨.
1: 짜장면 두 개를 먹었는데.
0: 슬픔.
1: 아, 언제 오나요 배달은.
0: 분노.
1: 내 거 뺏어 먹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자, 이번에는 감정을 더 올려서 슬픈 연기.

그럼 매니저, 나 다녀올게.

0: 연습실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1: 숭구리 당당 숭당당 어?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핫바이야 핫바이야 척 보면 앱니다. 어?

0: 개그 전문?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홈이 없다.
1: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고 가기로 약속해요.

0: 그만 좀 봐라. 도배 그만. 도배 그만. 안녕.
1: 감사합니다.
0: 어? 어, 여보세요? 어, 나 라이브 방송 중이야. 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
1: 호미야, 너 휴대폰 거꾸로 들었어.
0: 눈치챘어. 맞아. 나 휴대폰 새로 바꿨잖아. 새로 나온 걸로. 아,
1: 그래 자랑하고 싶었구나. 축하한다 얘. 자랑 다 했니? 이제 내려놓고 할 일 하자.
2: 아, 그래.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호미, 들어와. 들어와.
0: 들어와.
1: 들어와. 채팅부터 읽어보자구.
4: 좋았어.
1: 어, 여기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0: 알려주세요. 제발요. 호미야, 이거 완전 너를 위한 질문 아니니?
1: 좋아, 자기들. 스마트폰이 갖고 싶어? 그렇다면 부모님께 졸라 될 거야. 아, 정말 찡찡거림. 그건 5세까지야, 5세까지. 우린 다 컸잖아.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명 협상.
0: 와우.
1: 이 호미가 협상의 방법을 알려주지.
0: 잠깐, 잠깐. 협상 전 신뢰감을 주는 말투와 옷차림은 필수잖아?
2: 와, 호미, 너 정말 멋진걸?
1: 어, 너 너무 예쁘잖아.
0: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자.
1: 좋았어.
2: 와, 건장하다.
1: 오늘 잠깐 호딱초 장원영은 내려놓고
2: 어머.
1: 스티브 잡스 대신 스티브 잡스화로 활동하도록 하겠어.
2: 좋아요. 시작하시죠.
1: 아,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외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초등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 몇 퍼센트입니까?
1: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2: 네?
1: 요즘엔 단체 채팅방, 문자, SNS를 통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유행을 주고받고 그렇게 스마트폰이 없다면 저는 친구들이 재밌는 영상도 막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고 전서구를 날리고
2: 전서구?
1: 그리고 불을 지펴서 봉화를 피우고
2: 봉화?
1: 제가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땐 그 유행은 장례를 치른 지 오래란 말입니다.
2: 옳소! 옳소!
1: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 길을 잃었군. 걱정 없지. 지도를 켠다. 여기는 북위 37도, 동경 126도, 서울역이군. 띠띠띠띠. 어머니, 저 서울역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꼼짝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미안하 될 확률 0%!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다면 엄마,
0: 응?
1: 아빠,
0: 어?
1: 어디 계세요? 난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0: 많이 먹은 것 같은데.
1: 배고파요?
0: 에?
1: 배고파요? 스마트폰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0: 어?
2: 귀가 약해다.
1: 나 귀여운데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나 지금 되게 귀여운데. 카리나가 할 때는 되게 이뻤는데.
2: 저리 가!
1: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 귀여운 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체크.
2: 그만 찍어, 용량 다 달겠다.
1: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놓치실 건가요?
2: 아니요.
1: 이상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휘리 브라보! 휘리 뒷바람! 휘리 브라보!
0: 자기야, 나 진짜 너희 어머니도 아닌데 너한테 스마트폰 사줄 뻔했잖니. 너 이 방법으로 휴대폰 바꾼 거야?
1: 이제 다 컸는데 때만 쓸 순 없잖아. 사실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 뭔데
1: 그게 뭐냐면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2: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2: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2: 그럼

0: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2: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3: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하, 전하, 단종 전하.
2: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4: 누구냐?
3: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저쩌고.
4: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5: 듣거라, 반역을 꾀한 수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6: 숙청하라!
5: 쫓아라, 쫓아!
3: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2: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5: 우리야!
2: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2: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7: 결과.
8: 예쁘네. 결과지.
7: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9: 나름 좀만 생각해보겠다.
7: 근데 저기서 잠깐만,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9: 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안 발견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10: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게... 그냥 쳐줘.
7: 애니메이션 좀 쳐줘.
9: 아니,
7: 의견 말해봐.
9: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7: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9: 맞아. 이게
7: 품절이...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9: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8: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7: 근데 돈을 그치, 원하는
9: 결과는 똑같잖아.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7: 의도를 모른다니까.
9: 점점 더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7: 착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9: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7: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10: 결과가 똑같다며.
9: 아니 그러니까
7: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0: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1: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잖아.
2: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불 때도 뭐 낮은 도화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안 나가지잖아.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0: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2: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3: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잖아.
4: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
2: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죽일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2: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5: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2: 안 그럴 수가 없는
4: 그건
2: 게.
4: 그건 도박이지.
2: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너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5: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1: 나는 일단 그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군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0: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5: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4: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은 죽였는데.
0: 그리고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4: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0: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어.
4: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0: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고.
4: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0: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3: 나는 무대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0: 어쩔 수 없는 거지.
3: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6: 아이들이 삶을 살던 거 봐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1: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하는 것과 다르죠.
5: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것 같아.
4: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0: 상식이
2: 철학이다.
0: 상식이 철학이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 수학 같은
2: 철학이
0: 게
2: 상식을
0: 상식하고.
2: 만드는 거지.
1: 내가 언니가 먼저 좀
0: 중심에 손을 얹고 하면서.
2: 뒤에 봐봐. 단종이 유입해 왔다. 단종이 유입해 왔다.
7: 안녕하세요.
8: 어허, 네 이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2: 저 한 명이가 아닌데.
5: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네,
7: 안녕히 가세요.
5: 저 전화?
0: 뭐라?
5: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0: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7: 오, 이거 열리나?
0: 이거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1: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5: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7: 아마 그냥
2: 얼굴만 보고 나중에 영화 시트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0: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5: 공전세계.

0: 데이터 써 데이터.
1: 아니 데이터가
2: 없잖아.
0: 인공 위성
3: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0: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다. 핸드폰이 아니라 목통에 단다니까. 이거 인공 위성이 없어. 인공 위성이 없어서 단둥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1: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맞다! 싫어!
0: 물러서!

0: 전자레인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넣도록. 알겠나, 어린이들?
1: 알겠어요, 실수님.
2: 알겠어.
3: 여러분, 보셨죠?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금속 식기 외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0: 자, 저분들,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치킨을 발견하고는 상자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요. 어디 보자. 오, 불꽃! 쿠키보일에서 불꽃이 튑니다! 이러다 불 나겠어요! 자, 이렇게 쿠킹 호일이나 스텐수저, 금속으로 된 식비들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과자네요. 과자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데요. 어? 과자 봉지에서 불꽃이 튀죠? 위험해요! 이런, 과자 봉지가 다 녹아버렸네요. 과자를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이번엔 달걀입니다.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삶아 먹으려나 봐요. 과연 잘 될까요? 네, 달걀이 터져버렸네요. 달걀이나 밤처럼 딱딱한 껍데기나 껍질에 둘러싸인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압력으로 터질 수 있으니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3: 오늘 배운 거 기억하세요? 금속,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펑! 안전하게 음식을 데우려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0: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장!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패치의 역습.
1: 난 여기서 내릴게.
2: 응? 난 주차하고 따라갈게.
1: 저쪽이야.
3: 왔냐?
4: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일템 출동!
5: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0: 찾았다! 없애버려!
1: 어?
0: 자자자자자자!
2: 도망!
3: 응?
2: 도망!
4: 비겁하게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요?
3: 구하러 가려고 했지.
2: 도망! 정말 너무했다고요.
0: 어이, 너희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
4: 인정이 없어요.
0: 다 들린다. 잡아야 해. 하자자자.
4: 어?
0: 하자자자자. 피해.
4: 어? 어? 어? 어?
0: 공격. 치악. 라디오!
2: 이게 다 뭐야?
0: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라디오!
4: 돌데리오!
0: 어? 차!
3: 잘한다.
0: 좋아. 응? 알아요? 응? 알아요? 뭣들 하는 거야? 한 번에 다 공격해서 끝내버려.
2: 얍.
4: 걸레리오.
0: 그렇지! 밀어붙여라!
4: 어떻게 한 거야?
2: 기본이지?
0: 피하자! 가자! 쫓아가! 아라리오! 아자잔! 아라리오!
2: 방금 저거...
5: 강아지 아니야?
2: 어?

0: 삐리리
1: 르르르 콜레리오.
2: 아, 한보
0: 삐리리
3: 삐리삐리삐리 잡았다.
1: 오예.
4: 당장 데려와.
5: 써니라고 했지.
6: 너 잘 만났다.
7: 이렇게 반가워할 줄은 몰랐는데.
5: 그런데 해치는 어딨지?
7: 찾아보시지.
5: 뭐 어차피 여긴 숨을 데도 없어.

0: 이젠
1: 뭐야?
0: 야? 용화당
1: 싹 다 잡아주지. 이 팀 출동해. 가자. 방해꾼 녀석들 모두 없애주마.
2: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1: 뭐야?
0: 그런데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야, 해치구나!
3: 아라리요? 이제야 알아보다니.
1: 뭐야? 그럼
2: 일부러 잡힌 척하고 들어온 거지. 아이고 팔이야.
0: 빌리리야!
2: 빌리리요!
1: 모두 공격해!
2: 공격!
3: 아라리요!
1: 제법이군. 3팀 출동! 4팀도 출동!
4: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3: 아라리요!
2: 안 되겠어! 아차!
0: 그래봤자 도관에 든 생쥐야. 뭐냐?
1: 뭐야?
5: 에이 참, 여기 있었네.
2: 너 뭐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5: 주차하고 온댔잖아. 열심히 왔구만. 잔소리는.
1: 공격! 공격해! 알레리야! 모두 공격!

0: 아무거나 만지면 어떡해?
1: 꺼질 줄 몰랐지.
0: 아유, 진짜.
1: 저거야! 어?
2: 아라리오! 왜 안 되는 거야?
1: 어떡할 거야?
0: 아유.
3: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Stop! Chicken Gorilla!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수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2: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0: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용액을 섞어가지고
2: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3: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4: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쫙 하자가 자.
1: 아, 여기야. 여기야. 야구 연습장으로 왔네.
0: 그러네, 야구 연습장인데?
2: 야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0: 왜 일로 부르신 거지? 우리 야구, 오늘 야구하라는 건가? 야구에 관련된 그런 캐스트 아닐까?
1: 뭔가 속력을 측정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0: 올라가는데 좀 쳐보자.
1: 네.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0: 야구 잘 쳐?
1: 한 번도 안 쳐봤어.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2: 야구장. 짠한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0: 근데 여기서 해야 돼? 거기 쓰면은 공 맞아?
2: 어, 근데 진짜 못하는데? 그, 깜짝이야. 오!
0: 호야, 가서 쳐야지.
1: 와우!
0: 호야, 좀 가까이 갔어.
1: 야, 이거
0: 아니, 이거는 되는 거잖아.
1: 아.
2: 어, 떠졌다.
0: 오, 쳤어.
1: 오, 야, 이거 무섭다.
0: 호야, 앞으로 좀 가봐.
2: 아니, 무서워가지고. 어, 떠졌다. 근데 계속 땅바닥 맞고 가는데요?
0: 아니,
1: 계속 뻥쳐가네.
0: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는 거죠, 모든 거.
2: 아. 안 맞아요.
0: 아. 형, 다음, 다음, 형. 다음, 다음. 파이팅!
1: 파이팅! 오.
0: 빠르죠?
1: 오.
0: 빠르죠? 자세부터가 틀렸네요.
1: 야. 야, 맞지를 않아. 야, 맞지를 않아.
0: 아니, 휘둘러봐.
1: 근데 이거.
0: 휘둘러봐.
1: 자, 이분은 간다. 자, 이분은 간다. 됐어, 됐어. 간다.
0: 자, 이제 형이 해볼게. 파이팅.
1: 파이팅.
0: 어,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제.
2: 모르겠다.
1: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2: 오!
0: 오!
1: 잘한다,
0: 성현아.
1: 와, 뭐야.
0: 근데, 우리가 야구를 이렇게 계속 야구만 치면 되나?
1: 그러게요. 왜 온 거죠, 여기?
0: 이렇게 놀아도 돼요? 놀기만 해도 되는 건가?
3: 사실은 여러분이 야구하는 네. 동안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0: 네. 몰래카메라요?
3: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0: 네. 몰래카메라요?
1: 모니터링?
0: 모니터.
1: 한번 봅시다.
0: 어, 이거 난데?
1: 아.
0: 오, 이거 초고속 카메라다.
1: 초고속 촬영.
2: 슬로우 모션. 촬영. 슬로우 모션.
0: 오!
2: 우와.
1: 우와.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와우.
0: 지금 만두 아니었어? 공 아니고?
2: 탱탱 뭐 젤리처럼.
0: 우와!
2: 테니스 공 아니었어, 테니스
0: 아니, 휘었어, 공이. 우와! 대박!
2: 아, 진짜 잘해.
0: 와우! 우와, 신기하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공만 나와가지고. 얼굴이 나오면은. 얼굴 얼마나 못생겼고.
1: 아, 미세한 떨림.
0: 아, 안 돼! 어. 설마!
1: 말하니까 나오는 거.
0: 그게, 얼굴도 나오는 거예요?
2: 넘겨주세요.
0: 끝났네.
2: 제거 말고.
1: 어, 하나 건졌다.
2: 넘겨주세요. 이걸로 못 넘기나?
0: 이거 되게.
2: 어,
0: 안 돼!
2: 잘 나왔다.
0: 잠깐만.
2: 잘 나왔잖아요.
1: 오, 잘 나왔네요, 형.
0: 어, 아, 이 정도는. 어,
1: 잘 아, 이거는 진짜.
0: 나왔다.
1: 뭐야, 이거?
0: 표정이 리얼해, 영재이가. 그치?
2: 잘 나왔는데?

0: 와우. 이게 원래 카메라군요. 네.
1: 그러면 뭔가 오늘의 퀘스트는 고속 촬영 뭐 이런 건가? 영상이라는 게 그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일반 영상이 1초에 사진 한 24장에서 30장인가 된대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가 2,000장이에요, 2,000장. 엄청 많잖아요.
0: 2,000장?
1: 그러니까 1초에 2,000장 사진을 찍는 거예요.
0: 대박.
2: 1분도 안 돼.
0: 1초에 2,000장을 어떻게 찍지?
1: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는 건 나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망막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무에서 나온 빛이 사라져도 망막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상이 맺혀 있어요. 이를 잔상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 때문에 다음에 보이는 사진들이 겹쳐지면서 뇌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름에 찍힌 정지 동작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1초에 24에서 30프레임, 즉 24장에서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고속 촬영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촬영한 다음 상영할 때는 반대로 느리게 보여주는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 있죠.

0: 뭐가 있을까? 신기하고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지? 그거 비눗방울.
1: 비눗방울. 아, 비눗방울 터지는 거. 터지고
2: 재밌겠다.
0: 그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봅시다.
3: 네.
0: 자, 도착.
3: 어, 깜짝이야.
0: 저거 봐. 우와. 어,
3: 걸렸다.
0: 어, 우리 사진이야. 우와, 사이언스 타키. 저거.
3: 눈이 안 보여요.
1: 프로그램에 들었나 보다.
0: 우와.
1: 아, 자랑스럽다.
0: 어, 우리. 우리 EBS 간판 프로. 그러니까. 사이언스 타키.
1: 눈물이 하네요. 와, 우와.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다. 오.
0: 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간판 프로니까.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네, 오늘 캐스트. 논란 현상의 최영하.
4: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현상을 촬영할 건데요.
0: 자, 오늘 특별하게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주실 우리 EBS 카메라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1: 짜잔.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 현상들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얼마나 특별해질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3: 하시죠.
0: 사실 우리가 저번에 비눗방울을 만들었을 때 너무 금방 터져버리고 비눗방울을 관찰하기가 힘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을 해보는 거야.
1: 잘 되는지 한번 해볼래요.
0: 오! 좋아! 오! 오! 우와! 오!
3: 잘 된다.
1: 좋아! 대박이네.
3: 잘 된다.
0: 이야!
1: 와, 우와. 진짜.
0: 감독님 찍혔나요? 찍혔어요.
1: 오, 찍혔어,
0: 찍혔어. 확인해보자.
1: 확인해보겠습니다.
0: 우와, 대박. 우와. 봐보자, 봐보자.
1: 와.
0: 오!
3: 와, 이거 안 찍히긴 했는데, 이거.
1: 대박인데?
0: 오!
3: 오!
1: 오!
3: 오,
1: 대박. 오, 뭐야, 이거 뭐야?
3: 지우개, 지우개 같아.
0: 이거 CG 같아요.
3: 우와.

0: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네.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터지는 거를 한번 촬영해보자.
1: 네.
2: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0: 이게 너무 쎄. 저번에는
3: 너무 쉽게 날라가 버리는데?
1: 아 제가 할 테니까 형이 저기 가서
0: 찔러?
1: 네 찔러봐요 한번.
0: 해.
3: 자 하나 둘 셋.
1: 어 찔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어 됐다. 다시 할게요.
0: 아니면 어, 지금 바람 안 불어 빨리 지금 해. 킥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이렇게 있어야.
3: 아니 우리 그 만드는 거를 저기 카메라 뒤쪽에서 하고 그 카메라 좀... 앞에서 딱 생길 듯
0: 해보자. 일로 잘 보내.
1: 예.
0: 건아 그 상태로 일로.
1: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0: 건아. 하나?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1: 오오오오. 오오오.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1: 형 도망가 놓을게요.
3: 어 방금 어.
1: 전...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3: 나이스다.
1: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3: 나이스다. 드디어
0: 됐다.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3: 나이스다. 드디어
0: 됐다.
1: 됐어요?
3: 됐죠.
0: 됐죠. 오 촬영 촬영.
3: 예스.
0: 이거 됐어.
3: 오
0: 봐봐 봐봐. 오 딱 됐어 딱 됐어.
1: 오 뮤비가
3: 잠시만 나.
1: 그렇죠.

0: CG 와,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이야.
1: CG 같아.
0: 지워졌어. 원을 그리면서 지워졌어.
2: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진짜.
0: 비눗방울 터지는 거 성공!
2: 네, 성공!
1: 역시.

0: 우리 그러면은 풍선을
1: 그거 있잖아. 매달아 놓고서는 여기다가
2: 바늘로
0: 콕 찔렀을 때 이것도 비눗방울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톡 찌르면 네. 이렇게?
2: 그쵸.
0: 준비하시고 쏘세요! 땡땡이 땡땡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우와! 우와! 오! 보자 보자
1: 와, 이게 시간이 가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
2: 이게
3: 오!
4: 와!
3: 우와!
4: 우와!
3: 오!
4: 와!
3: 오!
4: 와!
3: 우와!
2: 우와! 와, 이게 진짜 멋있네요.
3: 대박.
2: 오.
4: 우와.
1: 풍선이 네. 터지자마자 물 모양 그대로
4: 와.
1: 남아 있다가 터져.
2: 우와, 대박. 광고 같다.
1: 이거 진짜 예쁘다.
2: 그죠? 이건 오늘 퀘스트 되게 좋다.
1: 아, 지금 많이 떨리시나요?
0: 던질게요.
4: 네. 아니, 잠시만요.
1: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0: 하나.
1: 3, 2,
0: 1.
1: 1. 1. 1. 1. 1. 1.
4: 아.
1: 아. 자, 진짜.
0: 진짜, 자, 진짜 할게요.
1: 자, 준비. 준비하시고.
0: 준비.
4: 준비하시고.
0: 근데 잠시만요, 이게 안 돼가지고.
4: 오! 오! 오! 오! 오! 뭐야, 안 된다더니.
1: 와. 바로 찍혔나요? 찍혔나요? 네, 보자, 보자, 보자. 이렇게 해맑게 하고 있었어. 마음 아프게 더.
4: 아, 진짜?
1: 봐봐. 무방비 상태에서.
4: 그러니까, 너 무방비 상태에서 터졌어.
3: 우와!
4: 우와!
3: 대박.
1: 우와. 아, 이게 얼음처럼, 얼음이 뿌셔지는 것처럼 보여.
0: 예쁘다.

0: 맞아 맞아.
1: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2: 예. 우와. 우리 캐스트를 위해서 하면.
1: 좋아. 조회수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아 잠깐만.
3: 네?
1: 하나 남았어.
3: 뭐야?
1: 물뿜기. 물뿜기 한번 하자.
3: 물뿜기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3: 오케이.
1: 물뿜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재미난 거 생각났어.
3: 뭐?
1: 물을 맞아. 입에다 머물고 그거 있잖아. 하면은 입에서 어때?
3: 그 한번 형이 해볼래 이따가?
1: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자고.
3: 짭시다.
1: 같이. 이거 하자. 하나 내는 사람이 하기. 만약에 우리가 묵묵 내는데 건이가 찌를 냈어. 그럼 건이가 하는 거야.
2: 그렇구나.
1: 그니까 그러면 묵바 묵바 묵바 묵바.
2: 깜짝이야. 어떡해. 깜짝이야.
3: 우리가
1: 우리는 묵바. 자 이건 아 이거는 대신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 다른 거 내는 사람. 이런 거 어때?
3: 아,
1: 그래야 경우 그
3: 한 명만 다를 아니까? 경우 그 사람이 되는 걸로.
1: 오케이.
3: 바이
1: 바이 뭐?
3: 예스 오.
4: 내가 이겼는데?
1: 그러니까 너
4: 이기긴 했는데.
3: 나이스.
4: 이거 누구한테 뿜은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1: 그냥 여기다 앞에서 앞에다가.
4: 아.
1: 한 방에. 아니. 아니에요. 입에 힘이. 형이 할게, 형이, 그냥.

0: 아이쿠 아이쿠
1: 카메라 안 돌렸다.
0: 아이 뭐 감독님 근데
2: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0: 제가 잘못한 거 인정. 오. 오, 스포츠. 봐봐, 봐봐.
2: 우와. 입에서 폭포가 나와.
0: 아.
2: 잘하시네요.

0: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1: 오케이.
2: 후속 촬영이니까 반대인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식물 같은 거 원래 자라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거 엄청 오랫동안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처럼 찍는 거 있죠.
3: 아 반대로?
2: 네.
3: 그러면은 후속 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저속인가?
2: 그거는
3: 미속?
2: 미속 촬영?
3: 아 미속 촬영?
2: 미속 촬영.
4: 미속 촬영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 프레임씩 촬영을 한 다음 그걸 빨리 돌려보는 방법을 말해요. 미속 촬영을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꽃이 피는 장면이나 계절이 바뀌는 장면, 해지는 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죠.
3: 그러면 미속 촬영을 하자.
0: 좋은 것 같아요.
3: 어떤 걸 할까? 어떤 거 할까? 썩는 거. 사과가 썩어.
5: 달팽이 새끼 낳는 거.
3: 달팽이 새끼 낳는 거.
0: 그래, 달팽이 부화.
3: 그런 거 뭐. 아, 이게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
2: 그러면은 해놓고 한 1주, 2주? 2주? 2주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3: 그래.

0: 어떻게 됐을까?
1: 그러게요.
0: 가보자. 오! 썩었어, 썩었어. 과일.
2: 복숭아다.
0: 토마토 진짜 멋지다. 우와! 달팽이다. 와, 새끼 달팽이야.
3: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상추 같은데?
0: 이게 상추였어?
3: 예, 상추가 완전 다 썩었어요.
0: 와, 알이 진짜 많았구나.
2: 개미는,
0: 아, 이거 진짜 판 거야?
2: 파놓긴 했네.
4: 아, 근데 신기하다. 개미가 땅을 파고 들어간다니.
3: 이거 좀 그, 어떻게, 그걸 빨리 보고 싶다.
0: 그니까. 빨리 우리가 그러면은, 네. 우리 편집실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4: 네.
0: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예.
0: 편집실, 네, 편집실 처음 가봐.
4: 저도요.
0: 자, 한번 보자. 봐봅시다.
2: 오, 달팽이 영상이네.
0: 자, 달팽이부터.
2: 한번 봅시다.
0: 이런 게 아니야.
4: 오!
0: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4: 있다.
0: 우와, 새끼, 새끼 달팽이. 새끼 달팽이가.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2: 등껍질도 생겼네.
0: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귀엽다.
2: 우와, 신기하다. 역시 생명은 신비로워.
0: 우와, 우리가 상추를 줬잖아. 상추를.
4: 상추 먹나?
0: 먹어.
2: 잘 먹네.
4: 먹는다, 먹는다.
0: 과연 상추가.
2: 아까 상추 썩어 있었잖아.
0: 달팽이가 그렇게 느린데 이렇게 빠를 수가. 이거 봐,
4: 많아졌어.
0: 점점 상추가 썩는 게 보여. 봐. 그 봐.
4: 점점 가라앉아요.
0: 신들고 있지.
4: 아, 이게 씻은 거구나.
2: 주저앉아.
0: 우와, 거의 다 썩었어.
2: 상추 썩는 것도 재밌어.
0: 그러면은 토마토랑 복숭아.
2: 복숭아, 토마토.
0: 아까 복숭아가 완전 다 썩어 있었잖아.
4: 제일 궁금해.
3: 오, 자. 크기도 이만했던 거구나. 크기가 완전 줄었네요.
0: 우와, 보여.
4: 어두워진다.
0: 점점, 이거 봐. 점점 얘 쭈글쭈글해져.
2: 그러네.
0: 늙어가는 모습.
2: 어, 진짜. 점점 주름살이 생겨요?
0: 그치? 네. 주름이 생겼어. 근데 토마토는 복숭아에 비해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큰 변화는 없다. 오, 근데, 오, 점점 적어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어.
2: 오, 그러네.
0: 우와.
4: 이제 좀,
2: 오, 뭐야? 갑자기.
0: 오, 뭐야. 우와, 완전. 징그러.
2: 와, 저 뭐야? 검은색이 막 올라와.
0: 저거 완전 곰팡이 같은데? 곰팡이가 완전 폈는데? 자, 이제 복숭아 토마토도 봤으니까 마지막은 개미!
2: 네,
0: 개미들. 개미. 자, 스타트.
2: 오. 빨리.
0: 빠르다, 역시 확실히. 와. 개미는 빠르다. 역시 개미는 부지런해, 그치?
4: 그니까요.
0: 이 동글동글한 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네, 파면서 이렇게
2: 팝한 흙들을 다 이제 쌓아놓는 거고
4: 그렇게 새끼 들어간다.
0: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파지는구나.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오케이.
2: 오, 개미 신기한데?
0: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빨리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속 촬영 해봤습니다. 대성공! 사연사 큐! 네, 이번 퀘스트 놀라운 순간을 촬영하라 모두 성공했습니다. 와!
2: 아니었습니다.
0: 아니, 초고속 카메라로 진짜 네. 짧은 시간을 길게도 봤고, 긴 시간을 우리가 빨리 보는 비속 촬영도 해봤어요. 어땠어요?
4: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비눗방울이 제일 신기했어요.
0: 비눗방울? 네. 저는 그거 물풍선 터질 때 이렇게 쏙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5: 여러분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죠?
3: 저희들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가위바위보.
1: 예스! 오!
2: 내가 이겼는데?
0: 그니까 너.
2: 이기긴 했는데?
3: 아, 여기. 아, 여기.
2: 아, 이거 누구한테 뿜으면, 아,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어,
0: 그냥 여기다, 앞에서, 앞에다가. 아. 한 방에. 아니. 아니에요.
2: 호.
4: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7: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8: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9: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10: 어쩌라고.
9: 이번 일에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10: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9: 야! 야!
8: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0: 덕분에 살았다, 야.
9: 밥 한 번 사.

친구들, 어서 와요. 혹시 여기 신비한 나무가 있다는 소문 그거 듣고 오신 거 맞죠? 잘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나무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0: 여기 이 나무에 탁 모이면 예쁜 꽃이 활짝 필 수 있답니다.
1: 활짝 워프 꽃이 피었습니다. 워프 워프.
0: 오, 워프 언제 왔어?
1: 생강나무에 정말 꽃이 피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0: 아휴, 얘기했잖아. 여기 생강나무는 생각이 모여야 꽃이 활짝 핀다고. 아이고, 어, 왔다. 우리 소개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저는요, 나무도 쑥쑥 키우고 여러분의 생각도 쑥쑥 키우는 키키.
1: 안녕, 난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라고 해.
0: 여름 방학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모아서 여기 이 생강나무에 열 송이의 꽃이 핀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신나게 놀면서 짜잔 생각을 모아 모아 모아 보자고.
1: 신나게 논 거라면 워프가 제일 잘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놀이터로 생.
0: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얼마나 더운데 이리 와.
1: 신나게 생. 우와, 놀이터 너무 좋아.
0: 워프! 아, 워프! 아니야, 워프!
1: 쌩, 쌩!
0: 워프! 워프! 워프! 워프! 워프!
2: 와, 아, 아프야. 아, 더워.
3: 아, 워프야. 워프. 아, 힘들어.
2: 너무 더워.
3: 아, 더워. 나도 더워. 너 때문에 너무 더워.
2: 더워.
1: 아, 시원하다. 워프.
0: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열이 식는 것 같지? 아, 이 무더위에 계속 놀았다가는 우리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야.
1: 너무 신나서 그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어, 친구들, 여름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 궁금해.
4: 계절마다 태양이 떠있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지. 태양이 낮게 떠있는 겨울은 같은 넓이의 땅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어서 춥지만,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여름은 햇빛의 양이 많아서 더운 거야.
1: 아하!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이 더 높이 뜨니까 햇빛 양이 많아서 더운 거구나.
0: 그러니까 여름에는 말이야,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법을 익혀야겠지. 오?

0: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다시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1: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일기예보놀이 해볼까?
2: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키키입니다. 여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죠. 여름에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태풍은 7, 8, 9월에 바람과 함께 큰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0: 태풍이 몰아친다!

0: 정이정, 워프 떠나간다.
1: 태풍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0: 엄마야!
1: 놀라지 마세요. 이건
0: 아, 귀신이다! 도망가자!
1: 귀신이 아니라
2: 번쩍 번쩍 번개랍니다. 번개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펑 터져 나오면서 친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천둥이 치죠. 빛이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빛을 내고 나면
3: 쿵쾅쾅
2: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거죠.
0: 아, 신나게 놀다 보니 땀이 나요.
1: 여름엔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지.
0: 흥, 땀이 나니까 막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1: 워프의 불쾌지수가 쑥 올라가는구나.
0: 네? 불쾌지수? 불쾌지수가 뭐예요? 궁금해.
2: 여름 더위는 때때로 우리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죠.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 비까지 많이 내려 습해지면 온몸이 끈적끈적 불쾌해지는데,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불쾌지수라고 해요.
0: 아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구나. 워프의 불쾌지수 네, 우, 또, 푸!
1: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지.
0: 오?
1: 바로 등골이 오싹한 세상에게.
0: 귀신이다!
1: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0: 아, 다시 해주세요.
1: 좋아. 옛날 저 먼 산골에
2: 워프랑 도전! 워프!
0: 아, 더워. 음료수를 빨리 시원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 아, 이럴 땐 도전! 우리 함께 실험해보자. 워프! 먼저 캔 음료 두 개와 키친 타월을 준비해줘. 캔 음료 두 개 중 하나에만 물에 적신 키친 타월을 감아줘. 이렇게. 두 개의 캔 음료를 동시에 냉동고에 넣어줄 거야. 적신 것도 동시에 넣기.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줄 거야. 기대돼. 자, 그럼 정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은 캔 속의 음료가 더 시원한지 온도계로 한번 비교해볼까? 온도계를 쏙. 훗. 아, 12도구나. 자, 다음은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았던 캔의 온도를 재보자. 우와, 9도야. 그냥 넣었던 캔보다 3도나 더 시원하네. 정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은 쪽이 더 빨리 시원해지는구나. 그럼 정말 더 시원할지 워프가 한번 마셔볼까? 먼저. 오? 이것도 정말 시원한데? 이번엔 키친타월을 감은 쪽.

0: 우와, 정말 더 시원하네. 우와, 이렇게 재밌는 실험으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리자.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뜨거운 여름, 끈적끈적한 여름, 태양을 피해 불쾌지수를 피해 건강하고 시원하게 워프!

0: 와, 우리 워프 정말 정말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진짜 잘했어요. 친구들의 생각이 여기 이렇게 모여져서 생각꽃이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두 번째 꽃도 자신 있을까?
1: 그럼요. 친구들 자신 있지. 아자아자.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지금부터 운동회의 꽃, 달리기 시합이 있겠습니다.
1: 얘들아, 이번 달리기 시합에선 누가 1등 할까?
2: 당연히 내가 1등이지.
3: 흥, 그 생각 넣어두시지.
4: 응, 근데 순호야, 너는 왜 말이 없냐?
5: 설마 이번 시합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1: 그럴 리가 없잖아. 힘과 속도 면에선 동물의 제왕 호랑이인 내가 너희 모두를 이기고도 남을걸.
5: 준비 출발.
3: 야호! 올해도 내가 1등이다.
1: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꼴찌를 하다니 창피하다. 창피해. 어? 동물 비밀 요원 모집? 어? 강철 같은 체력, 똑똑한 머리, 게다가 비밀 요원이 되어 세상을 구한다니. 으아!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 걸. 그렇다면 나도 한번 지원해 볼까? 왜 연락이 없지? 안 뽑힌 건가? 여보세요? 네, 제가 순호인데요. 네? 뭐라고요?
6: 아, 이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신입이 오는 언제 보내준다는 거야? 누구시죠?
7: 저기... 오! 제임스 박 선배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로 비밀 요원으로 임명된 순호라고 합니다.
6: 아, 자네가 오늘 오기로 한 그 신입이로군. 드디어 왔군. 이번 신입은 도망치지 못하게 잘 붙잡아둬야 될 텐데.
7: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6: 잠깐!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는 아직 정식 비밀 요원이 아니야.
7: 네? 저는 비밀 요원이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6: 그렇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 순호는 혹시 이 수습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
7: 수습이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6: 이 수습이란 학업이나 일을 배우는 것을 뜻해. 그러니까 순호는 수습 요원, 아직 정식 비밀 요원이 아니란 뜻이다. 앞으로 나에게 이 비밀 요원이 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내는 10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정식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 어때? 할 수 있겠나?
7: 10번이요? 10번?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약한 호랑이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아. 선배님, 저 10번 다 성공해서 꼭 비밀 요원이 되겠습니다.
6: 그렇지, 아주 그냥 의욕이 넘치는구만.

0: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유, 이 기초 체력이 형편없구만.
0: 기초 체력? 그게 뭐예요?
2: 자, 일어나. 기초 체력이란 말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뜻해.
0: 오, 그렇구나.
2: 근육이 움직일 때 낼 수 있는 힘인 근력. 또 몸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인 평형성. 또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인 직구력. 또 이 움직임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도록 몸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협응성. 그리고 또 있다. 이 몸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필요한 이 유연성. 그리고 또 있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순발력까지. 이 모든 것을 바로 기초체력이라고 하지.
0: 우와, 선배님 정말 너무 멋지시네요. 오, 그렇다면 비밀 요원이 되려면 기초 체력은 필수겠네요.
2: 순호, 넌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 그럼 앞으로 내가 기초 체력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도록. 알겠나?
0: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2: 대답은 잘하는군. 그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
0: 거죠?
2: 이 비밀 요원이라면 뭐 이 정도 능력은 기본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다리와 옆구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 잘 따라해 봐.
0: 네, 선배님.
2: 좋아. 자, 먼저 발과 다리를 넓게 벌리고 팔은 쫙 펼쳐서 이렇게 올려줘. 다음은 몸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그렇지. 더. 좋았어. 자,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왔다가 한 번 더 해보자. 자, 할 수 있어. 그렇지. 더. 좋았어.
0: 우와! 아, 선배님! 근데요, 이거 꼭 세모 같아요.
2: 맞아! 이게 바로 세모 자세라는 거야.
0: 오, 재밌다! 선배님! 저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2: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또 포기하고 도망치면 안 되니까. 아, 순호! 잘한다! 최고! 잘한다! 세모 자세는 뭐 대충 된 것 같으니까.
0: 네?
2: 이번에는 근력과 지구력을 함께 기르는 동작을 해보겠다. 일명 버피 테스트라는 거야.
0: 네, 선배님!
2: 자, 먼저 똑바로 선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앉아. 그리고 손은 양발 끝에서 30cm 정도 앞을 짚어. 다음은 발을 뒤로 차면서 손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몸을 앞으로 구부려주고 똑바로 서면 한 세트가 끝나. 이걸 빠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다. 짠! 이렇게 말이야. 한번 해봐.
0: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이렇게 쉬울 줄 알았나? 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자, 울지 말고 일어나. 자,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은 모두 알려줬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이 기초 체력을 잘 길렀는지 시험을 치를 테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알겠지? 커피 테스트.
1: 오, 오, 오,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님! 어떡하지?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야, 승우야! 더 이상 나 약한 호랑이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잖아!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할수 있다!
0: 열심히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군. 오늘의 시험 과제는 바로 버피 테스트 연속 5회 성공하기다.
1: 에이, 그건 쉽죠.
0: 너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잖아. 이번엔 과연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어. 자, 시작하면 하는 거야. 준비.
1: 알겠습니다.
0: 시작.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성공이다!
0: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드디어 비밀 요원이 될 만한 친구가 나타난 건가?
1: 선배님, 선배님! 저 잘했죠, 잘했죠?
0: 순호야, 진짜 멋졌어. 자, 그런 의미에서 짠! 이건 바로 비밀 요원 배지다. 비밀 요원 훈련에 무사히 통과했다는 증표인 거지. 이걸 10개를 모아서, 자, 여기에 모두 갖다 붙이면 진짜 비밀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야.
1: 우와, 여기에 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한 개를 이렇게. 우와!
0: 순호가 앞으로 남은 9번의 훈련도 무사히 통과해서 진짜 비밀 요원이 되길 바래.
1: 선배님, 저는 이제 강철 체력을 가졌다고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0: 좋아, 기대해보겠어.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지금 바로 출동하죠? 알겠습니다. 순호야.
1: 호튼.
0: 난 출동이다.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고.
1: 오, 오, 선배님.

뭐 비밀 요원 되는 길이 뭐 그렇다고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얘들아, 안녕! 나는 발명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천재과학자, 괴짜 박사라고 하지. 이 괴짜 박사가 가장 아끼는 발명품을 소개해 줄게. 짠! 바로 꿈틀꿈틀. 꿈틀꿈틀. 이 꿈틀꿈틀은 말이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툴, 도구야. 이 꿈틀꿈틀을 쓰고 잠이 들면 잠자기 직전에 생각했던 것을 꿈에서 만날 수 있지. 꿈에서 즐겁게 배우고 느끼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쏙쏙! 아차차차! 내가 키우는 아기 호랑이를 소개해야지. 아기 호랑이 순호, 나와봐.
1: 친구들 안녕? 난 괴짜 박사님 연구실에 살고 있는 아기 호랑이야. 반가워.
0: 우리 아기 호랑이 스노우, 잘 부탁해요. 그런데 누가 내 연구실에 이 오이를 가져다 놓은 거야? 입도 심심한데 이 오이를 한번 먹어볼까? 이 오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맛없어. 맛이 밍밍하고. 사람들은 오이를 왜 먹는 거야?
1: 박사님, 오이의 효능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아무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과연 괴짜 박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꿈속 오이 세상으로 출발!
1: 박사님, 오이는 정말 매력적인 채소예요. 오이는 원래 인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으니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이 오이는 햇볕이랑 물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잘 자라려면 햇볕을 꼭 받고 물도 충분히 줘야 해요. 또 빨리 자라니까 자랄 때에는 덩굴을 받쳐줄 버팀목도 꼭꼭 신경 써야죠. 그리고 오이는 한 그루에 암꽃과 숫꽃이 모두 피어난대요. 열매는 암꽃에만 열리고 숫꽃은 그냥 피기만 한답니다. 신기하죠? 또 멋진 점은 오이는 수분이 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씨가 없는 오이가 나오죠. 정말 특이하죠? 참고로 오이는 익을수록 쓴맛이 줄어든답니다. 하지만 이 쓴맛과 오이 특유의 향 때문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대요. 호불호가 확 갈리는 채소라고 볼 수 있죠.
0: 친구들, 지금부터 순호가 다양한 오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로 다다귀 오이. 이 다다귀 오이는요, 오이 열매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열린다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이 하면 울퉁불퉁 표면을 생각하죠? 다다귀 오이는요, 가시가 없거나 약해요. 그리고 몸통을 만졌을 때 미끄러워, 미끈미끈하답니다. 그리고 색깔은 보이는 것처럼 연한 연두색이에요. 다다귀 오이는요, 씨가 적고 단단해서 오이 샐러드에 많이 사용돼요. 다음으로 아야! 뾰족뾰족 가시 오이예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뾰족하고 따끔할 것 같아요. 가시 오이는 진한 초록빛을 띠고 표면에 가시와 주름이 많이 있답니다. 표면에 가시가 많아서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연하고 단맛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색이 선명해서 국수나 냉면에 고명으로 사용하기 좋지요. 다음으로 짜잔! 쥐청오이. 쥐는요, 옥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은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쥐청오이라 하면 푸른 오이? 맞아요. 색깔을 보면 껍질색이 진한 녹색이죠. 가시오이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오이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가시와 씨가 적은 편이랍니다. 그런데 치청오이는요, 많이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먹는 요리에 적합해요. 요리를 하고 오래 두면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이 생채나 오이 무침에 이 치청오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친구들, 노각이라는 오이 들어본 적 있나요? 늙을로, 늙은 오이라는 뜻이에요. 노각은요, 조선 오이를 제때 따지 않고 30일 정도 두면 이렇게 표면이 노랗게 변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노각 껍질을 벗겨서 짜자자자잘 썰어서 가진 양념에 무쳐 먹으면 맛있는 노각 무침이 되죠. 맛있겠다. 그런데 오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노각 무침 말고도 더 다양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맛있겠다. 많이 해 먹어야지. 그런데 친구들, 오이로 만든 요리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순호와 함께 오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오이는 수분이 아주 많아요. 오이의 95%는 수분이어서 여름철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두 번째, 피부에 좋아요. 특히 오이에는 비타민C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환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면 시원하고, 그리고 피부는 촉촉하고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더운 여름철에 오이팩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아주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다이어트 채소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 풍부한 섬유질로 장 운동을 도와요. 오이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변비가 있다면 오이를 먹어라. 오이로 변비 탈출! 다섯 번째로 우리 몸속 염증을 완화해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줘요. 특히 오이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조절해주죠. 그래서 근육 뭉침이나 고혈압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우와, 오이의 효능이 이렇게 많다니. 순호, 오이 많이 먹을 거야. 잠깐만. 그런데 오이는 수분.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했죠. 물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반자성 물질인데, 그렇다면 수분이 많은, 물이 많은 오이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실험해봐요. 순호가 오이를 공중에 매달았어요. 오이가 가만히 멈춰 있죠. 지금부터 이 오이에 자석을 갖다 대어 볼 거예요. 친구들, 오이의 움직임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 보세요, 친구들. 오이가 밀려나요. 오이에 있는 수분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반자석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석과 오이는 친하지는 않나 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순호와 함께 오이의 친척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짜자잔! 이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지금부터 순호가 다양한 채소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떤 채소인지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한데 이 채소의 이름은 짜자잔! 여주예요. 친구들, 여주는요, 쓴맛이 나서 쓴 오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어?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조금 있으신데 여주 좀 먹...

0: 것을 본 적이 있다고요? 맞아요. 여주는 당뇨에 참 좋아요. 다음으로 이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주렁주렁. 이 채소는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채소예요. 제비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제비가 이 씨를 물어다 주었죠. 정답은 짜자잔, 박입니다. 박은요, 속을 긁어내서 국을 끓여 먹거나 박 무침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껍질은 이렇게 바가지로 만들 수도 있죠. 다음 채소는 짜자자, 어떤 채소일까요? 우와, 이 채소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봤죠. 바로바로 된장찌개에 빠져서는 안 될 빠라밤,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요, 살짝 볶으면 단맛이 강하게 난답니다. 다음으로 어떤 채소를 또 순호가 소개해 줄까? 이번에는 짜자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순호는 목이 아플 때 이 채소로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해요. 이 채소의 이름은 짜잔!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요, 기침과 가래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픈 날, 기침과 가래가 들끓는 날에는 우리 친구들 수세미로 차를 끓여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수세미로는 이렇게 천연 수세미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팔팔 끓는 물에 수세미를 넣어서 삶아요. 그럼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껍질을 다 벗기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말려두면 이렇게 천연 수세미가 된답니다. 이 천연 수세미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도 살리고 설거지도 하고 일석이조라네. 다음으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오, 친구들이 여름에 많이 먹는 채소라고요? 맞아요. 이 채소는 참외예요. 단맛이 강하죠. 아삭한 식감이 오이와 매우 닮았답니다. 우와, 오늘 이렇게 오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 앞으로 오이 먹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1: 꿈이었어, 꿈. 하지만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그러니까 이 오이를 먹으면 변비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
2: 맞아요. 그리고 피부도 환해지고 우리 몸속 나트륨도 조절해주죠.
1: 신선하고 아삭한 오이 많이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도 올 여름엔 이 오이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밭에서 수확한 오이를 팔려고 합니다. 가장 알맞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오이 맛있어. 효능을 생각하니 더 맛있잖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허리 허리 아, 아 무거워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진짜 내가 그때 배만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 아니야 내가 그때 아 그 화장실 문만 안 열었어도 아 진짜 여기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 갇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화장실 문이 포털 문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안 그래 카박사? 어? 이 너도 뭐? 당근 잘못 먹고 여기 갇혔다고? 하, 그래 아, 카박사 아무튼 우리 있잖아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뭐더라? 어, 아 이게 아닌데 오오오 그래 맞아 이거 오늘의 주주주스 삼복타워 백숙 에디션 삼복 카박사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이거 복이 3개 있다는 뜻 아닐까 아이 오늘 뭔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삼복파워 백숙 에디션 이거 무슨 맛일까 여기 써있긴 해 조상님의 이열치열 정신이 담긴 진한 국물 타입 국물 타입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이거 우리 함께 마셔보고 화이팅 해보자고 자 그럼 주주 파워
1: 체온 36.5도 유지 성공 조상님 감성 100% 충전
0: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 아우 더워 아 요즘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이 조선시대의 여름은 진짜 찐으로 더웠지
2: 옛날엔 에어컨도 없고 아이스팩도 없었잖아요
3: 아휴 냉장고도 없어서 차가운 물도 없었잖아요 도대체 이 삼복더위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0: 아휴 다 방법이 있지 그런데 얘들아 너네 삼복더위 이 삼복더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4: 그럼요 삼복더위 삼겹살과 복숭아를 먹는 더운 날
0: 삼겹살? 에? 복숭아? 아휴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그치? 아 근데 그거 아니야 이 삼복더위에 특히 삼복 이거 뭐냐면 이 여름날 중에 가장 더운 조복, 중복, 그리고 말복 이 세 날을 말하는 거라고 특히 이 복자 있지 이 복자가 바로 엎드릴 복자라는 한자인데 너무 더운 거지 그래서 엎드릴 정도로 더운 날이다 이런 거라고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냈는지 여름 필살기 내가 알려줄게 자 먼저 여기 마루 이 마루를 봐봐 이 마루에 깔린 왕골로 만든 화문석 돗자리가 있거든 이 돗자리에 누워서 대나무로 만든 이 죽부인 이게 베개야 베개를 이렇게 꽉 감싸고 있잖아 그러면 너무 시원해서 잠이 잠이 이렇게 솔솔 온다고 나 잘 뻔했잖아 지금 거기다가 이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집 밖 너무 덥잖아. 집 안에만 있어도 시원했다고. 이 집 안에 있으면 뒷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거기다가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지. 그리고 옷은 바람 솔솔 통하는 모시옷이나 삼베옷을 입고 부채 이렇게 쫙 펼쳐주잖아. 너무 시원해. 더위야, 물러가라!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막, 끈적끈적 하잖아. 이 옷이 몸에 달라붙거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 옷 안에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 그리고 조끼를 입어서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 했었대. 진짜 똑똑하지?

0: 근데 얘들아, 더위를 날리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
1: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내가 봄이 쌤으로 보이니?
0: 어때 얘들아? 무섭지? 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무서운 이야기만큼 이 더위를 가시게 하는 게 없지.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했나? 자, 이럴 때 우리가 먹어줄 게 있어. 바로 이 더운 여름날 차가운 성질을 가진 밀가루로 만든 국수. 어, 맛있겠다. 그리고 밀전병. 이런 걸 먹으면서 바로 더운 여름을 보내는 거야.
2: 한 바퀴 돌았더니 배고파요, 선생님.
3: 우리 더우니까 시원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때요?
0: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허, 무슨 소리. 이렇게 더울수록 더운 음식을 먹어서 더위를 다스리는 거야. 이열치열 못 들어봤어? 자, 그래서 바로 차가운 음식보다는 닭백숙, 그리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팥죽 같은 보양식을 먹어야 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지.
4: 아, 그래서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거구나.
0: 맞아. 자, 그리고 이런 보양식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는데, 여름에 나는 과일, 바로 제철 과일을 먹는 거지. 제철 과일 뭐가 있어? 아주 달콤한 수박, 그리고 참외 같은 걸 먹어야 또 건강해진다고. 그리고 탁족을 하는 건데, 탁족? 족이 뭘까? 족은 여기서 발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탁은 탁족이라고 해서 발을 탁 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거든. 우리 어때? 너무 더울 때 차가운 물에 발을 씻으면 시원해 하잖아. 그래서 탁족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뜨끈뜨끈한 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모래 찜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3: 동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방법인걸요?
0: 그래서 얘들아, 내가 준비했어. 짜잔! 바로 동물들의 여름나기. 내가 또 동물들 잘 알잖아.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는지 알려줄게. 동물들만의 각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 체온을 조절해서 더위를 날려버리는 방법이야. 첫 번째, 지금 코끼리가 뭐하고 있어? 벌럭벌럭, 벌럭벌럭하고 있네. 우리 시크릿 주주 동물원의 코끼리는 코로 이렇게 선풍기 만들고 있던데. 아, 원래 코끼리는 이렇게 큰 귀로 펄럭펄럭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새, 새는 비둘기나 올빼미 같은 애들은 바로 입안을 아주 빠르게 진동시켜서 열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토끼, 얘들아 이거 토끼 지금 배 아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토끼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귀로 무엇을 보내고 있어? 귀로 바로 아주 힘을 줘서 이 피를, 혈액을 이렇게 귀로 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열을 빼낸다라고 하네. 아, 지금 캥거루가 뭐 하고 있지? 할짝할짝 손을 핥아먹고 있지. 자, 이렇게 캥거루는 침을 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열을 날린다라고 해. 그리고 꿀꿀 돼지들은 바로 이렇게 진흙탕에, 진흙 속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낮추기도 한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4: 다람쥐는 땅이나 바닥에 배를 붙여 열을 식히죠.
3: 사마겨우는 큰 귀로 열을 방출하고, 황새는 다리에 똥을 배설해서 열을 식혀요.
0: 아, 황새는 그걸 이렇게 바르는구나. 엥, 냄새나겠다. 자,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있지. 바로 에어컨. 얘들아, 에어컨 많이 쓰면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잖아. 자,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내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우리가 아는 에어컨은 이 집안에 있는 실내기와 그리고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실외기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하는 관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에어컨은 바로 이두 개만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진 않아.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냉매야. 냉매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변신시키거든. 어떻게 변신시키냐면 잘 들어봐. 먼저 냉매는 여기 있는 이 압축기, 이 압축기에 들어가서 바로 아주 아주 아주 뜨거운 기체 냉매가 돼. 아주 뜨거운 기체 냉매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던 이제 기체, 뜨거운 기체 냉매가 여기 있는 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거야. 이동하는데 여기 커다란 선풍기 보여? 이 선풍기 이 바람을 맞고 뜨거운 기체 냉매가 이제 액체 냉매로 변하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응축기에 있는 긴 구리 관을 거치면서 식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팽창 밸브에 아주 좁은 통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갈때 여기가 너무너무 좁은 거지.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의 액체 냉매로 쪼개지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여기 있는 집 안에 있는 에어컨에 도달하게 되거든. 이때 올라가면서 아주 아주 기온이 낮아져.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게 된 아주 작은 입자의 이 액체 냉매가 드디어 이집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만나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증발해 버리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져가고 아주 아주 시원한 바람만 남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와,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에어컨 안에 바로 냉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끔씩 냉매가 없으면 에어컨을 아무리 작동시켜도,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지라고 하는 거야. 어때? 우리 여태까지 우리 이렇게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친구들,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어컨의 작동 원리까지 잘 알아줘. 조상님의 이열치열 정신, 그리고 삼복더위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우리 포털을 열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정답은, 당연히 정답 너무 쉽다. 정답은 바로 1번! 잠깐만. 지금 주주주스 약효가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1번 정답이 뭐였지? 1번. 삼. 개. 그럼 오늘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서 야근이야? 아씨, 가박사. 나 너무 슬퍼. 오늘 야근할 거니까 나 야식 시켜줘. 오늘 야식은 삼계탕이야. 알았지? 에이, 다음부터 우리 똑바로 말하자.

0: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솔레이온?
4: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3: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봇이야 와일드카드봇이야?
5: 와일드카드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4: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6: 좋았어!
4: 블레이온 셋업.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블레이온,
7: 이 녀석이군.
8: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7: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정. 어디 갔어?
4: 어서 도망가세요.
3: 자네는?
4: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7: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4: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7: 저기 봤자 넌 용 앞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2: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활살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플 발사에 꼭 크러쉬가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빌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진 기계 주제에.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0: 블루컵 세노! 솔레이오! 괜찮아?
1: 지훈?
0: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4: 이 느낌은 뭐지?
5: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온!
4: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6: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온.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컵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아름다운 하지만 미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자 뭐가 달라지나.
4: 솔레이유와 준의 마음을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어? 준, 뛰어!
6: 뭐? 어?
7: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모습 나올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레온!
8: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9: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조건!
1: 조건 그때! 이번엔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형제!
1: 자,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2: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0: 이 녀석들, 부끄러워져라!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프라크루션은...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 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하시니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보 체인지요. 소이드 봉이. 아,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4: 정말 다행이에요.
5: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6: 어머니...
0: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모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화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2: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아 돼?
12: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율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3: 안나, 응?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7: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3: 시장님, 괜찮으세요?
13: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7: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13: 가지, 블루카.
3: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0: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3: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0: 이 녀석이
14: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10: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3: 사랑할게, 준.
8: 고마워, 얘들아.
5: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8: 필요 없어요.
5: 이곳이 사춘기.
6: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5: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5: 무슨 일 있어?
8: 어머니 때문에 조금.
15: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8: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5: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8: 고마워, 블레이유.
15: 뭐라고? 안 들려?
8: 고마워.
15: 별 말씀을.
8: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응? 왜 그래?
16: 아무것도 아니야.
17: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8: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0: 그렇단 건 화장실에 안 가.
8: 아니야.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7: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8: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0: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8: 애초에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14: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르던가.
16: 나도 친구지.
17: 한스 뻔뻔하긴.
16: 뭐라냐?
12: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1: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8: 알기 쉽게 좀 말해.
12: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단 거지.
11: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8: 맞지 맞지.
12: 이건 피차 일반이셔.
3: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9: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8: 솔리드온, 나와. 안 나와?
20: 사춘기냐?
10: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8: 나왔다.
3: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9: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21: 웃기지마.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지닌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22: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0: 야, 너!
22: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21: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22: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21: 그럼 날 내보내.
22: 좋아.
21: 물론 야생의 힘도 말이야.
10: 하지만 그건...
21: 어서!
22: 준.
10: 어...
22: 솔리드온, 셋업.

0: 피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소하.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왜 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 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5: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이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웨폰 카드이다.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걸.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3: 그래.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0: 아, 야, 잘못 봤군.
12: 아하!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13: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3: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14: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3: 그럴래?
11: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2: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4: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3: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3: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3: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0: 일찌감치 모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3: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0: 그리온다. 그럼 나도.
15: 준과스러운 손님들,
3: 시에로
15: 포르카카의 온도 환영해.
16: 어, 저기 보이는구만.
17: 옆에 저 따라기 같은 녀석은 뭐지?
18: 깜빡이 무섭게 생겼어?
16: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9: 준의 새로운 친구래.
12: 포르카카, 포르카카.
17: 어, 아주 탑승인 것이군.
3: 얘들아!
18: 안녕?
17: 야, 그럼 불러!
18: 오늘 고생 많았어.
3: 준! 베루루!
11: 네가 그 애구나.
3: 이쪽은 솔레이유.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11: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3: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16: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2: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3: 백토와 비투는?
11: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3: 오랜만이군, 친구들.
4: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3: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4: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3: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6: 우와. 여기가 우와. 바로 그...
11: 응, 무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4: 저거 너희야?
16: 멋진데?
6: 무카라가 후세에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7: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6: 설계도 고창해서 말렸는데 무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9: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6: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3: 태양의 불꽃이라.
1: 솔리드온의 웨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7: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버지가 알턱이 있냐?
6: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7: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6: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7: 그것도 처음 듣는데?
16: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입구는 그때 생긴 거야.
18: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스라이드.
6: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7: 그럼 시에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야.
1: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6: 아니.

0: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보트, 와일드 카드보트 상관없었어.
2: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3: 그렇게 옛날부터?
2: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4: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5: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 옛날과 달라졌지만.
2: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기간

0: 당신 혹시
1: 베르로?
2: 응. 기간 트렉스 세서.
1: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웨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0: 와일드 카드 보스를 원망하나?
1: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3: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별아이.
4: 어? 나왔다.
3: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러쉬는 어떻게 할 건데?
2: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3: 보자. 그거야마.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2: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3: 어떻게 되나 보자고.
1: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 건 젊은 친구.
2: 좋아. 그럼 부탁할게.
5: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3: 렉스 인페르노.
6: 표면 온도 750도 돌파.
7: 그걸 어떻게 알아?
6: 난 안드로이드거든.
7: 그렇구나.
2: 그쵸?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7: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6: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2: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8: 오케이.
9: 맡겨줘.
8: 준, 아무튼 슬슬 한계야.
1: 아니, 아직 괜찮다.
10: 힘내, 기간 트렉스.
11: 솔레이, 나도.
6: 블레이온, 세라.
10: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 좋은 태동은.
12: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6: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2: 마무리하자. 응. 기간 트렉스. 응.
7: 머스 하이드.
2: 발건 세로.
3: 원투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10: 산산조각난 파편들
1: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10: 하나가 된다는 거 말이야.
3: 그런 것 같고.
2: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3: 족장은 한 입으로 도 말 안 한다.
6: 우리 친구잖아.
3: 아직 그 정도는.
2: 쭈!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1: 주름! 팝!
7: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3: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3: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3: 잘 먹겠습니다!
1: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어.
13: 용이라고?
1: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가로질러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

0: 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3: 전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팔팔한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1: 어머나, 얘들 좀 봐. 장난감을 왜 다 침대에 올려놨니?
2: 여기가 얘들 집이에요.
3: 이 녀석, 장난치지 말고 얼른 장난감 상자에 담아.
2: 장난감 상자는 꽉 찼는데요?
1: 아,

0: 정말 꽉 찼구나. 장난감 수납장 하나 사주자니까요.
1: 알았어. 내가 내일 만들어주면 되잖아.
0: 당신이 전에 만든 선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1: 저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뭘.
2: 근데요 아빠, 이거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린 미끄럼틀로 써요. 곰돌이랑 공룡 미끄럼틀이야.
1: 알았어. 아빠가 장난감 수납장 사줄게.
0: 지금 바로 살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3: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장난감 수납장을 고릅니다.
0: 아하, 얘들아, 이 중에 어떤 걸로 살까?
2: 이거 예쁘다, 이거 사주세요.
0: 그래, 페파, 딱 좋네.
3: 엄마가 장난감 수납장을 주문합니다.
4: 선택하신 장난감 수납장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2: 우와, 좋아라.
3: 다음 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빠른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죠.
5: 우체국 빠른 택배입니다. 페파랑 조지 어린이 앞으로 이게 왔군요.
0: 이게 뭔데요?
5: 장난감 수납장인데요.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납작해요?
5: 그럴 수밖에. 직접 조립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페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금방 조립해 주실 텐데 뭐. 갈게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0: 어쩌긴, 우리가 조립해 주면 되지.
2: 맞지?
1: 참 이상하네. 조립설명서 한 장 없더니.
0: 조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설명서를 따로 안 넣었나 보죠, 뭐.
2: 엄마, 도와드릴까요?
0: 좋지. 그럼 선반 하나만 찾아올래?
2: 여기 녹색 선반이요.
0: 고마워, 페파. 다음은 다리 네 개만 찾아줄래?
2: 하나, 둘, 셋, 넷. 여기 파란 다리 네 개요.
0: 우와, 이대로만 하면 금방 다 하겠는걸.
1: 여기 빨간 문도 있어요, 여보.
0: 네, 여보, 고마워요. 짠, 다 됐다.
1: 우와, 정말 금방 했는걸.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장난감 다 넣어요?
0: 그러게, 좀 작은 것 같네.
2: 조지가 가져온 이 판은 뭐죠?
0: 여분으로 들어있는 선반 아닐까?
2: 이 판들이 다 남은 거예요, 엄마?
3: 저런, 수납장이 왜 작은가 했더니 엄마가 판을 다 조립하지 않았네요.
0: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립해야겠는데?
1: 아이고, 머리 아파. 설명서만 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누가 또 왔지?
5: 아, 글쎄, 제가 화물칸에 이걸 떨어뜨렸지 뭐예요.
1: 어쩐지, 설명서가 없을 리 없지. 이거 보고 금방 조립해줄게, 얘들아.
2: 야호!
3: 그런데 조립 설명서는 너무 복잡했어요.
1: 이거 여분, 뭘 어쩌라는 소린지.
5: 저 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페파 아빠. 이런 거 조립하는 게 원래 제 취미거든요.
1: 정말이요? 저흰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5: 전 그럼 물 좀 끓여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게요. 설탕은 여섯 숟가락이요.
3: 온 가족이 얼룩말 아저씨의 차와 과자를 준비했죠.
2: 차 드세요, 아저씨. 와.
3: 아저씨가 그새 수납장을 다 조립했군요.
1: 아니, 벌써 조립을 다 한 거예요?
5: 당연하죠. 벌써 애들 장난감도 이 안에 다 넣어놨는걸요.
2: 아저씨 감사합니다.
5: 근데 얘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넣었어.
2: 곰돌이랑 공룡만 쫓겨났네. 얘들은 어디에 살아요?
5: 이렇게 금방 조립하는 수납장을 더 주문해서 넣어주든가.
1: 그건 안 돼.
0: 엄마가 방금 더 좋은 생각이 났는데, 곰돌이랑 공룡은 너희 침대에 살라고 하자.
2: 뭐예요? 여긴 원래 얘들이 살던 데잖아요.
0: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 쭉 살라고 하면 되지.
2: 즐거운 야영.
3: 유치원 친구들과 야영하는 날입니다.
6: 선생님, 저요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버스가 너무 덜컹대는 것 같아요.
3: 저런, 페드로가 차멀미를 하나 봅니다.
7: 많이 안 좋니, 페드로? 그럼 이리 와서 선생님 옆에 앉을래? 이제 좀 괜찮니, 페드로?
6: 네, 괜찮아요.
2: 선생님, 저요.
7: 조이, 너도 속이 안 좋은 거니?
2: 지금은 아닌데 이따 안 좋을까 봐요. 저도 미리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저도 앞에 앉아도 돼요, 선생님?

0: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앉을 자리는 없거든요.
1: 실망할 거 없어. 야영장에 다 왔으니까. 갈게 얘들아. 야영 잘해라.
2: 안녕히 가세요.
0: 호호,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숲이라 공기가 아주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마셔봐요. 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할까요?
3: 페퍼랑 친구들이 텐트를 칩니다.
0: 여러분,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친구를 한 명씩 정해보세요.
4: 수지, 넌 나랑 같이 자자.
5: 네.
4: 난 조이랑 같이 자려고 했는데.
6: 미안한데 수지, 난 레베카랑 같이 자려고 했거든.
4: 레베카, 넌 나랑 자는 거 아니었어?
7: 응, 맞아.
5: 네.
4: 에밀리, 넌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데?
8: 나는 조이.
6: 그래, 에밀리.
8: 어때? 이제 나랑 같이 잘래, 수지?
7: 그래?
0: 자, 슬슬 나뭇가지를 주워올까? 그래야 모닥불을 피우죠.
6: 저희가 할게요, 선생님.
9: 페드로랑 저도 나뭇가지 줍고 싶은데요.
0: 어허, 싸우지 말고 전부 다 주워오면 되죠.
3: 모두 모닥불 피울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0: 좋아요.
3: 밤이 됐습니다. 팔팔한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0: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 곡 할까요?
2: 네!
9: 우리 빙봉 노래해요.
0: 아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2: 선생님, 우리 그거예요. 빙봉 노래예요.
0: 알았어요.

0: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잘까요? 얘들아, 모두 잘 자라.
1: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2: 파파랑 수지는 침낭에 들어갔죠.
3: 나 손전등 있다. 나도 있지.
0: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만 웃고 어서 자도록 하세요.
3: 근데 이상한 소린 뭐지?
4: 나도 모르지, 수지. 지금 또 났어. 수지, 자다 말고 어디 가노?
5: 선생님, 저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0: 그럼 여기서 잘래?
5: 네, 선생님.
4: 선생님, 저요. 저도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래, 들어와요.
6: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7: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아요.
1: 저도요!
0: 알았어요, 다 들어와요.
4: 우리 빙봉 노래 또 하면 안 돼요, 선생님?
0: 알았어요. 아, 연주해, 오, 노래해. 하나의 빙, 둘의 봉, 다시 빙.
4: 아빠는 선장님.
2: 파파 가족이 할아버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8: 아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다.
9: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전진.
8: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당기고.
9: 이런 후진. 쉽네요, 뭐.
8: 그리고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조심해 줄래?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 아유, 떠그라네. 잔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9: 준비됐으면 가도 되지?
1: 네, 선장님, 가세요.
9: 좋아, 그럼 출발한다.
2: 그런데 왜 배가 뒤로 가죠?
8: 아, 내 돛대 다리에 부딪힐라.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0: 갔다 와라.
1: 네, 할머니.
0: 즐거운 여행 하렴.
8: 저러다 내 배 어디가 부서져서 오는 건 아니겠지?
0: 별

0: 일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요.
1: 빼봐, 종을 치도록.
2: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배고파요.
1: 아빠도 그런데.
3: 할아버지가 먹을 거 챙겨놨대, 취사실에.
2: 그게 뭔데요, 아빠?
1: 취사실은 배 안에 있는 작은 주방이야. 보여줄게, 와봐.
4: 팔팔한 조지는 배 안으로 들어갔죠.
1: 와! 와, 주방은 엄청 작다.
2: 먹을 건 어디 있어요?
1: 그야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2: 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럼 보나마나 여기.
2: 에이, 저것도 먹는 거 아닌데.
1: 이 주방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데 들어있어?
2: 우와, TV도 있네.
4: 아무리 봐도 먹을 건 없었죠.
1: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2: 만일 여기가 내 주방이면 난 먹을 걸 어디에 둘까? 여기.
1: 오, 우리 딸 최고네.
4: 파파가 먹을 걸 찾았군요.
1: 맛있다.
2: 어, 오리들이다.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줄까?
4: 파파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해요.
3: 조심해요. 앞에 갈대밭이 있어요.
1: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갈대밭은 금방 지나갈 테니까.
3: 왜요? 안 나가요?
1: 괜찮아. 뒤로 나가면 되지.
3: 뒤로도 못 가네요?
1: 그러네.
4: 어떡하죠? 갈대밭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네요.
1: 내가 물에 들어가서 좀 밀어야겠군.
3: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1: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그리고 가! 라고 하면 배에 시동이나 걸어.
2: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1: 지금!
4: 팔팔빠가 갈대밭에서 배를 밀어냈죠.
5: 만세!
2: 뭐하세요, 아빠? 얼른 타요, 배 떠나요!
4: 어, 어떡하죠? 아빠만 두고 배가 떠나고 있어요.
2: 빨리 와요, 아빠! 빨리요, 빨리!
1: 배 시동 좀 꺼!
3: 아빠가 지금 뭐래?
1: 배 시동 좀 꺼!
2: 아빠 말이요, 엄마! 배 시동 좀 끄래요!
3: 어머나, 여보, 괜찮아요?
1: 다음 나야 괜찮지. 근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면 안 될까? 모험은 다른 날 또 하고.
5: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6: 아, 얘들이 왜 여태 올 생각을 안 하지? 내 배는 무사한지 영 불안하군.
7: 저기요, 저기 오잖아요.
8: 저기 왔어요.
6: 어서들 오렴.
1: 배 좀 주차하고 갈게요.
6: 배가 찬가 주차를 하게. 배는 정박을 한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라, 내가 해줄게.
4: 할아버지가 배를 정박해 주신대요.
6: 정박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 이렇게 살살 다뤄야 해.
1: 다리 조심해요, 아버지. 어?
5: 뒤에 다리 있잖아요. 아!
6: 이렇게 정박을 하려던 게 아닌데.
2: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배를 부셨네.
7: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당신은 원래 뭐든지 잘 고치잖아요.
6: 그건 그래. 원래 뭘 고치는 게 내 취미니까.
2: 저도 배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6: 어허,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러렴 배파.
2: 정전이 됐어요.
4: 저녁 무렵, 팔팔랑 조지는 거실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팔팔빠는 현관문 앞을 청소하고 있고요. 팔팔 엄만 서재에서 컴퓨터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2: 엄마, 아빠, 왜 불이 다 나갔어요? 음악도 갑자기 그치고요.
1: 아빠도 청소기 다 못 돌렸는데.
3: 엄마도 컴퓨터 쓰다가 꺼졌어.
4: 엄마가 전등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3: 보아하니 정전이 됐나 보네.
2: 정전이 뭐예요?
3: 정전은 전기가 흐르다 끊겨서 안 들어오는 거야.
2: 전기는 또 뭐예요?
1: 전기가 아니라 전기란다. 이게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 페파.
2: 그 전기 다시 들어오긴 해요?
1: 그럼. 근데 그동안 어두우니까 손전등이 있어야겠지.
3: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본 것 같아요.
1: 알았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3: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1: 별 걱정을 다 하는군. 내가 판문이 얼마나 밝은데 있지.

0: 미야. 이게 왜 여기 있지?
1: 어우.
2: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내려오니까 좀 어두워서 그런 거야.
1: 오! 방금 생각났는데 주방에도 손전등이 있어지 참. 아하!
3: 엄마가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2: 저도 한번 들어봐도 돼요?
1: 그럼!
2: 조지, 나 어때? 웃기지?
3: 파파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1: 괜찮아, 조지. 누난데 왜 울어? 아우, 손전등 찾았다고 아빠한테 말을 안 했네.
3: 아빠는 아직도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찾습니다.
0: 근데 이 손전등은 어디에 있는 거야?
2: 아빠, 우리가 손전등 찾았어요. 엄마가 주방에 늘 놔뒀는데 깜빡하셨대요.
0: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고생했네.
1: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얘들아?
2: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다시 들어와요?
0: 내 생각엔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릴걸?
2: 아, 조지랑 전 지금 춤추고 싶은데. 아, 좋은 수가 있다. TV를 켜면 음악이 나오잖아. 이거 왜 안 되지?
0: TV도 전기가 들어와야 켜지는 거야.
2: 이것도요?
0: 그럼.
2: 그럼 우리 그동안 뭐 해요?
1: 옛날에 엄마 아빠는 놀이를 직접 만들어서 놀았단다. TV 없이도 말이야.
2: 맞다. 택배 상자 안 버린 거 있죠?
3: 파파가 뭘 하려는 걸까요?
2: 엄마, 이 상자에 네모난 구멍 하나 내주세요.
1: 구멍은 왜?
2: 보면 알아요.
3: 엄마가 상자에 구멍을 내줬습니다.
1: 이 정도면 됐지?
2: 네, 엄마. 이제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조지, 너는 여기서 손전등으로 나 좀 비춰줘. 안녕하세요. 페파 뉴스입니다. 앵커는 바로 저, 페파고요.
3: 페파가 텔레비전 놀이를 만들어냈군요.
2: 오늘 저녁, 전 세계적인 정전으로 모든 일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1: 우리 딸 진짜 앵커 같은데?
2: 아빠 말씀이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린다고 합니다.
3: 오! 전기가 다시 들어왔네요.
4: 만세!
2: 뭐예요? 내 뉴스 아직 안 끝났는데. 얼른 불 꺼요, 아빠.
0: 알았다, 페파.
2: 됐다. 에헴, 방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방금 전기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전기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0: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
4: 만세!
2: 야호, 춤추자!
3: 파파는 정전이 된 것도 좋았지만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게 더 좋았죠.
2: 신나는 공놀이.
3: 파파랑 조지가 마당에 공놀이를 하러 나왔습니다. 조지가 공을 최대한 높이 던지고는 다시 잡았죠.
2: 줘봐, 이런 거 나도 하거든.
3: 파파는 공을 놓쳤어요.
2: 난 이 놀이 재미없어.
3: 파파의 단짝 친구 소지가 테니스 라켓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5: 안녕, 페파.
2: 안녕, 수지.
5: 우리 이걸로 공 치고 놀래?
2: 그래, 이게 훨씬 더 재밌겠다. 간다, 수지.
3: 소지가 공을 놓쳤네요. 이번엔 파파가 놓쳤고요. 누나들이 자기들끼리만 테니스를 쳐서 혼자 남은 조지는 심통이 났죠.
2: 미안해서 어쩌니? 테니스 라켓이 두 개뿐이라 넌 같이 못하겠다.
5: 아, 맞다. 조지는 공 주워오는 뽈뽀이 시키자.
2: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조지.
3: 조지는 볼보이를 맡았어요. 누나들이 친 공이 멀리 가면 주워오는 거죠.

0: 수지!
1: 아우, 빗나갔네.
0: 보이보이!
1: 수고했어, 볼보이.
0: 오! 보이보이!
1: 수고했어, 볼보이.
0: 볼보이!
2: 아, 어떡하죠? 조지가 하기 싫은가 봐요. 댄이랑 파드로, 판디, 레베카, 리처드가 왔네요.
1: 안녕, 얘들아.
3: 안녕.
1: 우리 지금 테니스 친다.
4: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1: 라켓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3: 어.
1: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자.
4: 오랜만에 축구나 할까?
3: 그래, 축구하자.
1: 여자 대 남자로 하는 거다.
4: 골키퍼 할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5: 저요, 저요.
1: 저요, 저요.
2: 카드로랑 레베카가 양팀의 골키퍼가 됐죠.
4: 우리 먼저 찬다.
3: 골!
2: 리처드가 한 골 먼저 넣었네요.
4: 남자팀이 먼저 넣었지.
1: 지금 이거 무효야. 준비도 안 했는데 차냐.
4: 뭐야, 그건 반칙이잖아. 손으로 공을 잡으면 어떡해.
1: 반칙 아니거든. 난 골키퍼잖아, 데니.
3: 잘한다, 레베카.
1: 골인
3: 만세.
4: 방금 이건 반칙이라 무효야.
3: 왜, 넣었잖아.
4: 아니거든.
3: 넣었다니까.
6: 아휴, 왜 이렇게 시끄럽니.
1: 아빠, 남자애들이 억지 부려요.
4: 억지는 니들이 먼저 부렸지.
6: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얘들아, 심판을 두면 되지.
1: 심판이 뭔데요, 아빠?
6: 서로 반칙은 안 하는지 중간에서 감시하는 거란다.
3: 제가 심판할게요.
6: 그만. 심판은 공평하게 내가 할게. 지금부터 먼저 한 골 넣는 팀이 이기는 거다.
3: 맞아.
1: 근데 공은 어딨어?
4: 잘한다. 얼른 한 골 넣어.
1: 쟤들 막아.
6: 골인! 리처드 선수 먼저 한 골 넣었네요.
3: 만세!
4: 우리가 이겼지?
3: 어...
1: 축구처럼 재미없는 거 처음 봐.
6: 근데 이것도 뭐지? 남자애들이 자기들 골대에 골을 넣었구나. 그러니까 여자팀 승리.
1: 진짜요?
3: 만세!
1: 축구처럼 재미있는 거 처음 봐.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완전 잘난다.
1: 어, 나무. 어, 조심.
0: 혹시 내릴 수 있어?
1: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0: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어,
1: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0: 좋았어. 좋아.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1: 9는 바로
2: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0: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9! 해냈구나! 내가 뭘?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0: 안 돼! 잡아줘!
1: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9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삼삼천사 풍선 특공대 바로 출동. 음악 주세요. 3은 바로
1: 9! 또 해냈구나!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2: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3: 걱정 마! 옥토블록이!
1: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9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4: 아, 이렇게 한 거구나.
0: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오!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와우! 정사각형이 최고야!

0: want. Mix to make. Gray.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들어볼 거야. 다 같이 불 끌어갈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소방관 모자 같지 않아? 똑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소방관이거든. 소방서에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너희는 어때? 우와, 좋다고? 우리 소방대원이 돼서 불 끌어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똑똑. 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내볼까? 삐뽀 삐뽀. 너희도 소방차 소리 내볼래? 삐뽀 삐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딜런! 두더지, 두더지, 딜런. 어? 안녕!
1: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 놀이 할 건데 너희도 같이 소방대원 할래?
0: 좋아! 난 소방관이야. 예뻐. 나도 소방관 할래.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있지. 훈련 경보, 훈련 경보. 사실 나야.
1: 좋아.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하니까 다 같이 훈련해보자.
0: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훈련 시작이란 뜻이야.
1: 알겠어. 소방관 모자 착용. 똑똑.
2: 헬멧이 없으면 어떡해?
1: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2: 헬멧, 헬멧.
0: 찾았다. 똑똑. 딱 좋아. 헬멧.
1: 소방관 모자 썼으니까 이제 소방서 탐험하자.
0: 여긴 우리가 잠자는 곳.
2: 소방관들이 여기서 자기도 해?
1: 응.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 심지어 한밤중에도.
0: 여긴 내 침대.
1: 난 여기.

0: 얘들아 좋은 거.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가서 타자.
0: 이게 아니었네.
1: 가자 가자 가자. 우린 소방관 출동 준비 훈련해요. 질런 왔고 오지 왔고 데이지 왔고 비씨 왔고. 어떻게 비씨가 안 보여?
0: 비씨도 없다고? 어디 갔지? 비씨? 비씨 너 어딨어?
1: 어디? 난 안 보이는데. 소방관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딨는지 보이니?

0: 있으면 될 거야. 다들 한쪽씩 잡아봐.
1: 좋아.

0: 다음에 경보가 울리면 짐 싸느라 늦으면 안 돼. 이제 줄 서서 물통을 옆으로 넘겨주자. 저 소화전을 쓰면 돼. 봐!
1: 여기에 담으면 되겠다. 깃, 깃, 깃.

0: 이제 훈련 끝난 거야.
1: 훈련 종료.
0: 다음부턴 걷자. 급하게 뛰지 말고.
1: 아침 먹기 훈련. 아침 먹기 훈련.
2: 우와, 난 그 훈련이 좋더라. 어? 같이 가. 너희 그렇게 배고팠어?
1: 난 죽 끓일게.
2: 난 주스 따를래.
0: 나도 먹기 담당할래. 난 죽이 제일 좋아. 아,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야.
1: 맛있는 냄새? 근데 왜 난... 연기 냄새 같지?
0: 그럼 잘 가라, 보라. 불이 안 꺼졌네.
1: 불이야, 훈련 아닌 실제 상황.
0: 소방관들,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실전이야.
3: 헬멧! 미끄럼봉! 야호!
0: 어때? 우와, 멋지다! 계속해!
3: 빗뽀, 빗뽀, 빗뽀, 빗뽀!
1: 빨리 소방버스 가져와!
0: 소방관들, 새 타면 물 뿌리자! 하나, 둘!

왔네. 준비가 돼 있었다고?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파수인가?
5: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3: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0: 재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1: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2: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3: 어지럼증은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데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년기 어지럼증. 결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선 안 된다.
4: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흡연약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증약입니다.
5: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4: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3: 쉽게 보고 방치하는 사이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빙글빙글 도는 고통, 멈출 방법은 없을까? 이비인후과 서재윤 교수와 함께 그 정확한 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61세 김복희 씨.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이다.
2: 약간 어지럽고.
6: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2: 의지 안 하고는 못 걸어요, 혼자는. 네, 휠체어 계속 타고 있었고, 잡고 걷고.
3: 먼저 보행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7: 자, 저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딱 붙여볼까요? 잡아보세요. 제 발 앞뒤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앞꿈치, 뒤꿈치 한번 붙여보시고. 자, 이제 제가 놓을게요.

0: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다.
1: 붙여서 자 이제 놓을게요. 또 쓰러질 것 같으시죠? 됐습니다.
0: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이 극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2: 어지럼증 시작된 거는 6월 4일 오후.
3: 6월 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2: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 줄 알았거든요. 눈 뜨니까는 제자리였고요. 좀 전에도 요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3: 그러면 지금 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2: 네.
3: 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얼마나?
2: 이렇게 병원 입원해서 제가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도 지금 막힌 것 같이 또 묵묵하고.
3: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다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검사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일단 뭐 걸어다닐 정도 상태 빨리 만들고서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기는 좀
0: 소리를 듣는 귀는 대체 어떻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걸까?
3: 그냥 정면만 보고 계시죠.
0: 우리 귀의 가장 깊숙한 곳, 뇌이에는 핵심적인 두 기관이 모여있다. 먼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있다. 바로 옆에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발생한 신호는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과 균형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통해 나란히 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반고리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며 회전 감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3: 이 환자분의 어지러움이 정말 어떤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병력 청취라고 하죠. 환자분이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이거를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이상. 내가 자꾸만 쓰러질 것 같거나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막 아득해지거나 뭐 눈앞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문제들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모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약 구름 속에 붕 뜬 것 같거나 머리가 멍하다 이런 것도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병력 청취를 잘하면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게 되고요.
0: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고글을 쓴 채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다.
4: 뒤에 있는 이석기관이랑 전정기관 관련된 검사 진행하실 건데 이게 눈동자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는 검사예요. 자,
5: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세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2: 드니까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
4: 어지러우시죠?
2: 네.
0: 이때 모니터에 기록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력 검사. 환자의 어지럼증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6: 최대한 작게라도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웨이도 위치를 보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7: 고향, 동생, 건설.
0: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지금 수능 청력 검사를 보면 좌측 귀의 청력이 수능 청력 역치가 한 65dB로 중등 고도 난청에 조금 심한 돌발성 난청이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자발안진, 그러니까 눈떨림이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자발안진이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0: 안진은 귀의 평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안구가 한쪽으로 튀는 증상을 말한다.
3: 돌발성 난청이랑 이 정도의 전정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급성 뇌이염으로 진단이 돼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0: 김복희 씨의 경우 뇌이염으로 인해 어지럼과 난청 증상이 동시에 생겼다. 뇌이염은 속귀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만약 손상이 달팽이관에 집중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동시에 덮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형기관이 망가져 극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3: 그리고 뇌는 어떻게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오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증상이 다 나타나서 어지럼증도 오지만 청력 저하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에서의 세균의 독소가 뇌까지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뇌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일주일 뒤 김복희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다행히 안색이 밝다.
3: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약은 다 순서대로 잘 드셨고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떠세요?
2: 가끔씩 어지러워요.
3: 뇌이염으로 청각과 평형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평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복희 씨는 먹는 약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2: 이러다가 이 상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는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2: 지금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완쾌돼야 되겠다. 네.
0: 다행히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흔히 어지럼증을 가벼운 빈혈이나 노화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 63세 조옥남 씨의 외출은 늘 살얼음판이다.
7: 완전 비상약 갖고 다녀요, 이렇게. 비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너 갖고, 일회용 갖고 다니고, 비상약 갖고 다니고. 멀미 스트랩 비닐 갖고 다니고. 이것도 이제 제 가방마다 들어있어요, 이게.
0: 증상이 시작된 건 1년 전. 안녕하세요. 사소한 현기증이려니 묵묵히 참고 넘기던 어느 날이었다.
7: 제가 핸드폰을 좀 보고 핸드폰 보다 창밖을 보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니까 내릴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웠어요, 자리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0: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7: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갖고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토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토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9를 요청을 해서 바로 119가 와서 제가 실려왔어요.
8: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났어요. 진짜로 겁났어요.
0: 이후에도 예고 없는 발작이 몇 차례 반복됐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7: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3: 그렇게 쓰러질 것 같고 빙글빙글 돌 때 내가 다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혹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7: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어요.
3: 조홍남님은 아무튼 오른쪽 귀에 메니에르 병이고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도 쓰고 이뇨제도 쓰고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약을 쓰고 용량도 올렸는데 계속 어지럼증 발작이 계속 오고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7: 네, 심했었어요. 네.
0: 발작의 원인은 메니에르 병이었다. 사소한 어지럼증을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다.
3: 여기 좀 바깥쪽 귀고
0: 어지럼의 동반 증상으로 우측 청력은 이미 중증 고도의 난청 상태. 전정기능 검사 결과 우측 귀의 평형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메니에르 병은 평형기관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뇌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가 순환이 잘 안 돼 귀 속에 과도하게 고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를 뇌림프 수종이라고 한다. 이 수종이 뇌의 유모세포와 신경을 압박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조홍남 환자처럼 의식은 명료하지만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투막힌 어지럼 발작이라고 한다.
3: 그 뇌림프액이 부풀어 오른다,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주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정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을 압박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어지럼증,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하는 병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한번 생기면 보통 20분에서 길어도 12시간 안에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내에 지속기간으로 그렇지만 재발적으로 오면은 메니에르 병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7: 네.
0: 조홍남 씨와 같은 중증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어지럼 발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겐타마이신 주사 치료가 시행된다.
3: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고막 내에다가 겐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7: 안 아프게 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안 아프게 천천히 주사해드릴게요.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실까요?
0: 주사기를 통해 우측 고막 안쪽에 겐타마이신을 주입하면 약물이 전정기관에 도달한다. 겐타마이신은 본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지만 뇌의 감각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정기관에 도달한 겐타마이신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전정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로써 고장난 우측의 평형 신호가 화학적으로 차단되면서 메니에르 병의 극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멈추게 된다.
3: 잠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지금 약이 들어가면서 어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0: 겐타마이신 주사의 경우 어지럼증 치료 효과는 90%에 달한다. 반면 부작용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3: 네, 일단 주사는 다 놔드렸고요. 잠깐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제가 눈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 하지만 조홍남 씨는 이미 우측 청력이 손상된 데다 어지럼 발작까지 동반된 상태. 중증 메니에르 비형 환자에게

0: 에는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 숨막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한테는 정말 내가 의식은 멀쩡한데 우욱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숨막힌 발작이 오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발작이 예고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투막힌 발작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막힌 발작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단순한 현기증부터 벼락처럼 닥치는 발작까지 어지럼증의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 원인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지럼증 원인 질환 중 2위는 앞서 본 메니에르병, 그리고 1위는 이석증이다. 잠자리에 눕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60세 김지연 씨.
1: 그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2: 잠을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1: 일단 이번에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이렇게 돌아서 천장이 막 돌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토 느낌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겠다.
0: 고개를 꺾자 환자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안진이다.
1: 님은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오른쪽의 뒤쪽 방골이관의 이석증이거든요.
0: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회전을 느끼는 방골이관과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느끼는 이석기관이 자리한다. 이석기관에는 먼지만한 작은 돌들이 수십만 개 붙어 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돌들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골이관 안으로 흘러들면 형형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이석증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지속시간은 길어야 1분 안팎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석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간혹 이제 더 이석이 잘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이석기관의 이석은 그 이석기관 안에 그 돌들이 어떤 단백질 필라멘트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필라멘트도 약해지고 이석 자체도 금이 가고 퇴화가 일어나서 더 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더 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이석증이 두 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나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는 것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 치료는 반골이관 속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한다.
1: 이게 일반 시몬.

0: 프론트 매뉴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머리가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라 눈 크게 떠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눈은 크게 뜨고 계시고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조금씩 어지러워지죠, 지금. 네, 지금 좀 돌고 있네요.
1: 먼저 앉은 반응을 살펴 이석이 어느 관에 있는지 찾아낸다. 위치가 확인되면 환자의 고개를 돌려 몸을 강하게 옆으로 눕힌다. 중력을 따라 이석을 반고리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심하게 요동치던 눈동자가 서서히 멈추면 빠져나온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신호다.
0: 지금 어지러운 거 있으세요?
2: 괜찮은 것
0: 이석 돌은 정말 97%다이 치료로 좋아져요. 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경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 김지연 씨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화가 부른 어지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째 보청기를 착용 중인 80세 박승학 씨.
3: 대화할 때큰 소리를 이야기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 네,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요.
3: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리세요?
4: 그러시길 조그맣게 하는 거안 들려야
3: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4: 돼. 예.
3: 보청기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 보청기 지금 5년 됐어요.
1: 노화가 아사간 건 청력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3: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는 거예요?
4: 네, 그 정도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몇 발짝 뛸 동안은 어지러워요.
1: 얼마 전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어지럼증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4: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잠깐 그래요. 어지러운 게.
1: 나이가 들면 다이 정도는 어지럽겠거니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0: 네. 환자분이 어지러운 게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죠?
4: 네.
0: 그 8개월 동안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할 때가 주로 어떨 때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가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하세요?
4: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일어날 적에 하고 앉았다 일어날 적에 그리고 섰다가 아니 움직일 적에가 제일 힘들고 어지러워요.
0: 한 50%, 60%예요, 청력은. 그리고 평형은 한80% 정도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에 의해서 청력도 떨어지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두 가지 감각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과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것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으신 겁니다.
4: 그래요?
1: 박승학 씨의 진단명은 노화성 전정병증.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는 다르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귀속 전정기관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전정기관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 무엇보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 감각 세포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포가 줄어든 만큼 신경의 반응도 갈수록 느려진다. 그 결과 눈과 발끝이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특히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가 부족해진다. 뇌가 신호 처리에 혼란을 겪으며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0: 노인성 전정병증은

0: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현운보다는 내가 자세를 유지하는 데좀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거나 비틀비틀하는 느낌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뭐 척추가 골절된다든지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골절이 생기게 되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까 안 쓰면 전전 기능은 더 퇴화가 되고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잡는 건더 약화가 돼서 사실은 잘못하면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전정병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또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러한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법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아까 벽을 이렇게 보시고 서서 발은 붙여 보시고 균형을 한번 잡아 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냥 맨발로 하세요. 아니면 양말만 신고
1: 노화로 전정 기능이
0: 눈도 감아보시고
1: 약해졌다면
0: 눈 감고
1: 다른
0: 이렇게
1: 감각을
0: 넘어지면
1: 키우면 된다. 눈과 발끝의
0: 이만큼
1: 감각을
0: 해주세요.
1: 훈련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
0: 눈 떠보시고
1: 바로
0: 일본
1: 전정
0: 재활하는
1: 재활
0: 분들이랑
1: 운동이다.
0: 치시면 되는데 하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아.
1: 박승학 씨는 서재영 교수에게 배운 재활 운동법을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두 개의 표적을 눈으로만 번갈아 보는 훈련이다.
2: 이거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물론 기분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했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이어서 한 발로 균형 잡기.
3: 이게 3초인가 몇 초인가 하는데 힘들더라고, 이것도.
1: 마지막은
3: 요게 제일 어려워요.
1: 양발을 앞뒤로 붙이고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휘청거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노년기 어지럼증. 그 무관심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그렇다면 노년기 어지럼증을 의심할 만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노인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혈관계가 좀더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어르신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이제 여러 계열이 있는데 이제 특정 계열의 약들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도 기립성 어지럼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만성적인 어지럼이 있는데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닌지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어지럼이어도 그 원인은 귀를 넘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핑 도는 어지럼에 구토까지 겹친 김버현 씨.
4: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지럽네? 라고 뭐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2시간, 뭐 3시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속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강도도 너무 세서 앉아 있는데도 진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보통 너무 이거는 평상시랑 너무 다른다고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한

0: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 김범현 씨는 먼저 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 최근 몇 달 동안 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증상이 좀 너무 심했어요.
3: 그 몇 달 동안 어지럼증은 한 몇 번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2: 근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었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런 좀 상태.
3: 전정신경 전정기능검사 또 네. 오늘 시행을 하셨는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1: 김범현 씨의 귀 속 평형기관은 지극히 정상이다. 청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가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2: 여기 약간 편두통처럼 왼쪽이 좀 묵직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나아지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3: 과거에도 두통이 좀 있었나요? 혹시 편두통 같은 게 있었나요?
2: 제가 10대 때 편두통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약을 한 3년가량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호전이 돼서 그냥 간헐적으로 있을 때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근래에 조금 업무도 좀 많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심해졌어요.
1: 남은 가능성은 뇌질환. 곧바로 신경과 협진이 진행됐다.
4: 예전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료 보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머리 그러니까 두통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셨던 거예요.
2: 기억을 해보면 어지러움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구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뭐 오바이트까지 하지 않았나.
4: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어지러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통증 없이도 어지러움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진단하는 거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강한 조명 아래서 빛과 소리에 유독 예민해지고 어지러움증이 악화된다. 과민해진 뇌신경이 일으키는 병, 전정 편두통이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관장하는 3차 신경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 있다. 어떤 요인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유발 물질인 CGRP가 다량 분비된다. 이 물질이 인접한 전정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예민해진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4: 뭐 전정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이거 뭐 모든 이제 그 편두통 두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평상시에 이제 뭐 어쨌든 유발할 만한 요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약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급성 이제 편두통 또는 이제 어지럼 저정 편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고요.
1: 김범현 씨는 기존 약물에 새로운 주사 치료를 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표적 항체 주사다. 이 주사는 전정 편두통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편두통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다. 체내로 유입된 항체 약물은 뇌신경 주변에 분비된 편두통 유발 물질 CGRP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항체가 CGRP와 먼저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3차 신경과 전정신경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과민해진 뇌신경은 안정을 되찾으며 두통과 어지럼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3: 전정 편두통 환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민한 뇌를 자극하는 다른 감각 신호가 오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거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게 유명한 것으로는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 많이 유발을 하고 뭐 굉장히 MSG가 많거나 하는 음식들이 유발을 하고 빛과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을 하는데 전정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나다 보면은 아 나한테 트리거가 되는 인자가 뭔지를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예고 없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어지럼증도 있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78세 조영철 씨.
5: 핑 돌아서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아프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지 응급실에도 달려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오. 누군가 부축하지 않고는 한 발 내딛기도 힘들다. 갑자기 닥친 어지럼증, 혹시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3: 일단 뇌에 대해서는 응급학과에서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MRI도 간단한 MRI는 좀 찍어봐서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내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라는 건 어떤 느낌이셨어요?
5: 이
3: 중에서 예.
5: 몸이 흔들려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3: 몸이 흔들리는데 혹시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5: 아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이쪽으로 흔들렸다 그랬어요.
3: 네 손가락을 따라와 보십시오.
1: 먼저 간단한 안진 검사를 시행한다.
3: 이제 목에 힘을 빼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흔들어 볼 겁니다. 목에 힘 빼보세요. 눈 떠보세요. 예, 지금 잠깐 눈 떠보세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1: 머리를 흔든 직후 안진을 관찰해 양쪽 귀 평형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3: 지금 눈동자가 좀 튀는 안진이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관찰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면 좀 안진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지금 보좌분 혹시 보이시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팡팡팡팡 뛰는 게 좀 보였었는데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정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6: 네, 양쪽 귀에다가 찬물이랑 더운 물 한 번씩 넣을 거예요. 귀에다가 물을 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1: 온도 안진 검사. 귀 속에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검사다. 양쪽 평형기관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한 귀는 자극에 반응해 눈동자가 요동치지만 조영철 씨의 왼쪽 귀를 자극했을 땐 떨림이 거의 없었다.
6: 인사는 다 하셨고 지금 약간 어지러우셔서 눈 감고 좀 쉬고 계세요.
7: 손상 여긴 사람은 이 검사를 편안하게 하는 직업인데 어지러운 사람은 거의
1: 조영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도 다 일관되게 왼쪽 귀의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지금 만약 그렇게 돌린다면 고개를 빠르게 왼쪽으로 돌릴 때랑 오른쪽으로 돌릴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오른쪽은 문제가 없을 거고 왼쪽으로 할 때는 좀 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 안진 검사에서는 왼쪽 귀가 100% 방귀관 마비 소견을 보였었고요.
1: 왼쪽 전정기관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3: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초기 또는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1: 우리 귀 속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집된 평형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0: 하지만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평형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한다.
1: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정기관, 평형기관은 양쪽 귀에서 오는 신호가 계속 뇌로 같이 전달이 돼야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전정신경염이 와서 한쪽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불균형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떠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고열, 몸살에 알아 누워야 되죠. 독감에 걸려서 그 급성기가 지나면 점점 몸이 회복돼 열도 내리고 이제 좀 움직일만 해지죠. 전정신경염도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극심한 어지럼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지럼증이 감소됩니다.
0: 조영철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전정 재활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을 키울 뿐 재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 전정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 재활은 만성적으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을 내서 수시로 하는 운동법이고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팔을 뻗어서 한 45도, 각각 45도 정도로 뻗고 해서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고개는 정면을 보고 눈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발을 앞뒤로 일직선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발을 앞꿈치, 뒤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행 운동 두 가지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 좌우를 두리번 수평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10분씩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점점 어지럼증이 감소되고 내가 균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0: 어지럼증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병이 아니다. 정확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더하고 끈질긴 재활을 이어가는 과정. 그 곁엔 늘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
1: 우리가 막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뭐 MRI나 CT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너는 뇌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근데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게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지러운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러워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어지럼증으로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한 100세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2: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3: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가르치 좁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4: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5: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4: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먹을 때마다 맛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특급 반찬. 오징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 센불에 화르륵 볶아 불향 가득 담은 오징어 볶음부터 이 반찬 앞에선 모두가 어린이 입맛으로 돌아간다.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조합으로 부드러움이 두 배.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자, 셰프님. 이 오징어 하면 오동통, 그다음에 쫄깃쫄깃함이 떠오르는데요. 자, 셰프님, 오늘은 불맛까지 더해주셨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재료를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불량이 펴서 좀 더 맛있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1: 네.
2: 오늘 재료는 이제 오징어하고 양배추,
1: 네.
2: 그리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까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오늘 양념에 대해서는 이제 고춧가루하고
1: 네.
2: 간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양념장들 준비했습니다.
1: 네, 사실은 오징어 볶음은 양념 맛이 거의 반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양념도 기대가 되고 저 통통한 오징어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징어가 있으면 채소마저 다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분량 가득한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오징어 볶음. 자, 먼저

0: 오징어를 손질해 봐야겠죠.
1: 네.
0: 자.
1: 사실 이제 오징어 손질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또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데 이제 요리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반으로
0: 네.
1: 이렇게 잘라진 걸 사실 처음부터 구매를 했는데
0: 네.
1: 이제 통으로 되어 있을 때 사실 살짝만 자르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내장이라든지 뼈를
0: 네.
1: 같이 제거를 해 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할 때부터 손질이 잘돼 있긴 하지만,
1: 네.
0: 저 제일 어려워하는 건뭐 내장 제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껍질 벗기는
1: 네,
0: 거를.
1: 맞습니다. 네, 껍질을 좀더 제가 자르기 쉽게끔 이쪽 라인에서 살짝만 칼산을 한번 그어주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껍질이 없는 반대편에.
1: 네.
0: 저 칼집을 줬어요.
1: 그리고 이제 손으로 그냥 잡기엔 좀 이제 힘드시니까
0: 예?
1: 저 이제 소금을 살짝 이용을 해서
0: 오!
1: 이제 한번 뜯어볼 거예요.
0: 여기 마찰되는 부분이 전혀
1: 네.
0: 없으니까, 비닐이고
1: 손이
0: 또.
1: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이쪽이 소금을 이용하면 사실 좀더 잡아당기기가
0: 예!
1: 쉽거든요.
0: 우와! 진짜 꽉
1: 네.
0: 잡혔어요!
1: 이제 이렇게 소금 살짝 찍어서
0: 와!
1: 밑에 부분을 이제 잘라줄 거고요.
0: 저는 이제 또 키친타월로 하시는 분도
1: 네.
0: 계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이 방법도 또 굉장히 새롭네요.
1: 네, 이제 소금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0: 야.
1: 미끌미끌하지 않기 때문에
0: 예.
1: 또 잡기가 되게 편합니다.
0: 또 한 번에 이렇게 또 벗겨내시네요. 사실 여기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껍질
1: 맞습니다. 네.
0: 벗기면서. 이제 깔끔하게 소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야,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
1: 여기도 소금 한번 묻혀서
0: 예.
1: 한번 이렇게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손질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렇게 굉장히
1: 네.
0: 깔끔하게 셰프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손질을 해봤습니다.
1: 이제 저희는 오늘은 이제 배 안쪽,
0: 네.
1: 이제 내장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쪽 안쪽으로 저희는 이제 칼집을 내줄 예정이고,
0: 네.
1: 이제 꽃무늬로 저희는 이제 이쁘게 조금 모양 내기 위해서
0: 오.
1: 칼집을 다이아몬드형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다이아몬드형.
1: 일단 여기
0: 네.
1: 위에는 한번 살짝 간단하게 잘라줘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손질을 해줄 거고.
0: 네.
1: 사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하셔도 좋은데 일자로 하면 좀 잘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사선으로 살짝 그어서 그냥 칼집을 살살살살 내주시면 되고요.
0: 살살살살. 이렇게 칼집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칼집을 낸 후에 요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칼집 사이로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익혀지면서 오징어가 말리면서 또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이제
0: 예뻐지고,
1: 이뻐지기도 하는
0: 예.
1: 건데.
0: 자, 오징어는 이렇게 칼집 내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먹음직스러웠다는 느낌이
1: 맞습니다.
0: 또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쵸,
1: 네.
0: 저희가 요리가.
1: 이렇게 하고, 이제 반으로 한번 갈라준 다음에,
0: 네.
1: 먹기 좋은 크기로
0: 예.
1: 또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 좋은 크기로. 셰프님, 이 오징어에는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뭐, 얼핏 듣기로는 타우린이 들어있네요, 타우린?
1: 네, 타우린도 굉장히 많이
0: 예.
1: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식재료인데 또 몸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한번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제 몸은 다 이제 손질이 완성이 됐고,
0: 네.
1: 다리도 조금 같이 손질
0: 네.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다리 좋아하시는 분
1: 네.
0: 있거든요.
1: 지금 현재는 이제 입 같은 게 조금 많이 분리가 되는데,
0: 네.
1: 입 같은 경우는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0: 네.
1: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다리
0: 그쵸.
1: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짧게 잘라버리면 하나하나 또 나날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0: 예.
1: 한 두세 개 정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0: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0: 통으로.
1: 네.
0: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오동통한 오징어를 손질해봤습니다. 자, 셰프님, 이제 오징어 손질했는데, 이
1: 네.
0: 다음은 채소 손질해야겠죠?
1: 네, 채소 손질은 더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0: 네.
1: 채소 손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네, 사실 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재료들만 같이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맞아요. 이 양배추는 이런 매콤한 요리에 정말 잘
1: 네.
0: 어울려요.
1: 네, 맞습니다. 채소들도 사실 또 물이 많이 안 생기고 또 볶았을 때또 같이 드실 수 있는 채소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0: 네.
1: 당근은 약간 얇게 좀 편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뭐 오징어 볶음 하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볶음은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1: 맞아요,
0: 예?
1: 네.
0: 좀 국민 반찬, 국민 요리 아닌가요?
1: 네, 그만큼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사실 소스 비율이라든지 그런 레시피들도 굉장히
0: 예.
1: 많이 중요하고요.
0: 예.
1: 또 오히려 또 어렵지 않게끔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비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늘 갖고 있는 재료들 손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 혹시 깻잎 있으면 넣어도 돼요?
1: 네, 깻잎도 이제 요리 마지막에 좀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0: 네.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취향이 나와가지고, 예, 중간이니까.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오징어와 채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네. 이 양념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1: 네. 이제 오늘 양념장도 이제 사실 집에 사실 다 있는 그런 양념들로만 제가 오늘 준비를 같이 해봤고요.
0: 예.
1: 사실 가장 중요한 비율은 이제 고춧가루하고 간장 비율입니다.
0: 어, 맞아요.
1: 이제 고춧가루는 제가 오늘 2 비율로 준비를 했고 간장은 1 비율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0: 어, 2대 1. 네,
1: 2대 1 비율로 같이 준비를 했고.
0: 네. 어, 뭔가 칼칼하겠어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징어를 또 볶다 보니까 또 잡내가 나지 않도록 맛술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0: 예. 사실은 볶음 요리할 때 뭔가 텁텁하고 그러면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요리기도 또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예, 오늘 좀 칼칼하게. 네.
1: 물엿도 같이
0: 물엿도 넣고 윤기를 또 만들어주죠.
1: 네, 맞습니다. 물엿이나 아니면 올리고당도 같이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다 몇 분 정도 두면은 맛있게 네. 이제 고춧가루가 풀린다고요?
1: 이렇게 한 2, 30분 정도간 숙성을 시켜주시면 네. 이제 불은 그런 다대기 양념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고춧가루 불려봤는데 저 이번에도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지고 확실히 되직해졌어요. 그렇죠? 농도가 조금 더 보세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좀 진하게 입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볶아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네.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간단하게 볶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0: 오, 확실히 고춧가루를 확실히 불려서 사용하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만들어 볼까요?
1: 네, 이제 바로 옆에다가 한번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오징어 요리할 때 순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이런 해산물 요리는 잘못하면 너무 질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오징어도 사실 굉장히 금방 질겨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징어 먼저 살짝만 볶아주고 네. 이제 채소를 센 불에 빠르게 볶아서 오징어가 좀 질겨지지 않도록 센 불에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센 불에서?
1: 네. 지금 저는 불에다가 예. 이제 식용유를 살짝만 부어줄 거고 식용유. 오징어를 먼저 일단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오징어를 볶다가 오징어 안에서 이제 사실 물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를 먼저 볶아서 수분을 한번 날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채소를 넣고 마지막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맞아요. 사실 볶음 요리할 때 물이 첨벙첨벙하면 물론 첨벙첨벙할 일은 잘 없지만
1: 맞아요, 네.
0: 물이 좀 많으면 좀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센 불에 올리는
1: 네,
0: 후에
1: 센 불에 기름을 살짝만 달궈줬고요. 바로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주도록

0: 열이 가해져서 오징어가 살짝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진 않았고요.
1: 네, 이제 여기 안에도 이제 오징어 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0: 오징어에서 나온
1: 네, 오징어에 나오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두고 예. 물기를 좀 제거해 준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살짝 오징어를 한번 익혀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넣어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이제 여기다가 사실 기름에다가 지금 물기 뺀 오징어를 볶아주고 네. 바로 야채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시작해 볼까요?
1: 여기도 기름 살짝 하고
0: 네.
1: 오징어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0: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내외로 빠르게 마무리 할 거고요.
1: 5분 내외?
0: 불이 빠르게 세고 야채가 숨이 죽고 또 물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오, 센 불에서 하는 게 또 중요하죠?
0: 네, 센 불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지금 오징어랑 채소를 먼저 볶고 계시고 양념장을 아직 안 넣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야채가 어느 정도 색깔 살짝만 날 때쯤 예? 바로 이제 양념장을 넣고 같이

0: 아니 수분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해요. 네. 우와 밖에서 먹으면 볶음 요리 같아요.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센 불에 저희가 지금 빠르게 부었고 오. 그리고 이제 양념을 좀 나중에 넣었기 때문에
0: 예 타지도 않고요.
1: 네, 타지도 않고 빠르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0: 이야 그리고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네. 고춧가루 날래도 안 나고
1: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드실 땐 야채가 좀 아삭아삭한 식감을 딱 즐기실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면 좋기 때문에
0: 이야.
1: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아삭함 식감만 남겨두고
0: 네?
1: 바로 조리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수분 이렇게 없이 만들어 본 네. 볶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1: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0: 네.
1: 이제 토치로 저는 불향을 살짝만 좀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1: 이제 토치로 이제 위에만 살짝
0: 예?
1: 불향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아니 살짝 그냥 토치로 스치는 것뿐인데
1: 네. 이제 겉표면이 이제 사실 좀 타게끔 좀 되다 보니까
0: 예.
1: 오히려 조금 불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
0: 지금 저 확실히 그 불향 나요. 네. 우리 오징어 그 불에 구울 때 그 나는 오징어 하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토치를 또 사용하실 때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0: 예.
1: 향이 제대로 묻어나오지도 않고 그냥 불만 오래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색깔을 내주시고 옮겨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0: 우와.
1: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징어 볶음도 바로 완성이 다 됐습니다.
0: 아, 불량 제대로인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1: 자,
0: 옮겨 담아볼게요.
1: 바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아니, 사실 이런 불향은 네. 야외에서 뭔가 해 먹을 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1: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국물도 생기지도 않고
0: 예, 예.
1: 좀 더 되게 촉촉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0: 볶음 요리 진짜 많이 봤는데 오늘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물이 없이
1: 네, 물도 없고
0: 예, 타지도 않고 네,
1: 되게 빠르게 간단하게도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0: 예?
1: 낙지뿐만이 아니고 또 쭈꾸미라든지 아니면 네. 뭐 오징어, 낙지 등 좀 여러 가지도 또 같이 볶으실 수 있습니다.
0: 와 대박입니다. 정말 물이 이렇게 없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밥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해서 네.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셰프님 아주 맛있게 담겼는데요. 마지막에 또 올리시겠다고요?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예. 위에 조금 올려주고
0: 기호에 따라
1: 네.
0: 칼칼하고 아주 매콤하게
1: 그리고 이제 깨도 조금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오늘 요리 방법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볶음은 정말 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는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굵은 소금을 이용하면 마찰이 생겨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징어의 윗부분을 분리하고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뒤 반으로 갈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의 다리를 두세 개씩 썰어주세요. 양배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얇게 편 썬 뒤 대파,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후춧가루, 설탕, 통깨, 물엿을 섞은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뒤 오징어를 넣어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를 먼저 1차로 볶으면 수분도 빠지고 불맛도 입힐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오징어,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토치로 오징어 볶음을 살짝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청양고추와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메추리 알과 소시지는 워낙 익숙하지만 반찬 요리에 굉장히 새로운 소스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1: 네. 이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항상 메추리알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반찬들만 많이 있다라고 하셔서
0: 예.
1: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거고
0: 예.
1: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제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이제 베이컨, 네? 그리고 이제 토마토하고 크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스들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메추리알과 이 토마토 소스랑 생크림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반찬하면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정말 색다른 맛있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리 시작해볼게요. 아니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1: 이제 평소에 이제 메추리 하면 네. 제 메추리알 장조림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0: 간장 양념으로 하면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토마토랑 생크림이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스가 맞는지
1: 네 이제 로제 소스 베이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맛을 조금 더 색다르게
0: 우리 입맛에 저... 맞는
1: 네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0: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로제 소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우리 반찬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저도 뭐 요리 연구가 나지만 네.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셰프님께서 만들어 주시네요.
1: 그래서 이제 모든 양념들을 다 넣어서 예. 똑같이 이제 같이 다 섞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크림은 요리 좀 나중에 예.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생크림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 보겠습니다.
0: 자, 셰프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 차례인데요. 자, 어떻게 볶으면 맛있게 볶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제 오늘도 사실 굉장히 또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름에 베이컨하고 마늘을 넣고 향을 먼저 이제 올려줄 겁니다.
0: 오, 마늘 향을 베이컨에 입히겠다는?
1: 네, 맞습니다. 예. 마늘하고 베이컨을 일단 볶아야지 조금 더 향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 마늘하고 베이컨 먼저 볶아주고 마늘이 이제 소스에도 들어갔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먼저 여기다 같이 넣고 네. 한번 향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물론 베이컨 향 정말 좋죠. 근데 혹시나 근데 베이컨에 혹시나 뭐를 그 어떤 뭐 누린 향이라 해야 되나요?
1: 네, 그런 예. 것들도 있고 예. 마늘이 실제로 볶았을 때 이제 향이 조금 더 잘 올라오기 때문에 예. 기름에 한번 볶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컨은 살짝 어느 정도 볶냐면 네. 그냥 살짝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네. 색깔이 나기 전에 저희는 비엔나를 또 같이 넣고 마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 네, 베이컨과 그다음에 마늘과 비엔나 소세지의 조합이랑.
1: 그렇죠. 예. 이제 바로 이제 비엔나를 넣어주시면 예. 됩니다.
0: 자, 비엔나 소세지는 어느 정도 익혀주면 되나요?
1: 이제 비엔나 소세지는 사실 그 칼집이 조금 더 벌어질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보시면 네. 비엔나 입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마늘이 타기 전에 더 이상 타지 않도록 바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분량에 물 다 넣었나요?
1: 네, 다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볶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물을 넣게 되면 마늘이 더 이상 타지가 않기 때문에 예. 물을 빨리 넣어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강불로 이제 물이 이제 끓어야 되니까 예.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물을 넣어준 다음에 네.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토마토 소스 베이스를 예. 바로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저희가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는 고추장이 들어갔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0: 가진 양념도 다 들어갔고요. 네.
1: 그리고 예. 메추리알까지 지금 바로 같이 예. 넣어.
0: 메추리알은 삶아 놓으신 거죠?
1: 네, 다 삶아지고 다 까진 메추리알을 사용을 했고 예.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삶아서 또 까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0: 네.
1: 이렇게 지금 물을 굉장히 좀 자작자작하게 제가 잡은 이유는 예. 끓이면서 이게 오히려 쫄고 그다음에 메추리알과 이제 베이컨 사이에 이제 간이 다 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졸이기 위해서 물을 제가 넣고 예. 농도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0: 자, 메추리알이 거의 네. 잠길 정도로
1: 그래서 이 상태로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중강불 정도로 끓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크림을 넣고 농도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맛있게 끓여볼까요?
1: 네.
0: 셰프님 지금 아주 그냥 보글보글 자글자글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이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지금 다 끓였고
0: 이야, 아니 진짜로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는 사실 고추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매운맛을 좀 더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크림을 마지막에 넣고 또 크림을 넣게 되면 사실 농도도 굉장히 잘 잡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크림도 이제 지금 다 끓고 어느 정도 물이 증발이 돼서 좀 꾸덕꾸덕해졌을 때 예. 바로 크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지금 메추리알에 아주 맛있는 양념이 잘 배서 색도 진하게 나고 이제 이 생크림을 넣게 되면 로제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매콤 로제, 그렇죠?
1: 매콤 로제입니다.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셰프님, 만약에 이 로제 소스를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시판된 로제 소스 사용해도 되나요?
1: 네, 바로 시판된 로제 소스를 잡으실 때는 네. 물량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잡으시고 네? 사용을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고추장 넣고 네, 양념 넣고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네.
1: 이렇게 이제 베이컨하고 예.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0: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할 그런 요리 같아요.
1: 지금 뜨거울 때 먹으면 좀 더 묽고 예. 좀 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꾸덕꾸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농도가 더 잡히겠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1: 차갑게 해서 먹어도 되게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마무리로
1: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위에 파슬리 가루를 좀 더 뿌려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소스, 설탕, 물엿, 고추장, 진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베이컨을 넣어 볶다가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아주면 향이 짙어져요. 물, 양념, 메추리알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 중약불에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표고버섯과 마늘종의 식감 궁합이 환상적인 표고 마늘종 볶음부터 진미채를 넣어 수분을 꽉 잡았다. 아삭 새콤한 보라지 무침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완전 잘난다.
1: 어, 나무. 어, 조심.
0: 혹시 내릴 수 있어?
1: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0: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1: 어,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0: 좋았어.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1: 9는 바로?
2: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들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0: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9! 해냈구나! 내가 뭘?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0: 안 돼! 잡아줘!
1: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2: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삼삼천사 풍선 특공대 바로 출동. 음악 주세요. 3은 바로
2: 굿!
3: 또 해냈구나!
2: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4: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5: 걱정 마! 옥토블록이!
2: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그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6: 아, 이렇게 한 거구나.
0: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4: 세상에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오!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와우! 정사각형이 최고야!

0: white. Mix to make. Gray.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ey, gre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e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무찔러주자고. 어, 미안.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굴룩 삭기나 하지 뭐.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돼야지.

서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도 될까요? 너 오늘 완전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 않니, 고마?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생일 축하해요.
1: 와, 고마워 얘들아.
2: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좋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 카드를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그래, 빙고.
2: 네.
4: 생일 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빙고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0: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찬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1: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2: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1: 오믈렛에 달걀 몇 개 필요해요?
0: 세 개나 네 개?
3: 나 배고파.
0: 네 개 넣어야겠다.
1: 하나, 둘, 셋하고.
0: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1: 네, 오, 안 돼. 넷은 어딨지?
0: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1: 넷은 여깄네.
2: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0: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1: 미안해 블루이.
4: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0: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1: 좋아요.
0: 여보세요?
2: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0: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2: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1: 죄송해요.
2: 혹시 내가 먹을 거니?
1: 큰 달걀이었는데.
0: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1: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0: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1: 좋아요.
0: 블루이 언니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4: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0: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1: 알겠어요, 엄마.
0: 다 됐다고. 블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4: 네, 엄마.
0: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1: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오,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0: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5: 아니, 뭐라고?
0: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0: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2: 거기 냄새 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0: 다시 올라가세요.
2: 맞네. 그냥 그거 좀.
0: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2: 뭐? 그럼 누구 거야?
4: 가세요. 내가 아빠를 맡을게.
2: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너무
0: 보살리자.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1: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 찰칵, 찰칵, 찰칵.
2: 그만!
3: 이거 봐, 내일이니 꿈틀거려. 찰칵, 찰칵.

0: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1: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2: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실컷!
1: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0: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1: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2: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0: 그냥 그런 거야.
2: 그냥 엉덩이잖아요.
0: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1: 알았어요.
0: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3: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1: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3: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2: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0: 블루이.
2: 왜요?
3: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1: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1: 어제 태어났어요.
2: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0: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2: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1: 네.
3: 아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1: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4: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작고 파란 것 좀 봐. 오,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1: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2: 우리 이름이 있어.
4: 어,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1: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2: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1: 내 이름은 빙고야.
4: 블루이? 빙고?
2: 맞아.
4: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2: 넌 이미 이름이 있어.
1: 밴디트야.
4: 밴디트. 마음에 들어. 오,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1: 그건 그냥 의자야.
4: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1: 의자는 말 못해.
4: 진짜야? 왜?
1: 살아있는 게 아니야.
4: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2: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런가?
1: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4: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넣어?
0: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4: 난 음식이 좋아.
0: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4: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0: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2: 아빠는 어제 태어났어요.
1: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4: 살아있는 거니?
0: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4: 나의 여보라고?
0: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4: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2: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1: 울타리도.
5: 야! 조심해!
2: 무슨 일이야?
4: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2: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1: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4: 아,
2: 휴. 이건 그네라고 해.
1: 밀어줘.
4: 밀어.
1: 아니, 다른 쪽으로.
4: 어, 알았어. 밀어.
1: 아니, 이쪽으로.
4: 어, 밀어. 이렇게.
2: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어, 새도 있어.
1: 쓰레기.
4: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0: 어, 알았어요.
2: 아, 이리 와, 밴디트.
1: 왜? 계속 걸어가.
5: 나 여보 있어요.
2: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1: 맞아.
4: 왜?
2: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4: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6: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5: 음식.
6: 어, 안녕, 밴디.
2: 아, 아빠 안 돼요.
6: 그건 내 빵이야.
5: 이리 내놔. 음식.
6: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2: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나서 그래요?
6: 어, 그런 것 같네. 음식.
2: 저희가 굳겠죠?
1: 도망가세요, 아저씨.
6: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5: 음식.
2: 어떡하세요?
4: 아, 잘 가, 음식.
2: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4: 왜?
1: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4: 내 거?
1: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4: 모든 사람들?
2: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4: 왜?
2: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4: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7: 안녕, 밴디트.
4: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7: 어, 그래.

0: 이름?
1: 아, 그가 이름이...
2: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1: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0: 이름?
1: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 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1: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해갔다.
0: 띵동, 음식 나왔어요.
1: 어, 치즈랑 잼. 아, 빙고는 치즈랑 좀 싫어요.
0: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버터 좋아요. 우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아,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접어봐.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어.
1: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어,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4: 오, 노래해요.
3: 오, 노래해요.
1: 좀 더 크게.
4: 오,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2: 응?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2: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2: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2: 진짜 그만두지 못해.
0: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1: 네, 아빠.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0: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0: 어,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3: 안녕, 손수레.
0: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0: 서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2: 나 바람봐. 아!
0: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꼬리부터 시작해.
2: 아빠 여기.
0: 어?
2: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그래.
1: 어서 와 작은 빙고.
0: 좋은데?
2: 빙고 웃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펑!
1: 펑!
2: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잘 자.
3: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3: 어? 고마워.
1: 큰 빙고요.
3: 큰 빙고?
0: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3: 여보.
0: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1: 큰 빙고!
0: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걸?
3: 어, 맞아.
2: 저기 큰 빙고.
1: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2: 괜찮은 거야?
1: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2: 정말 너무해.
1: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2: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1: 정말로?
2: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까지?
1: 여기 있어.
2: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1: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0: 아, 좋다. 평화롭구만.
4: 아, 빙고, 뭐야?
0: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3: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빙고! 아! 오, 빙고들아, 그만해!
0: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1: 방금 들었어. 좋아요.
3: 이제 안전하겠지?
0: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1: 짜잔!
0: 아, 안전하네.
5: 좋아, 시작.
1: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5: 머핀.
1: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5: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1: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반열이잖아.
5: 망가뜨리면 안 돼.
1: 안 된다니까요.
3: 이거 진짜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1: 이건 덤프트럭이야.
5: 버튼을 눌러야지.
1: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5: 더 세게 눌러.
1: 안 되는 것 같아요.
5: 제대로 눌러봐.
1: 하고 있어.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5: 아, 다행이다.
1: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5: 머핀! 안 돼!
1: 주세요!
5: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1: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2: 삭스가 가져도 돼?
1: 안 돼! 내 거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

0: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TV 독서의 날.
1: 책들을 옮겨줘서 고마워, 로이드. 시간 내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덕분에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 행사가 가능해졌어.
2: 시민 모두가 같은 책 읽는 행사? 나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재밌게 해.
1: 그럴게. 아우, 정말 기대된다.

0: 둘러보자. 뭐, 뭐냐? 쓰레기, 쓰레기. 뭐? 책!
1: 오, 아하,
0: 아하, 아하, 책, 책. 쓰레기,
1: 책.
0: 쓰레기,
1: 책.
0: 책, 쓰레기
1: 아니야.
0: 책을 구해라.
1: 책을 구해라.
2: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착하면 저기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어떻게 책들이
3: 사람.

0: 출동 준비! 저기 바보랑 이지야! 안녕!
1: 메카필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니까 노란 책들을 바로 여기 쌓아뒀는데 몽땅 사라졌어!
0: 책이 없으면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인데 애들이 책을 못 읽고...
2: 우리가 그 책들을 못 찾으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을 거라고!
3: 아우, 이런...
0: 어떤 상황인지 알지?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사람들이 없어진 책들을 제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책 읽기를 하게 하자.
1: 이럴 때 필요한 장치가 나한테 있잖아. 바로 굴러라 눈동자. 자동차, 자동차, 엄청 큰 쿠키. 잠깐, 보여, 노란 책이야. 저쪽으로 갔어.
2: 그 책들이 분명해.
0: 우리한테 맡겨요. 메카디, 저 책들을 쫓아가보자. 제트기!
1: 스프링 부츠!
3: 롤러벤치!
1: 어디에도 책이 보이질 않네. 어디로 갔지?
0: 흩어져서 찾자. 소방서에서 다시 만나.
1: 알았어.
0: 책들아, 책들아.
2: 안 보이네.
1: 여기도 없어. 엄청 큰 쿠키를 찾았네.
3: 책을 찾아야 해. 책?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맥칼머 보이질 않아. 하지만 맥칼머는 이런 상황에서도 볼 방법이 있지. 가오 메카 자리야! 맥칼머 이제 훨씬 잘 보인다.
4: 안녕 맥칼머.
3: 안녕하세요.
5: 책을 구해라.
1: 책들아 어디에 있니?
5: 위로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야.
1: 오, 너 메카 자이언트가 됐구나.
3: 아, 근데 큰 건 도움이 안 돼. 메카 자이언트 엘모, 너 노란 책을 찾지 못했어.
2: 나도 그래.
1: 아, 쿠키 가게에도 책은 없었어.
3: 근데 아직 도시 전체를 찾아보진 못했잖아. 저기 저거 노란 책들 아니야?
5: 책.
0: 그래 맞아. 메카디 가보자.
5: 책.
2: 쟤네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개들이야?
3: 와, 쟤는 화선인들이잖아.
1: 저기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 거의 다 됐어. 곧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3: 화성인들이 네 목소리를 듣겠어. 이런.
0: 놀라지 마. 우린 너의 친구야. 봐.
3: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엘머는?
1: 시간 다 됐어.
4: 와.
3: 화성인들이 그 책을 갖고 있어.
1: 화성인들?
3: 그래, 쿠키. 화성인들, 어서 가보자.
1: 아, 뭐야.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하나.
0: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겠다.
1: 오, 그래,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안녕.
0: 화성인들이 전부 설명해줬어. 얘들은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줄 알았대. 그래서 책들을 구해주려고 가져온 거래.
5: 쓰레기 아니야.
6: 책을 구하라. 아니야. 책.
3: 그럼 우리가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가도 되지? 아이들이 프리티빅 독서의 날에 읽을 수 있게.
5: 책을 독서. 이가.
0: 가서 바보한테 알려줘야겠어. 우리가 해냈어요. 노란 책들을 찾았어요.
2: 시간에 딱 맞았어. 책 읽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 혹시 12시까지 전부 갖다 줄 수 있니?
0: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가져와야겠어요. 메카디! 여기 있는 나머지 책들도 12시까지 전부 도서관으로 옮겨야 돼.
1: 서둘러야겠다.
3: 우리가 메카 자이언트가 되면 되잖아. 메칼모가 아까 자이언트 파워를 다 써버렸지? 아이코.
0: 상자에 넣으면 내가 날아서 옮길 수 있어.
1: 그럼 먼저 상자를 가져와야지. 책을 상자에 넣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뭔가 더 좋은 방법 없나?
4: 잘 잡았다. 와.
3: 우와, 판자가 기울면서 테이프를 날려보냈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0: 얘들아.

0: 우린 저 책들을 도서관까지 옮겨야 해. 여기서부터 저 아래로. 이럴 경우 지렛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지렛대란 아주 간단한 장치로 한쪽을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위쪽으로 올라가. 이때 엄청나게 세게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거야.
1: 그럼 책을 이쪽에 올려놓고 반대쪽을 세게 누르면 저쪽으로 날아가겠네. 어서 시험해보자. 이 계획 잘 될 것 같아.
2: 그럼 어떻게 해야 책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멀리 도서관까지 가게.
1: 오, 내가 더 세게 치면 어떨까? 있잖아. 나와라, 망치손!
2: 맥카이버도 도울게. 이렇게 방향을 도서관 쪽으로 틀어서.
0: 어서 시험해보자. 세게 치는데 너무 세게는 안 돼. 도서관을 지나치면 안 되니까.
1: 그럼 간다, 맥카이비. 이어! 우와, 책이 도서관으로 갔어. 성공이야.
0: 됐어요. 우리가 책을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지렛대요.
3: 서둘러줘. 아이들이 독서 행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 12시에 시작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0: 시간이 없어.
1: 시간 없대. 지금 날려야 해. 당장.
2: 오늘 지금 바로.

0: 책! 책!
1: 이제 더 없어. 책들을 다 날려보냈어.
2: 좋았어.
0: 예, 아하.
2: 우리가 해냈어. 이런, 뭔가 잘못됐나 봐.
3: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없어요.
2: 이지만 책을 못 받았어. 근데 남은 책이 없잖아.
0: 책, 책, 책을 찾아. 오,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1: 책마다 이지.
3: 고마워.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책들을 날려보내 도서관에 가져왔고 제 시간에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됐어.
4: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책 읽자.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프리티빅 독서의 날을 살렸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니?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책들을 구해준 데 대한 선물로 너희의 도서 대출증을 만들었어. 언제든지 꼭 다시 놀러오렴.
5: 오, 책. 안녕.
6: 안녕.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3: 출동할 시간이야.
7: 잘 돌아가고 있네. 이제 슬라임을 내보낼 시간. 어? 그 많던 슬라임이 어디로 갔지?

0: 오늘 프리티 빅시티는 슬라임 천지네. 아주 끈끈해. 메카빌더, 슬라임 공장에서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뿜어대고 있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건데 엄청 끈끈한 슬라임에 달라붙지 않고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1: 어, 메카 자이언트 일모가 할 수 있어요.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1: 어, 메카 자이언트!
0: 엘모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이 메카 엘모만 믿어?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여요.
0: 그럼 비상용 지렛대를 써봐.
1: 비상용 지렛대라고요? 됐어요.
0: 성공했구나. 고마워.
2: 엄청 끈끈한 슬라임 발사기가 멈췄어. 우와, 끈끈한 슬라임 발음부터 어렵네.
1: 저기 봐! 사람들이 슬라임에 달라붙었어!
2: 정말 큰일이네! 할머니도, 우리도 붙었어! 우리가 구해야 해!
0: 어, 시간 다 됐다, 메카 엘모!
2: 자, 그럼 메카들, 출동하자!
1: 조심해! 슬라임 밟으면 안 되니까!
2: 우와, 사방에 슬라임이 널렸어! 준비됐지, 메카들? 먼저 친구들부터 구하자!
3: 오, 세상에!
4: 얘들아!
2: 그 다음 슬라임들을 없애야 해. 또 무언가가 달라붙기 전에. 아, 저렇게 말이야.
4: 도와줘, 메카빌더! 내 쿠키 트럭이 붙었어!
0: 우리가 구하러 갈게, 쿠키들아! 아니, 마위 말이야.
1: 메카에비? 메카쿠키 몬스터? 흩어져서 다니면서 붙은 사람들 떼어지면 훨씬 빠를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난 스카이 콩콩을 맡을게. 메카 엘모는 쇼핑카트를 맡아. 메카 쿠키 몬스터는 뭘 맡냐 하면?
0: 쿠키 트럭이라고 해줘. 제발 쿠키 트럭.
2: 쿠키 트럭이야.
0: 좋았어.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2: 계획하고.
1: 시험하고.
0: 해결한다.

0: 내가 간다! 어, 이런.
1: 도와드려요. 메카앱이 와줘서 다행이구나. 슬라임 때문에 콩콩 뛸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떼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똑바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험해볼게요. 고맙다!
0: 야, 에이, 왼발 드디어 때렸다! 오른발은 아직 붙어있지만,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2: 손이 닿질 않아요. 이 슬라임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카엘모에게 도움될 도구가 있어요. 바로, 칼갈이죠! 어, 아니고? 아, 잠깐만, 안에 있어요? 나왔어요! 짜잔! 튼튼한 칼갈이! 쇼핑 카트가 아주 제대로 붙었네요. 휴, 당기는 건 안 되겠어요. 메카엘모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1: 내가 도와줄게. 방금 할머니의 스카이 콩콩을 똑바로 들어올려서 떼어냈거든. 또 그렇게 해보자. 카트가 너무 무거워요.
3: 미안해. 수박을 싸게 팔길래 많이 샀거든.
2: 이번엔 같이 들어보자. 메카엘모가 도와줄게. 내 갈고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처럼 써보는 거야.
1: 오, 좋아.
2: 됐어. 셋을 당겨. 하나, 둘, 셋.
1: 성공이야. 카트를 떼어냈어.
3: 예! 고마워, 메카빌더.

0: 뭘 말씀해요, 우리.
1: 스카이 콩콩과 쇼핑 카트는 슬라임에서 떼어냈어. 쿠키가 쿠키 트럭을 떼어냈나 가보자.
2: 나도 붙어줘.
0: 내가 널 들어올려서 떼어내볼게.
3: 그래, 들어올리니까 잘 떼어줬어.
0: 준비됐어?
2: 준비됐어.
0: 시작한다.
3: 성공이야, 성공.
2: 나 떨어졌다. 예헤. 자, 이제 저 쿠키 트럭 떼어주러 가자.
1: 잠깐, 메카 쿠키 몬스터.
2: 오, 그래, 받아. 고마워.
0: 내가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올리고, 엘모, 너는 네 갈고리와 밧줄로 트럭의 뒷부분을 들어봐.
2: 그리고 나는 갈고리와 밧줄에 들어올리는 힘을 더할게.
3: 튼튼한 갈고리!
0: 다 같이 당겨!
4: 움직이고 있어!
2: 움직인다! 접촉! 오, 안 돼! 고맙긴 뭘.
0: 범퍼는 미안하게 됐어요, 바윈.
5: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2: 하지만 실패했어. 트럭이 너무 무거워.
3: 트럭을 똑바로 들어올리는 건 저 슬라임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2: 맞아, 저것도 힘들었지. 네가 옆에 걸 쓰기 전엔 그게 뭐였더라?
3: 혹시 지렛대 말이야?
0: 그래,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완벽한 도구잖아. 잘 봐. 지렛대란 간단한 장치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써.
2: 시험해보자. 생각하기가 힘들어. 너무 맛있는 쿠키 냄새가 나서.
5: 꼼짝 못하는 동안 쿠키 한 판을 따끈하게 구웠지. 하나 줄까?
2: 네.
0: 고마워요. 하지만 먼저 트럭을 들어올릴 지렛대를 찾아야 해서요. 바로 이런 거예요.
5: 뒤집게 말이야? 들어올릴 때 좋지. 특히 쿠키가 바닥에 붙었을 때.
3: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우린 훨씬 더 큰 뒤집개가 필요해요. 트럭을 들어야 하니까요.
0: 저기 저 철제! 바로 저거야! 저 철제로 뒤집개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지렛대를 만들어서 트럭을 들면 어떨까?
3: 시험해보자! 메카들한테 뒤집개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렛대 모양 좀 보려고요.
5: 물론이지!
3: 고마워요.
2: 이 철제라면 완벽한 지렛대 재료가 되겠다.
6: 메카빌드 안녕. 뭐든지 써.
0: 고마워요.
2: 고마워요, 빌리. 좋아, 메카엘모. 뒤집게 좀 들고 있어봐, 볼 수 있게.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와라, 망치손. 아야. 이제 평평하게 하려면 전기로 올라. 덤디덤덤덤 덤디덤 덤디덤디덤. 됐다. 오, 뒤집개랑 똑같아. 시험해보자. 안녕, 마윈. 트럭 떼줄게요.
0: 우리가 지렛대의 이쪽 부분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트럭을 들어올릴 거야.
2: 자, 어서 해보자.
0: 하나, 둘, 셋, 간다.
3: 트럭이 들어올려지고 있어. 지렛대가 효과가 있어.
0: 힘을 조금만 더 쓸 수 있으면 트럭을 들어올릴 텐데.
2: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 나와라 망치손 아니겠어? 옆으로 비켜주세요. 쿠키가 간다. 예후.
5: 따뜻한 감사의 쿠키 어때?
2: 쿠키!
0: 아직 안 돼!
2: 아직 안 돼? 스카이 콩콩도 떼어냈고 쇼핑카트와 트럭도 떼어냈잖아. 문제 다 해결되는데.
3: 아직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어. 길 위에 널려있는 슬라임을 다 치워야 해.
2: 알았어. 어서 하자. 감사의 쿠키 다 씻기 전에.
0: 좋았어, 메카들. 길 위에 슬라임을 치우자!
5: 고마워, 메카빌더.
3: 자, 저게 마지막이었어.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트럭을 들어올렸고,

0: 정말 잘했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이거 가져가야지.
3: 토끼다.
2: 출동할 시간이야.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어,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2: 괜찮아.

0: 형아, 오늘은 뭐 할까? 오? 제국주의의 충돌?
1: 충돌? 무슨 일이 일어나나?
0: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의 충돌 이야기. 1914년.
4: 전쟁이 터졌답니다.
5: 전쟁이라고요?
4: 예, 예. 빨리 알리라고. 그래서 빨리 갑시다.
5: 왔네.
6: 안녕하세요.
7: 연기리 승환이 안녕.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아저씨들,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가면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8: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6: 아시아에서요?
9: 그럼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3: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공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남아도는 제품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어.
10: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해봅시다. 이렇게 영국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영토와 부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제국주의 정책으로 영국이 점점 부강해지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식민지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 청나라가 벌인 2차 아편 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의 연해주를 차지하는 일이 생긴 거야. 러시아는 아시아를 장악할 욕심이 있었거든.
11: 만주부터 먹고 아시아를 장악해야겠어.
12: 그러려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자꾸 조선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11: 뭐? 에이런, 그럼 안 되지.
3: 그랬지. 당시 조선은 청과 일본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2: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3: 이렇게 해서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어. 이 소식을

0: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청이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1: 청나라도 이겼으니 이제 러시아만 떼어내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다.
2: 러시아와 전쟁 준비할까요?
1: 그걸 말이라고 하나?
3: 폐하,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4: 심상치 않아 봤자지. 아시아는 우리가 장악할 거야. 어디 섬나라 따위가 까불고 있어.
0: 이렇게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곧 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은 상황이었어.
5: 저 폐하,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6: 그래요? 예. 일본이 러시아만 이겨준다면 우린 손 안 대고 고프는 거 아닙니까?
5: 그렇긴 한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6: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세요.
0: 이렇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
7: 일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오?
8: 청나라와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고 영국 또한 일본의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사옵니다.
7: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지켜야 합니다.
0: 그런데 그만!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었었더라고!
9: 영국도 인정했으니 이제 미국도 조선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 어떻겠소?
10: 좋소.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갖는 거.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은 일본 마음대로 하시오.
9: 좋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0: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일본에 패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따라 일본 편에 서는 바람에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11: 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최강입니다.
12: 그렇지. 이제 아시아에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조선도 먹었으니 만주, 중국 싹 다 먹어버려!
0: 예!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였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며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만들었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 전쟁에 뛰어들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13: 정답!
14: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은 나라는?
13: 일본!
14: 네, 정답입니다. 예!
15: 너희들 왜 속상해?
16: 조선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14: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서구 열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는데요. 일본의 전쟁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군사나 성노예로 희생시키는 등 제국주의적 만행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17: 우리 유럽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네.
16: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18: 잘못을 알면 사과를 해야지. 저런.
14: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9: 이번엔 제가
20: 잘해.
21: 6단.
1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14: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6: 네? 전쟁이 일어나요?
15: 다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잖아. 이때 작은 나라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지.
22: 감히 조그만 벨기에 따위가

0: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시 빼앗아 오시오!
1: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프랑스랑 벨기에가 반대를 한 거야.
0: 그런 게 어딨어! 이럴 거면 전쟁해!
1: 이러다가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 그런데 뒤늦게 제국주의에 뛰어든 비렐름 2세가 다스리는 독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0: 이게 뭐야! 우리 독일은 아프리카의 변변한 땅도 없고! 안 되겠어. 모로코라도 가져와야지.
2: 태야, 거긴 프랑스가 이미 깃발을 꽂아서 안 될 텐데요.
0: 깃발은 무슨 깃발이야! 그냥 아무나 힘센 나라가 먹으면 되는 거야. 프랑스 쫓아내고 모로코 가져와!
2: 아이고.
1: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모로코를 차지할 야욕을 드러내자
3: 모로코를 독일이요? 왜? 제정신인가? 모로코는 우리가 이미 차지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4: 이 독일이 군사력이 세다고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0: 이건 안 되겠어.
3: 영국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1: 프랑스는 급하게 영국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자 독일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 하지만
0: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와,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2: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좀
0: 늦게 뭐가 되는지.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1: 그래서 당시 군사력이 막강했던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만!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야. 이 소식으로 온 유럽이 술렁이고 있었는데
0: 드디어 전쟁할 기회가 왔다.
2: 전쟁?
0: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고 세르비아랑 전쟁하라고 해.
4: 아니, 그러면 세르비아랑 같은 민족인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0: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온 유럽이 전쟁을 해야 우리가 판을 뒤집고 식민지를 뺏어오지.
1: 이렇게 독일의 비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를 부추겼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5: 아, 정답!
6: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전쟁은
5: 1차 세계대전!
6: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의 충돌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졌는데요. 탱크, 잠수함, 전투기, 독가스 등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5: 아유, 어떡해.
6: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7: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8: 잘들 있어.
9: 다음에 꼭 만나자. 약속. 아우, 머리야.
8: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저도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1: 얘들아, 시원한.

0: 아이 놔! 아이 놔 저리 가! 아 놔!
1: 빨리 줘!
0: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1: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0: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1: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0: 싫어.
1: 나 카이사르 안 하면 안 해.
0: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1: 그래,
0: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1: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0: 안 내, 네.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나가!
1: 카드 내놓으시지.
0: 카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1: 해보면 재밌을걸?
2: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0: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1: 공격하라!
0: 걱정하지 마세요.
3: 걱정을 하지 말라니. 저기서 어디냐?
1: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0: 난 대한민국 모를 뿐이고 그냥 로마로 가고 싶을 뿐이고.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4: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
3: 진짜?
0: 네.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아, 많이 나와라. 야!
0: 네 칸이네. 우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카이사르가
0: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1: 어? 집정관? 그게 뭐지?
6: 집정관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0: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7: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8: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1: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어.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3: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칩니까?
1: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3: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1: 귀족 생각을 좀 해.
3: 그렇지.
4: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1: 귀족으로
3: 당신들도 귀족이요.
1: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9: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7: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땅땅 결정을 하지.
8: 자,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10: 그렇지. 당연 결정 아니겠어.
1: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7: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1: 일을 어쩐다.
7: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11: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1: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7: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8: 카이사르 당선!
7: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1: 축하해.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8: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 정소리입니까?
7: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5: 아하! 정답!
12: 네,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5: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12: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3: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14: 우와, 다 쏴서 가.
12: 우와. 자, 두 번째 문제.
2: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12: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1: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6: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아, 네.
7: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러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그런데
2: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다. 침착하게 공격해라.

0: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이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1: 싸웠다 하면 이기고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카이사르.
2: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0: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1: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3: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4: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0: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5: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6: 네? 여기서 국경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7: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6: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0: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5: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8: 네! 가겠습니다!
5: 좋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0: 마찬가지야!
1: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2: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3: 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1: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4: 아하! 정답!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5: 루비콘강!
4: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이번에 또 제가
1: 화이팅!
6: 내 칸이다, 내 칸!
4: 자, 세 번째 문제.
3: 폼페이우스 살려!
4: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6: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어디로 갔는데요?
1: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을 갔거든. 카이사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됐어. 군사는 폼페이우스 쪽이 4만 명이 더 많았지만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진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3: 폼페이우스 살려!
7: 이겼다!
1: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죽임을 당하게 돼.
7: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1: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7: 천하, 절생이로다!
1: 너무 미남이다. 사랑에 빠지고.
7: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겠어.
8: 아이 좋아라.
1: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었네.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5: 에헤, 정답!
4: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5: 달력!
4: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흔들어 갑니다. 네, 네 칸 더 이동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이랬다! 이랬어!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10: 얘들아, 고마워! 아무리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9: 너 안 될 거 여기서 살만 빨리 와!
10: 아니, 가, 가! 얘들아, 안녕!
11: 안녕하세요!
4: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2: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13: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9: 오, 카레. 나 밥 먹어.
14: 형, 내가 먼저 갈 거야.
10: 같이 가.
9: 아니, 같이 가.

0: 우리도 결혼해야지.
1: 결혼 언제 할 거야?
2: 언제요?
3: 대표 성진이라고 합니다.
4: 저를 귀여워.
3: 아, 나를 귀여워해줘야지.
0: 혼자는 귀엽고 섹시해.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네.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좀 맞아야 돼.
5: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0: 어른가요?
6: 저는 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3: 착각이죠.
7: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5: 진짜로?
8: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3: 여기 오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줘요.
8: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곳 같아요. 여기 정말.
3: 세상을 뒤집고 나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8: 진짜 재밌었어요. 아.
0: 친구.
9: Let's go.
0: 여기 우와, 약간 오. 와.
8: 이거 뭔데?
0: 와. 와. 언니 웨딩
8: 아니야.
0: 웨딩 아니야. 뭐야?

0: 눈이 번쩍 띄었어요. 또 여자니까 또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드레스가 있네?
1: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완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쭉?
2: 근데 가까이
3: 전부 다 드레스
2: 예쁘긴
4: 하다.
0: 예쁘다.
4: 50번 여기 있어.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2: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
4: 왜 슬퍼?
0: 왜 슬퍼져? 왜 슬퍼져? 예쁜데.
2: 설마우리는 다 드레스 입는 거 아닌데?
3: 아, 여기 있네.
2: 아, 이게 다예요?
5: 아니, 너무 초라한 건 아니야.
3: 여자 드레스는 막 엄청 많던데. 남자분들은.
2: 아니, 너무 추워 보인다.
4: 턱시도로 뭐, 멋을 얼마나 내겠어. 야, 사이즈 다 있다.
6: 민속에 많이.
1: 손감 없을 것 같아. 그, 약간, 상체가 내가 너무 왜소하니까. 상체를.
6: 좀 이렇게 프릴 있는 거? 이렇게 좀
1: 그런 이렇게 게 예쁠 것 같아.
6: 샤랄라 한 거. 그, 언니, 비즈 달린 건 어때?
1: 뭐든 좋아. 이쁜 거.
6: 이거 예쁘겠는데?
1: 청순.
6: 이거는 약간 청순 스타일. 이거는 팔도 있어. 이거 예쁘겠는데?
1: 다른 느낌이면.
6: 나는 이런 베일도 괜찮아. 이런 베일이나 그냥 실크 재질도 괜찮아.
4: 뭐야, 안 골랐어?
0: 아니, 추천 좀 받으려고.
4: 아, 그래? 응. 빨리 입을게. 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 형, 같이.
0: 근데 기대된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3: 불러줘, 나가게!
6: 빨리 나와줄래?
0: 뚜둥뚜둥뚜둥. 오, 신랑님!
6: 거기 서십시오.
3: 비웃어. 아, 제작진, 진짜 이런 게
6: 안 보여. 잘 어울려.
0: 어떻게 입었어? 설명 좀 해줘봐. 네.

0: 나는 그 일단 그 블랙식 스타일이야.
1: 식스요? 스타일로 6? 6?
0: 시크.
1: 시크.
0: 스타일로
1: 나지야. 시크.
0: 저 다시 들어갈게요. 나중에. 아 얘 못 어울리겠어요. 다음 남자가 진짜 내가 멋진 남자 또 준비했거든.
1: 그런가?
0: 신랑님 나와주세요.
2: 안 나와.

0: 느낌이네.
1: 저희 팀이 남자들 강수 나옵니다. 저는 이제 추천 받은 대로.
2: 전쟁은 있고 저희 국가대표 결단 쓰고서 전쟁 있고 나갔지만 어쩌다 보니까 진짜 입었는데 좀 느낌이 너무 다르긴 하더라고요.
3: 이게 결혼이야? 막 이러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아.

0: 이런 게 이런 거 써? 아, 이런 느낌? 세비고에서 문 열고 나온 거 중에 오늘이 제일 떨린 것 같아.
1: 아,
0: 진짜?
1: 그래?
0: 잘못 나오겠었어. 아, 좀, 괜히 밖에서
1: 느낌이 있구나.
0: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느낌이.
2: 나도 이렇게 두 손은 돈 손원이 돼.
0: 그니까.
1: 나도.
3: 미안, 난한 손.
0: 6월의 신부 나오세요.
4: 두두두두두.
1: 와, 반갑습니다.
4: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뻐.
1: 괜찮아.
4: 가자. 우리 끝났어.
0: 야,
4: 잘했어.
0: 잘못 안 했어.

0: 말한다.
1: 누나. 와.
0: 아, 예쁘다.
2: 잔나 언니가.
1: 언니가 뭔데?
3: 아, 아름답습니다.
1: 진짜 대박.
0: 예쁘다.

0: 저는 이제 하나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1: 뭐요? 예?
0: 제 배우자.
1: 아, 그치, 그치.
0: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 아, 깜짝이야. 나 또 한 명 준비.
2: 나도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진짜.
1: 무섭게.
2: 다리 걸 뻔했네, 진짜. 나는?
3: 드레스 입어보고 토시를 입어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실감이 나요?
0: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데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도 들었어.
2: 진짜?
0: 되게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아, 진짜?
0: 아, 이런 것도 되게 재밌구나.
4: 여자들만 재밌는 것 같아.
0: 아, 그런가?
4: 나도 지금 재밌거든?
1: 아니야, 우리도 재밌었어.
0: 아니, 근데 기다려보니까.
2: 맞아. 아, 맞아, 맞아.
4: 병원으로?
3: 팀을 만나러 가보는 거.
0: 아, 선배님. 아,
2: 저 선배님.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
0: 정말 찐 현실이네요.
4: 이렇게 예쁜 거는 이제 끝났네요.
0: 끝났어요?
4: 어, 예쁜 거 예쁜 끝났네요.
1: 건 잠시니까.
0: 아니, 왜 이렇게 짧게요? 오늘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결혼 선배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훅 갑자기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쁜 아기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아,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2: 마음은 따뜻해.
1: 진짜로? 너 마음이 차가운 거 아니야?
2: 아니야.
0: 온 세상에 하얗다.
4: 하얗다. 아니, 여기 어디야?
1: 근데 우리가 우리?
5: 실제로 결혼을 생활을 하고 계신 선배님.
2: 어? 오. 가볼까?
0: 가보자, 이제 가봅시다. 가보자.
1: 들어갑시다.
0: 가보자, 가보자.
1: 결혼 선배라고?
2: 그러게, 우리가 다 미혼이잖아?
1: 그치.
0: 기대된다.
1: 있어야지, 결혼하지. 어, 근데 빨리 들어가.
0: 우리 집 아니야? 어. 여기?
2: 내가 여기 너무 많이 와본 이 느낌스.
0: 느낌이다.
2: 내가
0: 띵똥.
2: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이 집에 이 형님.
1: 너무 많이 오긴.
0: 너무 많이 오긴 쪽꽁치.
4: 아, 오빠 많이 와봤어?
1: 아이고. 아이고.
2: 동명.
0: 아, 누구야?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저희 맞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6: 실례합니다.
2: 죄송합니다.
0: 안녕하세요.

0: 진짜 안녕하세요. 너 놀 때부터 이상했어.
1: 아, 그래요? 그래도.
0: 너 놀 때부터 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경고 노래잖아.
3: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시끄럽다.
1: 아, 내가
3: 할 너무 많아서.
0: 그지?
1: 아, 저희가 손수 고른 선배들 마음에 드실지.
4: 어, 뭐라고? 봤어.
1: 봤어. 옷인 것 같아.
0: 옷?
2: 열어봐주세요.
0: 애기 옷?
3: 열어봐주세요.
2: 오, 잘 듣고 있네요.
3: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4: 오. 그럴까요? 두구두구두구.
0: 근데, 와. 하나는 햇살 있고 하나는 내 건 것 같은데.
3: 고맙습니다. 이런 실내복 좋아요.
0: 네.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 키우지.
3: 승윤 오빠는 어떻게 잘 아셔?
2: 제가 진짜 잘하는 집에 왔네요. 제 청춘 시절에 제 멘토. 우리 승준이 형네 집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진짜.
0: 시각장애인이고요. 시각장애인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네.
2: 아, 진짜?
3: 나는 튜브에서 얼굴을 뵀던 것 같아. 저는 엄청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중도 시각장애인인데 처음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외쳤을 때 처음 나온 분이 승준쌤 강연. 그거 보고 되게 오, 이분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뭐.

0: 언니한테는 가까운 멘토였겠지만 저한테는 또 저의 롤모델로.
1: 아이고.
2: 세상에. 오늘 주제가 연애와 결혼인가요?
0: 육아까지.
2: 육아까지. 네. 아, 좋아요.
0: 저희 네 사람 다 네. 지금 솔로예요. 아.
3: 결혼 스토리가 혹시 어떻게 만나셨고 이게 네.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4: 그래야지 저희는 뭐 결혼해야 돼.
2: 이거 들어야 돼, 이거.
3: 이제 찾아서 만나니까.
4: 잘한다. 네. 아,
2: 제 아내가 하는 일이 국제협력일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강의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30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원테이크로 29분 58초에 제가 딱 끊었어요.
3: 어머.
2: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멀리서 불러놓고 잠깐만 촬영하고 안녕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커피를 한 잔 먹자고 한 거예요.
5: 여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정말 그때는 사실 죄송한 마음에 신사동까지 오라고 불러놓고 10시 10분? 네 이제 그만 가세요 하기가 너무 좋죠.
6: 그렇죠.
0: 아, 그럼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자고.
4: 단지 그거예요. 그냥 예의상으로 만나는 거.
0: 아니 근데 저도 좋은 느낌은 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3: 그치.
0: 너무 멋있었으니까.
3: 기프티콘 줬지.
2: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먹자고 하는 순간에 of course. Why not?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커피도 좋아하는 남자? 어? 나랑 취미도 맞는데? 라는
0: 술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며
2: 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나도 그것을
4: 저거
2: 마치 나도 그것을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공부한다. 명동에 갔어요. 여기서 그 비싼 꽃 한 송이만 타달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가서 사주더라고요. 근데 본인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0: 아, 잠깐만, 이거 엄청 유명한 플러팅 기술이에요.
5: 아, 진짜로?
2: 아, 그래요? 꽃을 한 송이 사서 카페에 가서 네.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내 거 하자.
3: 내 거 하자?
4: 내 거 하자?
3: 내
4: 거 하자?
2: 가장 센 걸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3: 아, 당황시키고 싶었구나.
2: 내 거 하자.
7: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 거 하자. 저는 너무 충격과 그런 많은 오글이 그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8: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누가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거 하자 하고 직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이 있다.
0: 아니 다른 데서는 다 자신감이 있는데
3: 연애에서?
0: 꼭 이런 연애 결혼에 대해서는
7: 나는 본인 자신 있지만 연애가 자신 없어가지고
2: 제가 한번 진단해 볼게요. 최근에 상처받은 적 있죠?
7: 제가?
5: 이거 물어보살이야?
2: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5: 야 저 문
7: 있긴 있었지.
2: 있죠.
7: 갑자기 눈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갑자기
2: 많이 힘들었나요?
7: 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2: 뭔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0: 장애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2: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대학에 떨어져도 맞아 난 장애인이었으니까 뭐 가다가 넘어져도 내가 안 보였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없어.
2: 그 상처는 장애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장애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 불현듯 찾아오진 않고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단히 찾아야 돼요.
3: 찾아다녀야 된다.
0: 네. 찾아다녀야 된다.
2: 네, 저는
0: 적극적으로.
2: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3: 언니
2: 생각해요.
3: 집 밖에 좀 나와야겠는데?
0: 아 그러니까.
5: 두 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에 골인을 했잖아요. 실제 시작해본 결혼 생활은 두 분 어땠어요?
2: 아 분명 행복하고요 저는.
4: 근데 너무 영혼이 없는데요.
2: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맞춰가는 것. 이제 그런 거는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장애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 결혼해보니 삶에서는 뭐 분리수거가 그렇고 아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갓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어떻게 분유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식구는 셋인데

0: 네. 이, 내 아내가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 뭐, 결혼 생활, 막 이런 거에서. 아, 내가 또 장애인이네? 야, 애기는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어, 그럼 차가 있어야 돼. 난 또 운전을 못 하는데? 유모차는 누가 싫지? 또 내 아내가 싫어야 하는데? 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얌전히 앉아 있는 건가?
1: 아니, 연애 때는 장애가 없이 느껴졌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니까?
0: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찾았던 것 같아요.
2: 마치 저 장애 처음 가졌을 때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
3: 네. 어. 오, 그렇네. 어,
2: 나는 처음 딱 가졌을 때 나 혼자 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4: 그러네. 그런데 형수님 생각도 여쭤보고 싶어요. 큰맘 먹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큰 마음만큼 진짜 어려웠는지.
5: 각오했던 건 이상이긴 했어요.
4: 진짜?
5: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어 진짜 우리 엄마가 이래서 하지 말랬지 하는 아,
4: 진짜?
5: 날이 분명히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하는 게 빠르니까 차리고 치우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6: 시간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한다 하면
4: 야!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3: 야 이거는
4: 그런 거 물어보지 마!
6: 아 저는 왜냐면 다 많이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6: 결혼은 더 관심 있고.
5: 그러게 이럴 줄 알고? 아니면 뭐
4: 이럴 줄 알고?
6: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서?
0: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4: 형은 그러셔야죠. 정말 맹생으로 저 하나님께서 맹생하시나요?
2: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너 착하다라는 말 혹시 아, 들어보죠?
5: 굉장히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럼요, 그럼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아. 결혼한 사람일 뿐인데 아. 혜균이 제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니 역시 혜균이의 결정은 이렇구나. 아. 어, 역시 혜균이는 착해, 착해. 요거 하나랑 지가 뭐가 부족해서 아. 저런 멍청이 같은 이거 사실 A 아니면 B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A도 B도 아니고 그냥 흔히들 만나서 연애하고 맞아, 결혼하는 맞아. 그냥 그런 것이었을 뿐인데 알림주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 근데 시각장애인이기는 어쨌든. 하죠?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시각장애인만 남는 상황. 장애도 이 사람의 그냥 정말 한 부분일 뿐 똑같이 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살고 있는 그냥 사람 아닌가요?
4: 나는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되게 두려울 때도 있었고 좀 어떤 기대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6: 아 이거 가장 중요하지.
0: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이제 눈이 모양이 변한 거예요. 저시력인데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둘째 아이 딸아이가 오빠한테 아빠 눈이 왜 저래? 이러면서 엄청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멋지다고 해. 아.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걔는 그냥 다른 건 멋진 거예요. 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멋지다고 하면 되지. 조카 데리고 놀이동산 갔거든요. 네. 우선 탑승이 가능하잖아요. 아. 다른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은 사파리를 가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4: 그래.
0: 저랑 가니까 한 두 번 타고 막 하루에 놀이기구를 열 몇 개씩 탄 거예요.
4: 맞아.
0: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귀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났던 거예요.
3: 아. 자랑하고
0: 이모부 장애인 장애인
4: 너무 감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2: 아, 그럼 맞아. 혜택들을 얘기해 줘야겠네.
1: 일단 근데. 저랑 데이트하실 때 영화 50% 할인되고 각종 미술관 전시 그리고 놀이동산 데이트 때는 우선 탑승 가능합니다.
2: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3: 아, 그렇지. 우리 다 똑같아.
4: 그거 저도 됩니다.
2: 어, 저도 됩니다.
4: 네네.
1: 어필하자.
4: 누가 좀 힘든 건 없으세요, 두 분?
5: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각 장애여서 그럴 수 있다. 시각 혹은 지체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낯선 곳을 가면 익숙한 곳에서는 혼자 얼마든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위치 다 다시 설명해줘야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면 이제 호텔 조식을 오빠 거 떠다 주고 애 거 떠다 주고 저는 아직 배고프고 사실 이게 저희 현실이긴 하죠. 아하. 그리고 이제 오빠가 저를 붙잡고 다니니까 저희는 손이 네 개가 아니라 손이 두 개.
4: 그렇죠.
5: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저는 유모차를 밀어야 하니까 또 가방을 최소화해야 하는 또 혼자서 한계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기는 해요.
2: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0: 결혼,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출산을 했어. 그러면은 가장 힘들 것 같은 현실 문제가 아기를 어떻게 안 찌거든요.
1: 아, 껴안는 거?
0: 그러니까 지금
1: 그러네.
0: 15kg라고 했으면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2: 더
0: 더
2: 커지면.
0: 갓난 아기,
2: 아, 더 갓난 애기? 더
0: 왜냐면
2: 작은 애기?
0: 목을 못 가누는데 한 손으로 내가 얘를 어떻게 안 찌?
1: 그러게.
0: 혹시 내가 떨어뜨리진 않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난좀 있거든?
1: 그러네.
2: 저희 같은 경우도 목을 못 가눌 때
0: 에.
2: 아기가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사실 보면서 탈을
1: 그쵸,
2: 쫓아가는
1: 맞아.
2: 애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앉지 않았어요. 앉는 건 다른 분이
0: 앉는
2: 하시면
0: 거,
2: 되는 거예요.
0: 에.
2: 그리고 아기 분유 먹이고 할 때는 요즘 다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1: 아.
2: 한 팔만 있어도 아기가 이렇게 아기를 편하게 눕혀놓고 먹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다 배울 수 있어서, 다만 그 시기에 안아주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팔을 해서 안으신다든지 뭐 요렇게 해서 다른 할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 시기에 서서 달래야 하는 건 남편분이 하시면 되죠.
3: 애 낳을 때 저는 천재성으로 청각장애 갖고 있거든요.
1: 아.
3: 왜냐하면 애도 유전자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아, 진짜?
3: 계속 항상 걱정했어. 제일 큰 문제가
2: 아,
3: 애
2: 정말.
3: 낳으면 나도 나 같은 청각장애 태어나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차별, 편견, 아픔, 괴로움, 인정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껴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4: 분만실 들어갔을 때 저는 유전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 기도를
4: 내가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장애 유형이 머릿속에 탁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1: 진짜 형님?
4: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손가락 다섯 개
2: 각각
4: 만져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2: 그러니까 손 다섯 개,
4: 진짜
2: 발가락 다섯 개.
0: 꼭다 세보잖아.
4: 응, 진짜로.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데 내 아이에게 그거를 물려준다고 생각했을 때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우리가 좀두 분에게 휴가를 드리면 어떨까?
2: 그러게. 우리 온 김에.
5: 저희 남편까지 두고 가도 되나요?
1: 진짜요? 아,
5: 그래도 이렇게
4: 숙달된
5: 숙녀된
4: 조교가?
5: 조교가 네, 하진 마시고. 네네네네.
6: 이상하게 자신감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면 할수 있지 않을까?
3: 네,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을 누구나 힘들잖아요.
0: 햇살! 아, 밥 먹었네. 아이, 맛있어. 뜨거워? 어떻게 뜨거웠어? 뜨거워? 뜨거운가?
2: 아,
0: 어떻게 돼야 돼?
2: 막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애기가 먹기에는 아딴가 봐.
0: 이 정도 뜨겁나?
2: 아, 좀 뜨거워.
0: 아,
2: 뜨겁다.
0: 뜨거워? 좀 식혀.
4: 좀 이렇게 저으면 될것 같은데? 좀
0: 아,
4: 주워.
0: 저을까요?
4: 네.
0: 와, 이 애기 양 키워본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언니와 함께.
2: 엄마
4: 햇살아,
2: 먹자.
4: 아뜨? 아뜨?
7: 엄마
0: 어때? 왜? 또 뜨거웠어? 어떡해.
2: 근데 직관적으로는
0: 와, 언니랑 이렇게 둘이 했는데도 밥 먹기가 힘든데? 좀만 기다려봐. 어때? 맛있지?
2: 이제 안 뜨거울 것 같아.
4: 잘 먹었다고 지켜줘야지.
0: 아닌데? 계속 뱉으려고 하는데? 아유, 잘 먹었다.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 밥 먹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5: 어떤 게 힘들었어요?
0: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애기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요.
6: 육아는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넘나드는. 와, 이건 진짜 찐이다. 리얼이다.
8: 자는 거 아니죠?
1: 정인이 엄청 대단하잖아.
8: 오래 내신 이모가 잡아갑니다. 잡아갑니다.
1: 뭔가 바이킹이야, 정인이.
0: 그러니까, 잘하는데? 멀리 던지래. 아빠가 지금 멀리 던지래.
1: 적당히 멀리. 삼촌이 받을 수 있게.
2: 공안 나가게.
0: 잘하는데? 또 해봐.
4: 자, 계속 던져.
0: 빨리 공 주워와.
1: 내가 공
0: 오빠
1: 주워.
0: 빨리 공 주워와. 여기도 있고.
2: 취하를 했어요?
1: 공에 삼촌이 주워다가 다 넣어놓게 줄까?
2: 취하했어요?
1: 취하했어? 오늘 잘 먹었나?
0: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앞뒤를 어떻게
1: 아니,
0: 구분하신 거지?
1: 키는
4: 네. 아빠는 알수 있습니다.
5: 아빠 있어, 아빠 옆에 있어, 삼촌도
0: 언니,
5: 있어.
0: 뭐가 앞뒤인지 맞춰봐.
3: 태어나인 쪽에 앞이
2: 아, 진짜 모르겠다.
0: 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의 능력.
4: 저는 딱 보면 알죠.
2: 딱 보면 아신대.
1: 우리 형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는 거야?
4: 이렇게 옆에 솔기를 보면.

0: 여기가 앞이고 저기가 뒤.
1: 이렇게 리액션 하죠. 와, 이 엄마 아빠 되게 너무 힘들다.
2: 난
1: 손으로 뜯기가.
3: 잡아 잡아.
4: 기저귀 시야했어요. 시야했어요.
0: 이게 아니라 지금 테이프가 누가 뜯어내는 걸 뜯은 게 아니라
3: 그러니까.
0: 힘으로 뜯으신 것 같아요.
1: 자, 해보고
0: 이거를 엉덩이를 들고
1: 엉덩이 다리를 닦아야 되나? 되죠?
0: 아니요 아니요 오줌을 응가했다.
2: 응가했다. 아이 잘했다.
5: 잘했다. 해줄게.
1: 어떻게 해야 돼?
5: 애기용 애기용 물티슈 따로 있잖아.
1: 다리를
2: 애기 들어? 다리 들어. 와
1: 천사.
2: 어머. 이거 어떡해요, 응가.
0: 잠시만요.
2: 이거 모자이크.
3: 아니, 이 형님은 던지고 갔어. 이거 다 어떻게 닦으러, 이거 빨아야 되는 거지?
1: 이건 빨아야 돼. 지금 그치? 여기 참사 났거든.
2: 아, 그래. 와, 진짜 이거 어떡해.
1: 참사인데.
0: 나약한 것들. 맞아. 늘 장애인의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어.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고. 세상에는 공예균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1: 아니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
0: 결혼은 해볼 만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말 이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모두 꼭 도전해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 결혼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조건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합니다. 육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찾기보다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역할을 남이 찾아주려고 하기보다 내 스스로 찾아가자.
3: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안승준이 더 저한테 큰 용기를 주고 진짜 지금은 또 지금의 모습대로 저에게 큰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수님과 함께 햇살이까지.
1: 네. 선물 사야 될 것 같아.
2: 그래. 빈손으로 가면은 예의가 아니야.
7: 아기용품을 뭐가 좋을까?
2: 아기용품?
8: 근데 애가 어떻게 클지 몰라가지고.
1: 이 정도 되려나? 와 진짜 작구나.
2: 애가 아직은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7: 이런 거.
2: 예스.
7: 이거 푸른색 귀엽잖아. 네. 이거 하늘색 이런 것도 이쁘네.
2: 알았어, 뭐 홍윤이가 사는 그래. 걸로 하고 두 개로 할게요.
7: 우리가 가보자 이제.
2: 아니 이 선물을 좋아하실까?
7: 뭐 좋아하실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가보자.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 이름부터 비단 금자가 들어간 아름다운 거장 금산.
1: 그래도 막상 오니까 저기 폭포도 보이고 너무 멋있죠?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자!
0: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싱그러운 자연이 흐르는 길 끝에는 천년 고찰이 기다리고 있고요.
2: 아, nếu mà có một bạn à nếu mà có bạn gái đi cùng thì thật là quá tốt.
0: 진정한 휴식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지금 금산에 여름을 만나러 갑니다.
3: 금수강산의 주말이라고 보거든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웅장한 산세와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금산군. 오늘 첫 목적지는 대둔산입니다. 크고 두터운 산이란 뜻의 대둔산. 금산군을 포함해 3개의 시군에 걸쳐 있는데요. 제2봉인 낙조대는 금산 10경의 하나이자 대둔산의 대표 경관 중 하나입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힘내자! 네.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자! 건강!
0: 가자.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바로 금산의 마라톤 동호인들.
4: 원래 등산은 경치도 보고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라톤에서 체력이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등산 가면 답답해요.
0: 마라톤 하면 나이도 거꾸로 먹나 보네요.
4: 70대 중반.
5: 70대라고요?
4: 네. 마라톤 대회 가면 남친 70대 여자분 맨 1위에요. 10km.
5: 잠깐만, 지금 몇 살이신데 선생님?
6: 54년생.
4: 54년생.
5: 54년생?
4: 네. 내가 57년생이고.
5: 선생님 57? 네.
0: 한 달에 한 번 마라톤 대회 나가는 70대 동호인들과 건강뿐 아니라 젊음까지 되찾았다는데요.
4: 한라산도 뛰어다니고 금산에 진학산 있죠. 네. 뛰어서 올라가요.
5: 아니 왜 이렇게 금산분들은 다 젊으셔요?
4: 아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6: 정신도 하고 인삼도 많이.
0: 대둔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니 일 맛이 더 난답니다. 거기에 시원한 계곡물은 이곳 자연이 건네는 달콤한 휴식처.
4: 아, 시원하다.

0: 여러분도 잠시 더위를 식혀보시죠. 사계절 모두 빼어나지만 특히 푸른 빛이 일렁이는 여름은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물합니다.
1: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그전에는 네. 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지 않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네, 햇빛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2: 너무 멋있어.
0: 자연 속에서 느끼는 완벽한 쉼표. 기암 절벽과 겹겹이 이어지는 암봉이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연출하는데 꼭 신선히 살 것 같습니다.
3: 저기 바위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 네,
2: 대전산은 바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강산을 옮겨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대전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나무 봐요. 양쪽 그냥 싹. 아 대전산 좀 상쾌한 느낌.
4: 너무 응? 멋있어요 산도.
3: 와.
4: 태고사 저도 오랜만에 와봤는데.
3: 태고사? 아 네. 저기 뭐 있네요?
4: 네.
0: 대둔산이 품은 보물 태고사. 해발고도 878m의 낙조대 아래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효대사는 이곳 터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 3일 동안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5: 원래는 여기가 좀 더 크고 원래 대웅전만 72칸 상당히 큰 대찰이었죠. 여기도 6.25 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사찰 자체가 거의 아주 전소가 돼가지고 도천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40여 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지게로 기와 한 장 한 장 신도분들로 쳐서 올려서 이 불사를 시작해서 오늘의 이 태고사가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대웅전 삼불전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0: 여길 찾는 많은 이들이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다시 쌓아 올린 태고사.
1: 우와. 아침만 해도 구름 깨가지고 안 보였는데 앞에 확 트이니까
2: 노래가 없어지니까
1: 마음이 트이니까
2: 해피면서 와 너무 멋있다. 보세요.
0: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곳마다 부처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라고. 부처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경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온함과 호쾌함이 절묘하게 깃들어 있는 대둔산. 그 위에 서서 매일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2: 금산이니까 진짜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또 이 금산 안에 또 이렇게 좋은 태구사라는 절도 있고 또 대둔산이라는 산도 있고 참 진짜 금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원효대사가 창관한 이래로 기나긴 세월을 품고 있는 태고사. 쉼 없이 달려온 마음을 돌봅니다. 산을 오르면 풍경이 달라지고 강을 만나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달이 강물에 비친다는 이름의 월영산.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아찔한 경관을 선보이는 높이 45m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2: 할 수 있어. 자, 화이팅! 힘내고 화이팅! 어. 가자, 가자!
6: 아, 괜찮아요.
7: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0: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는데,
8: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 아, 기억이 안 나요?
8: 네, 기억이 안 나요.
2: 그래도 막상 오니까 저기 폭포도 보이고 너무 멋있죠?
0: 아하, 다들 요걸 보러 오시나 보네요. 강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폭포도 걸려 있습니다. 인공 폭포지만 암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덕분에 금강 최고의 전망대가 된 월영산 출렁다리.

0: 여기 하나 더 추천하면요.
1: 네, 저기 저 빨간 거 보이죠?
2: 아니 서울에서랑 친척들 오면 여기 꼭 온다니까요.
3: 평일날도 많이 오지만 주말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또 이쪽 그 어죽하고 도리뱅뱅입니다.
0: 금산, 특히 금강 유역에 와서 꼭 먹어야 한다는 현지인들의 여름 보양식. 자, 그렇다면 한번 들려야겠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은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하하,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만석인 것이 인기를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나온 요리는 도리뱅뱅이. 팬에 고기를 빙 둘러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3: 이게 뱅뱅이 튀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장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양념 고추장에 튀기기까지 했다니 왠지 알 것 같은 그 맛.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침이 고입니다.
4: 맛은 이제 고소하고 바삭바삭하니
3: 금강 상류다 보니까 물도 좀 깨끗하고 그리고 고기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만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으니까 이걸 한번 팔아봐라.
0: 그렇게 해서 팔게 된 어죽입니다. 여름철 강에서 고기를 잡아 즉석에서 솥단지에 넣고 푹 끓여서 나누어 먹었던 향토 음식. 현지인에겐 옛 추억을, 여행객들에겐 결미를 선사하죠.
5: 오, 냄새가 뿅 가요. 뿅 가는 냄새예요? 네.
0: 담백하고 칼칼한 어죽은 여름철 차가워지기 쉬운 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
3: 어죽은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부담이 없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양가도 많잖아요. 영양가도 많아가지고 일석한 3조?
4: 오래 있으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또 기다린 사람은. 그래서 먹고 꼭 카페를 또 가서 차 한잔 먹고.
0: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하는 금산의 진미를 맛보고 갑니다. 곳곳에 보물 같은 장소들이 숨겨져 있는 금산. SNS를 통해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자연스럽게 유명해졌다는데요.
6: 카페도 있고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식물원처럼 있다면서 구경차.
7: 금산군 저수지인데 이걸 활용해갖고 이제 여기 자연을 이렇게 꾸며서 아주 그 배는 사람들 휴양터로 좋아.
3: 아 여기가
7: 가까우니까.
0: 금산과 대전의 경계 자리에 대전에서도 당일치기 여행으로 많이 찾아오신답니다. 과거 녹음 용수로 사용된 저수지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낸 돌과 나무를 옮겨와 정원을 만들기 시작. 지금은 40여 만 점의 수목과 야생화로 꾸며진 정원은 고요한 풍경 속 자연과 소통하며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는 장소가 됐죠.
8: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6: 대전이요.
8: 오시니까 어떠셔요?
6: 너무 좋아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8: 그렇죠.
6: 운치가 있어가지고.
8: 운치가 있어서.

0: 그런데 이곳 입소문을 듣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1: Nếu mà có một bạn à nếu mà có bạn gái đi cùng thì thật là quá tốt.
2: 그렇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도 궁금한 사람 많죠. 그래서 여기 여행도 갔다 왔다 한 사람이 요새 많아지고 있어요.
0: 금산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이들은 금산의 명소와 먹거리 등을 베트남에 소개하는 SNS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0: 인삼이 저, 왜 좋아요?
1: 그 인삼 품질 매우 좋아서 그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산습이 다 있고 이제 공기 말고 이제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도시처럼 이제는
0: 좋아요.
2: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3: cho mọi người xem ngày cuối tuần những rất nhiều kiểu là cặp đôi trong người gia đình ấy.
4: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볼까요?
3: Quán cà phê view này là quá đỉnh luôn. Nhìn ra hồ luôn mọi người nhé.
4: 그야말로 작은 숲속 같은 공간.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2: Let's go. Let's go.
5: 앉아보세요. 발을 떼지 말고 양말 벗고 앉으세요.
2: 네.
4: 이곳 마지막 코스는 조교하며 힐링하기.
3: sướng lắm mọi người ạ. Nhưng mà kiểu mình đây vừa được massage vai này, vừa được ngâm chân này. Đó.
2: Luôn này.
4: 금산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들.
2: 자, 네.
3: Người ta nấu về về cháo gà có sâm có nấm. Đó.
2: Một trong những thực phẩm bổ dưỡng nhất của Hàn Quốc là gà hầm sâm.
3: Yeah. Gà hầm sâm.
2: Cơm san này gà hầm sâm thì củ sâm chắc phải to bằng này.
4: 볼거리, 먹거리, 풍부한 금산, 열 가지 음식과 열 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진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곳에는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유산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납니다. 금산의 자연과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담는 중요한 작업이죠.
6: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산 국민리포터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 그쪽으로 해서 같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0: 국민리포터?
6: 예, 금산 국민리포터. 명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취재해가지고 금산군 SNS 이렇게 홍보하는 사진 올리고 글 쓰고 해서 홍보하는 그런 금산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금산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의 시선으로 지역의 생생한 얘기를 취재하는데 금산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신다네요.
7: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칠보구청의 역사와 또 이런 관련된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고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석했습니다.
4: 금산에는 700의총이 있는데요. 의총은 의로운 이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1만 5천여 명의 외군과 싸우다 전사한 700여 명의 의병과 승병의 유골을 모아 안치한 무덤입니다. 숭고한 역사가 잠든 경내엔 700의사의 행적을 기록한 순위비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금이 가고 중간중간 글자가 유실된 채 메워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순환과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비석.
6: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폭발버렸다고 하던데 저기 해방 후에
8: 복원한
6: 네, 동네 주민들이 복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 당시 깨진 조각을 주민들이 몰래 주워 땅속에 묻어두었답니다.
9: 옛날에 재건할 때의 모습이구나. 그때는 사람이 엄청나네요.
6: 그러게요, 지금.
9: 52년도.
4: 광복 후 조각을 꺼내 보관하다 1971년부터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사당 종영사와 함께 700의총의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됐죠. 비석을 부셔 역사를 없애려 했던 일제에 맞서 금산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낸 호국 정신.
10: 조원 선생이 이끄는 의병과 연교대사가 이끄는 의승들은 일본군을 세 차례나 물리쳤으나 중과 부적으로 끝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 시신들을 조원 선생의 제자인 전승업 박정양

0: 두 선생께서 수습을 해서 이렇게 묘로 만들었습니다.
1: 비록 전투는 전멸로 끝났으나 왜군의 호남 진출을 좌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금산 전투. 평범한 민초들이 써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2: 중학교 때는 이쪽으로 소풍을 많이 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도 아마 애들 유치원 애들도 많이 오고 참 배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3: 그리고 또 경건한 자리라 그때 당시에는
2: 선생님이 막 못 두들기하고 막 그랬어요.
1: 의병들의 충돌이 깃든 거룩한 성지입니다. 700의총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향합니다. 조선 왕조의 뿌리를 간직한 신성한 곳이죠.
2: 아, 여기는 만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태조 이성계의 태를 묻었던 태조 태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1: 그러한 연유로 태봉산으로 불린 만인산. 지금은 화렵수가 울창한 휴양림이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휴양림 산책로를 지나 만인산 중턱에 자리 잡은 태조대왕 태실.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태실을 조성한 것이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태를 한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했는데요. 특히 왕실의 태는 국운을 좌우할 중요한 존재.
4: 우리 민간인들은 흔히 그냥 태를 태운다든지 소태, 매장한다든지 매태, 뭐 건태, 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지만은 옛날에 왕족들은 이렇게 태실을 만들어가지고 태를 안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왕실의 태실 조성은 단순히 태를 묻는 행위가 아니라 태아의 운명과 함께 왕실의 번영까지 기원하는 상징적 의례였던 것이죠.
4: 왜 함경북도에 있는 태를 갖다 이쪽으로 이전했는가 하면은요, 조선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여러 가지 그 지형도 보고 풍수도 보고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지기가 좋다는 거죠.
2: 만인산이 연꽃이 핀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4: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첩한 봉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이 하나가 크게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마한 봉우리 그런 네. 게요. 말하자면 연꽃이 핀 것만이 활짝 돼 있다는 거예요.
1: 옛 문헌에서 극찬할 정도로 수려하고 기이한 지형을 자랑했다는 만인산. 풍수학에서 연꽃 모양의 명당은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로 학자가 끊이지 않는 터를 의미한답니다. 역사 탐방과 함께 숲을 즐길 수 있는 만인산.
3: 여기가 코스가 아주 좋은데?
2: 예, 네, 아주 트레킹 코스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 아늑한 숲길을 거닐자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합니다. 맑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기분 좋게 차오릅니다.
2: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밑에 동네에서 자랐는데 항상 이쪽으로 소풍을 왔어요. 만인산으로. 그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3: 현대 삶의 스트레스나 찌든 삶을 벗어나서 만인산에 등산을 하면은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오늘의 여정이 담긴 사진으로 금산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건국의 시작을 기원한 영광의 땅이자 호국선열의 애국심이 가슴 깊이 새겨진 곳.
5: 금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2: 글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항상 애착이 가고요.
3: 금산이라는 단순하게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금수강산의 준말이라고 보거든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1: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머물수록 더 수려한 풍경을 내어주죠. 다시 만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6: 신봤다! 아이고 좀.
7: 최고야.
8: 금산이 삶이 정말 제일 좋아요.

0: 9,000원을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버리는 게 없네요, 진짜.
1: 버리는 게 없어요.
0: 네. 에.
1: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새로움을 준다.
0: 아, 여기 보니까 숙제도 있던데요?
2: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80이나 90이나.
0: 여기는 인천이고요. 폐차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애지중지 아끼던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왔고요.
3: 누군가에겐 소중했을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이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우열 PD입니다.
4: 아, 손 PD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아, 네. 네.
5: 안녕하십니까. 인 폐차 사업소 현장 총 관리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1: 제가 여기서 현재 하는 일은 현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이런 관리 쪽 이런 부분 쪽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요.
3: 없어서는 안 될 작업 반장. 자동차 분해는 물론 현장 지휘의 감독까지.
5: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3: 폐차장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늘의 베테랑, 김영진 베테랑입니다.
0: 폐차장,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4: 그렇죠.
0: 저도 폐차장 들어만 봤고,
4: 그렇죠.
0: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일 할 수 있지? 뭔가 추천을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4: 뭐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일이 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4: 쉽지 않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이런 뭐 기계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누르거나 이렇게 막 찍거나.
4: 아, 그렇지 않아요.
0: 아, 그 사람 몸을 많이 쓰나요?
4: 그럼요. 90% 이상은 인력이 해야 돼요.
0: 아, 진짜요?
4: 그럼요. 다 부시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살려야 되고 또 일부는 부셔야 되고.
3: 폐차장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0: 자원으로 되살리는 재활용과 중고 부품으로 다시 쓰는 재사용으로 나뉩니다.
1: 폐차 업무가 1부터 10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차곡차곡차곡 해서 오늘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요.
2: 알겠습니다. 단단히 하고.
1: 네. 일단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니까, 자,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2: 네. 네. 좋습니다.
1: 아, 왜? 네. 뿅.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0: 아, 네. 안전장비는 필수겠죠.
1: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체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우리 체조하러 먼저. 네. 갑시다!
0: 베테랑님의 지휘하에 아침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저만 어딘가 엉성합니다.

0: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항상 조기하고
1: 조회가 끝나고 곧바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0: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가장 네. 중요한 일이에요.
2: 아, 하긴.
0: 이게. 네. 어,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두 개를 띄웠으면 힘있게. 네. 오. 아. 난방은 몇 개?
3: 난방은 두 개.
0: 두 개.
3: 네.
0: 나머지 맞습니다. 하나.
1: 번호판 떼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0: 오. 그게 이제 번호판 절단기예요.
3: 번호판을 만약에 네. 절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큰일 나요.
3: 어떻게 큰일 나요?
0: 사람이
3: 네.
0: 사망을 했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3: 아, 사망 신고하는 건 똑같은
0: 거죠. 그렇죠.
3: 아,
0: 차는 죽었는데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3: 네.
0: 큰일 나는 거예요.
1: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절단은 필수라고 합니다.
0: 오케이. 이쪽에서 잡아야지, 이제. 잡아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어봐.
3: 이렇게.
0: 이렇게 두 개 해서 놓고, 이거를 펴줘야 돼요, 이렇게.
3: 네.
0: 아, 그리고 파란색도 한 번 더.
3: 네.
0: 아. 그걸 잡아주고, 떨어져 버렸어요.
1: 번호판 절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체 업무는 레일을 따라 진행되는데요. 먼저 배터리 및 타이어를 분리하고 냉매 가스 등의 유해 물질 등을 해소합니다. 이어 사이드 미러 전송과 같은 세부 부품을 해체한 뒤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재질별로 나눠 분리합니다. 첫 단계는 폐차 차량을 레일로 옮기는 과정. 베테랑님이 능수능란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데요.
3: 얘 올리는 거는 어떻게 올려요?
0: 올리는 건 이제 지게차로 올릴 건데.
3: 지게차로, 네네. 네.
0: 본네트를 열고.
3: 네.
0: 본네트 열어봐.
3: 본네트, 네. 아, 네, 저 본네트 이런 거 잘 못 여는데.
0: 아, 못 열어?
3: 네, 이건 뭐 꼭 잡아야 되죠.
0: 뒤적. 네. 어딘가에 뭐 있겠지? 어, 차 다 잡았다.
3: 아.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3: 네.
0: 중요한
3: 네.
0: 거는.
3: 네.
0: 화재 위험을 해서 네. 배터리를 먼저 빼야 돼요.
3: 배터리요? 네, 네. 네. 아, 이 배터리구나.
0: 아, 이 배터리. 이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안 나와요.
3: 네.
0: 그래서 요 걸리적거린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돼.
3: 우와, 우와. 오, 저는 무서워서 못 자를 것 같아요.
0: 어?
3: 오. 오. 가볍게 생겼는데 진짜 너무 무거운데요?
1: 보기보다 상당히 묵직합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게
3: 네.
0: 다음 작업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3: 네.
0: 본네트를 제껴줘야 돼.
3: 아,
0: 네. 근데 네. 손으로 밀면 안 제껴지잖아요.
3: 네,
0: 그죠? 작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장비를 써요.
3: 네,
0: 지게차로.
3: 네. 너무 멋있으신데요? 오.
0: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3: 네.
0: 속단추가 중요하잖아요.
3: 네.
0: 여기서 잘 맞춰줘야 작업 끝에까지 무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3: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타이어를 풀러주는 일이에요.
3: 타이어를요?
0: 네.
3: 오.
0: 이렇게 해서 하고
3: 네, 네,
0: 그 다음에
3: 네.
0: 이거 저쪽에 네 개를 다 풀는 거예요.
3: 네.
0: 그래서 볼트는 한쪽에다 놓는다라는 거.
3: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우. 이거 반대로 하신 건가? 반대로 하신 거 아닌가?
0: 풀러봐봐. 봐봐.
3: 오.
0: 해봐, 이렇게.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3: 오.
0: 아니, 꽉, 여기 꽉 잡. 안 닫혀. 그대로 찡겨서.
3: 찡겨서.
0: 어.
3: 오.
0: 어, 플러스, 플러스.
3: 오, 대박. 오, 됐다, 됐다. 아, 아유, 이해했어요.
0: 그렇지.
3: 이 겁먹으면 안 되는구나.
0: 네. 반대쪽도 네 개잖아요.
3: 아, 네 개구나.
0: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3: 오우.
0: 아. 다 풀렀잖아요, 그죠?
3: 네네네.
0: 다 확인했죠?
3: 네.
0: 이제 뺀 타이어를 갖다가
3: 네.
0: 볼트를 푸는 타이어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3: 네.
0: 이동.
3: 그냥 빼면 되나요?
0: 빼. 네. 아. 네 개예요, 네 개.
2: 네 개? 어. 네. 그냥 굴리면 되나요?
0: 굴려, 굴려, 굴려. 네. 굴려서 저기 적재함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2: 이거예요?
0: 네. 그 안에다가.
2: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아, 여기만. 아!

0: 이런 작업이 하루에 35번.
1: 35번이요?
0: 35번을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무한반복이요? 네. 어우, 근데 진짜 그럼 힘드시긴 하시겠다.
0: 쉽지 않죠. 네. 이 차의 앞에 있는 그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작업자가 작업할 때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1: 네.
2: 레일 위 차를 밀면서 구간별로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구간은 내부 유해물질 제거 작업입니다.
0: 센터에 맞춰서 포커 여기 있잖아요.
1: 네.
2: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 냉매가스도 회수합니다.
1: 이게 추출하면은 이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0: 안 돼요. 이거는 추출해가지고 네. 폐기물 업체한테 되는 거예요.
1: 돈을 드리고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예요. 오일도 그렇고. 네.
2: 환경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데요. 무작정 부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0: 제껴 보세요. 그렇지. 안 가져도 돼. 네. 그렇지. 네.
2: 이번 작업은 세부 부품을 분해할 순서. 네. 사이드 미러를 분리해 보는데요.
0: 백미러 그냥 바닥에 내려놔도 돼요.
1: 네네네.
0: 마지막에 저기 할 거니까 위험하지 않게끔만.
1: 네.
0: 볼트는.
1: 네.
0: 네. 뜯어. 자, 팍 뜯어. 그럼 배선도 있잖아.
1: 네.
0: 아까 그 똑같이.
1: 네.
0: 눌러서.
1: 네.
0: 끝에를.
1: 눌러서.
0: 네. 그렇죠. 항상
1: 그렇지. 네.
0: 그렇지. 브루크에서 백미러를 빼는 거다. 네. 하는 거야. 네.
2: 이제 재질별로 분리 작업을 할 차례. 분해한 라디에이터의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세밀하게 분해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0: 이 장치가 이게 촉매 장치 이게
1: 네.
0: 이게 가장 고가품이에요.
1: 네.
0: 이대로가 우리가 반출이 안 돼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를 절단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산소로 뭐가 잘려요?
0: 이거는 네. 요 부분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0: 요 네. 부분을 이렇게 네. 절단을 하고
1: 네.
0: 이렇게 절단을 해서
1: 네.
0: 요 형태만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1: 네. 네. 네. 네.
0: 이것도 이제 네.

0: 재활용품 중에 하나인데 네. 자동차에서 만만치 않게 비싼 품목이에요. 비싼 거는 네. 한 80만 원 정도.
1: 80만 원?
2: 이런 부품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작업할 만하겠죠?
0: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지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일단 한번 해보시고. 네. 잡아봐 한번. 이렇게. 네. 여기 잡고. 네. 배를 살짝 열어.
1: 네.
0: 열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볼에 딸리는 게 네. 조금씩 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1: 네.
0: 그렇지.
1: 오.
0: 오, 잘한다.
1: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0: 수거 업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내고서 일정의 어떤 금액을 받는 거죠.
1: 네.
0: 그 안에가 네. 이렇게 뭐가 있어요?
1: 오, 되게 뭐
0: 망이 있죠.
1: 망이 있어요.
0: 네. 이 망 안에 네. 백금과 네. 팔라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2: 쉴 틈 없이 다음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폐 배터리 적재 업무입니다.
1: 아우. 아우. 아.

0: 배열까지 고려해 쌓으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테트리스가 끝이 나고 이번엔 타이어 분리입니다.
1: 어? 딱 걸릴 게 있어요. 그죠? 네. 걸리면 나사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
2: 시계 반대 방향.
1: 오. 네. 깜짝이야. 이제 이런 되셨고 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에어가 빠지고 난 뒤에 그러셔서 이제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돼요.
2: 네.
1: 아. 네.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할 네. 때는 맨 끝에 거.
2: 네.
1: 풋을 또 밟아주세요, 버튼을. 네. 놓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그러면 고정이 됐죠?
2: 네.
1: 그리고 이제 이 지렛대 원리?
2: 네.
1: 제껴보세요. 제기 후 네. 몸을 이쪽으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2: 네. 네.
1: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회전이 됩니다. 그럼 얘를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네. 계속 회전하게 놔두시면 네. 돼요.
2: 해봐. 오, 왜 안 되지?
1: 여기가 관통돼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타이어 안에서만 있잖아요.
2: 네.
1: 제껴주시지 또 안 되겠죠?
2: 뭘까?
1: 스톱 멈춰주시고 네. 네, 락을 풀어주시고
2: 네.
1: 네.
2: 오, 오늘 락이 뜨니까 확실히
1: 네, 그리고 저쪽에다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날아졌습니다.
0: 드디어 마지막 정리 작업. 전선을 모아 배출하는 작업인데요. 바구니를 끌고 폐차장 안쪽으로 향하니
2: 와.
0: 와.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 쩔어. 와, 이게 차가 와. 와, 여기. 여기 한 번만
1: 잡아봐. 네.
2: 처음 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와, 신기해?
3: 네, 이, 그냥 완전 중장비인데 자기 손처럼 하시네, 그냥 완전히. 아, 이게 뭐예요, 이게?
4: 페카라는 거예요.
3: 페카요?
4: 네, 페카.
2: 아, 거의 사람 손이. 안다는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배선을 아주 알차게 저렇게 해서 뜯어내요. 네, 저런 작업을 해요.
3: 왜 저런 배선이 나옵니까?
2: 네, 저 작업을 해요. 사람 손이 안 되는데 저걸 저 장비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덮어서 저 앞쪽 키로 들어가면 저 앞쪽 키가 100톤짜리예요. 눌러서 한 4장, 5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요. 네.
0: 사람이 분리하기 힘든 차체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페카로 분리한 부품 역시 고철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폐차 전 과정에서 수거한 약 95%의 부품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 오전에 저기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1: 일하고 봤어요.
2: 30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원동력이 뭔가요?
3: 그냥 이 일이 좋아요.
0: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와서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직원들이 뭐라도 좀 다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우리 수영 작업 라인에 보면 기차길처럼 차라였고 쭉 가던 거에서 제게 난 그게 만들 때가 제일 보람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작업할 때.
2: 네네네.
0: 너무 위험성이 높았어.
2: 네네.
4: 자동차 뒷부분을 받칠 곳이 없어 늘 위험이 따랐던 현장.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장비를 개발하셨다는데요.
0: 작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신의 암시다. 정말 안전이고 뭐고 작업 능률이고 뭐고 너무 올랐다. 했을 때 정말 그때 흥분함을 좀 느꼈어.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2: 어쨌든 뭐 오후에는 또 저희 그럼 어떤 업무를 좀 하나요?
0: 오후에는 이제 아까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약간 재활용을 했잖아요.
2: 네네.
0: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과트 가서 한번 이제 무역과트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2: 근데 지금 저희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지금 요 차량이 스펙 차량이에요.
2: 네네. 그러니까
3: 이제 해체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2: 수출.
3: 네,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제 우리 무역 파트 쪽에다 갖다 놓고 일단은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2: 가능성 있는 애들은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군요.
3: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송도 야적장, 이제 차량 보관소.
2: 진짜 다루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레카도 사실 저는 이걸 하락을 못할 것 같거든요.
5: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따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2: 고가 자격증을 딴다는 게 갖고 계신 자격증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5: 필사기 있고 지게차 있고 레카 있고 대형
2: 있고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5: 이거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장비를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2: 그죠.
5: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2: 네.
5: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뒤에서 빼빠지고 한번 레카도 타주고 하면 뭐 굴삭기 저기도 하고 뭐 지게차도 뭐 저기 한다 그러면 타주고.
4: 수많은 자격증보다 그 책임감이 더 놀랍습니다.
0: 다 왔습니다, 지금 보관소.
2: 와, 이거.

0: 도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네.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담당분들이, 네. 위치 잡아서 놓게 돼 있어요.
1: 차들이 엄청 좋은 게 많네요.
0: 네. 네. 저희 모든 재산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2: 아, 여기 보니까 포르쉐도 있던데요?
0: 어? 포르쉐, 포르쉐.
2: 네.
0: 또 가고 싶어요?
2: 아, 포르쉐 가져왔대. 저한테 팔면 안 돼, 저거?
0: 피디님은 뭐 차만 보면 다 갖고 싶대. 다 가져가고 싶대.
2: 아니.
0: 포르쉐 마당이 넓어요?
2: 마당이 넓진 않은데. 포르쉐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어? 포르쉐는? 저것도 네. 지금 수출 대기 차량이에요.
2: 아, 대기 차량. 네. 이것도 포르쉐. 예. 네. 이거 비싸잖아요.
0: 여기는 전부 이 부분들이 네. 수출 대기 차량들.
2: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얘는 왜 폐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0: 이런 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약간의 그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고 저기에도 네. 사연이 있는 차가 있어요.
2: 사연이 있어요?
0: 시계 네. 사연이 있으면 번호판에 남바가 싫어서 네. 새로 번호판을 죽여버리고, 차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마음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2: 네, 뭐, 8888 이런 거. 네. 거의 새 차인데 그러면 그냥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정문을 들어와서 네. 폐차증을 발행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이제. 네, 모든 거는. 무역업에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0: 해줬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가능하고 아.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네.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아. 정문을 못 나가요. 네. 제발로.
1: 국내에서는 쓰임을 다한 차가 무역 덕분에 버려지지 않고 제2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데요. 해외 곳곳을 달리는 한국차. 수출된 중고차 중 폐차 비율이 22.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차를 직접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었는데요.

0: 매입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1: 보니까 이렇게 사고차들도 여기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고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폐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수출되는 건지
2: 그대로 수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본네트라든가 뭐 조금씩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사는 것도 있고.
3: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와서 부품으로 안 쓰고 그냥 고쳐서 사는 경우도 있나요?
2: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3: 아, 그럼 얘네는 수도관이 사람한테.
2: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타고 나서 저런 것도 저런 데로 가져간다 한다 그러면.
3: 그러니까 전선틀한테 써도, 해외에서
2: 그냥 수리를 해서 사는 거예요.
0: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도 그대로 수출될 수 있다니, 정말 버려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2: 요거 제가 스포츠카 만들어서 제가.
3: 아, 저거 만드신 거예요?
2: 예. 네. 광고로 한번 찍는다 그래가지고 피디님 올라와 보실래요?
4: 그럴까요?
2: 사진 한번 찍으면 멋있어요. 가끔 스포츠카
4: 광고 때문에 이 차를 개조하셨다 하셨잖아요.
2: 네네네.
4: 뭐 그렇게 뭐 광고나 뭐 CF나 뭐 아니 영화나 이렇게 또 연락이 많이 오나요?
2: 많이 왔어요. 뮤직비디오 그런 쪽으로 광고 많이 하고 뮤직도 많이 찍고 뭐 판매는 아니고요. 대형.
4: 돼요.
2: 판매는 안 돼요.
0: 알면 알수록 놀라운 폐차의 세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침부터 폐차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리한 절단면 왜 이렇게 잘려 있는 걸까요?
4: 이거가 뭐예요?
2: 아 이거요?
4: 네, 폐차하는 거예요.
2: 이거는 네. 그 수출용이에요.
4: 왜 앞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2: 이제 그 바이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부석들 뭐 저희하고 똑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하려다 보면 짜맞춤이 어려워요.
0: 차 절반을 잘라가는 하프컷. 중요 부품 대부분이 앞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이제 장비 이름이 커셔기라 그래가지고 날이 달렸어요. 이거는 이제 날은 나무가 아닌 이제 철판을 쇠를 자르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물체를 닿았을 때는 천천히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4: 네. 이제 제가 이미 잘라요?
2: 직접 잘라봐야죠.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0: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지도에 따라 도전해 보는데요.
2: 손 조심하시고 자 그대로 해서 부드럽게 자르는 거예요. 요 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자.

0: 원래 이 작업은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데요. 원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까지 하는 시리아 바이어를 만나보았습니다.
1: 폐차장에 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2: 상부 상주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속 저기를 해서 대금을 주고 판매를 하고 이 친구들로 그 나라 가서 또 돈을 받고 저기에서
3: 이거 아이템 많이 만들었어. 다시 구피하려고요. 이 시리아 보내. 아.
1: 근데 왜 한국까지 와서?
3: 아 이거 불금 사요.
1: 물건 싸요?
3: 네, 물건. 아~ 나이트, 밤바, 헌넷, 네. 엔진. 네.
1: 다 한국이죠? 네. 아, 오, 한국이죠, 싸요?
4: 그러면은 이게
1: 돈이 좀 되나요?
3: 돈? 괜찮아요.
4: 이게 하나가 얼마? 솔직히.
3: 가까이? 몰라요.
1: 10만 원?
3: 10만 원?
1: 오, 10만 원이 일단.
3: 10만 원. 계속 말해, 한국 좋아요.
4: 아, 밥 맛있어요.
3: 밥 맛있어요. 아, 김치 맛있어요.
1: 김치 맛있어요. 김치 맛있어요.
2: 그 다음 몇 살이야?
3: 나 지금? 아, 38?
1: 38? 네. 오!
3: 나 지금 할아버지.
2: 할아버지?
1: 와이프는 어디?
3: 아, 시리아스요.
1: 한마디 자주 못 보는데 한마디 하시죠.
3: 와이프, I love you. My wife.
0: 이렇게 부품을 사는 바이어도 있지만 완차를 사는 바이어도 있다는데요.
2: 차가 완차로 이렇게 수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따로 무역 파트에 저희 대표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1: 아, 대표님이?
2: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네, 바이어 상대로 해가지고.
0: 완차는 어떻게 판매되는지 동행해 보았습니다.
5: 사장님, 네.
6: 이거 색깔, 이건 무사고.
5: 예, 무사고.
6: 아, 이거 체크하려고?
1: 저걸 체크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6: 아, 이게 있어야지만 신정이고, 사고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동그라미 같은 게. 이게 없어요.
1: 수리하면 이게 왜 안 보여요?
6: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만약 사고 참 볼트를 풀는 흔적이 보여요. 페인트가 까진다거나, 나사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1: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보는 거예요?
6: 그러니까 하체도 부식이 잘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체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5: 샀다고.
6: 아, 샀다고?
5: 네.
6: 필수로 바이어들이 이거 먼저 고무 패킹부터 뜯어보는 이유가 리비아 쪽은 사고가 있으면은 차를 안 사거나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기 때문에.
1: 아, 사고 차 싫어요?
5: 예.
6: 저런 게 사고 흔적 있으면은 거기서도 인기가 없는 거네요.
1: 그러면은 순정 X5 500만원대 포르쉐 500만원 사고 차.
6: 포르쉐 반짝반짝 사고 있어? 아니면은 X5 사고 없어? 뭐가 더 좋아? 사고 없는 게 좋아요? 포르쉐보다 X5가 더 좋아?
1: 응? 어? 네. Why? 왜?
6: 나라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는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아무도 차를 안 사요. 그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거나.
1: 오, 신기하다. 사장님 그러면은 500만 원 포르쉐 반파 경험 있는 거라 X5 500만 원 뭐 사실 거예요? 포르쉐 잘 돌아가요.
6: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겠지만은
1: 저도 포르쉐 같은데.
6: 국가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오, 신기하다. 예. 몰랐어요.
6: 이 나라에서는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한다고 하면 S5를 고를 수밖에 없죠.
1: 신기하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
5: 리비아. 로치 좋아.
6: 아, 로치.
5: 로치.
1: 로치
5: 같다.
1: 소파.
5: 좋아.
1: 싸서?
5: 예, 아반디 HD 좋아.
1: 아반디 HD?
5: 예.
1: 폭주하게.
7: 이거는.
5: 디젤 아니야.
1: 디젤. 아, 디젤 싫어요? 왜 디젤은 왜 싫어요, 리비아?
5: 디젤 없어, 디젤.
6: 아, 연료가 디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5: 가솔린 cheap price.
1: 아, 그러면 디젤은 아무리 좋은 차가 싸게 나와도 살 수가 없는 거군요.
6: 리비아에서 1리터 얼마예요?
5: 리터는 maybe 50,
6: 600원 정도?
5: 예,
1: 600원. 600원이요? 1리터에?
6: 1리터 600원. 우리나라 지금 한 1600, 1800원 그 사이니까.
1: 제가 800원에 살게요, 가져다 주세요.
0: 바쁘게 돌아가는 폐차장의 하루. 수출이 불발된 차량은 해체를 하는데요.
2: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본네트버 탈고 할 거니까. 네. 아, 우리 저기 대리님하고 같이. 네. 연장하면 잡아주시면. 네. 되고.
4: 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7: 처음에 할 때도 무조건 한 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조금씩. 아.
2: 손님 조심하셔야 돼요. 고가품이에요.
4: 네. 네.
2: 저 죄송한데. 네. 제 일당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아. 네, 조심해야 돼요.
4: 독일차니까. 네.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7: 네. 제가 잡고 있으니까 피디님도 한번 저쪽에서 풀어보세요.
4: 네.
7: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우리 부장님께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2: 여기 볼트하고, 아, 그 여기 볼트하고 두 개.
4: 네네. 네. 네. 이거 잘못 풀면은.
2: 아, 괜찮습니다.
4: 월급 날아가는 거 아니어서.
2: 아, 뭐.
4: 네.

0: 꽉 꽉 껴서 네. 또 하나 더 풀으시고
1: 맨 밑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2: 이거예요? 이건가요?
1: 아니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2: 아 네네.
0: 네, 됐습니다.
2: 네, 됐습니다.
0: 자,
2: 네. 오, 우와.
0: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찡기세요. 아. 됐어요.
1: 네. 비대니어서.
2: 네.
1: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2: 네, 네, 네.
1: 근데 네. 이게 빠지면 여기에서 또 케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케이블이 예, 아, 팔길을 네. 빼야 되기 때문에.
2: 네, 네.
1: 이렇게 되면 탈거가 네. 되는 겁니다.
0: 이게. 네. 내려보세요.
2: 네.
0: 휘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2: 어, 네.
0: 저쪽에다 갖다 놓고, 토르마에다 실어야 되니까.
2: 네. 아, 제가 이거.
0: 토르마에 실으세요.
2: 네. 아! 어, 이거 근데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0: 네. 네. 아, 이것도 소환 여기다 좀 기대놓을게요.
2: 네. 아.
1: 됐습니다.
2: 네. 위로
0: 뚫을게요.
2: 하나, 둘, 셋.
0: 자, 이쪽으로 다시.
2: 네.
0: 도와 있는 쪽을 조심해서 여기 안 걸리게.
2: 네.
0: 네. 아. 자, 요거를.
2: 네.
0: 자, 우리는 요거를.
2: 네.
0: 가지고.
2: 네.
0: 어디로 가요? 샤워하러. 샤워하러.
2: 네. 네.
0: 거기 하나 만들
2: 네.
0: 괜찮아요.
2: 여기는 뭐예요?
0: 아,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네. 예,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들을 갖다가 놓고서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2: 네.
0: 예, 같이 판매하는 장소예요. 예, 부품 창고
2: 네, 네.
0: 예, 그런 곳이에요.
2: 아, 너무 멋있는데요?
0: 예?
2: 전 차를 잘 모르는데도 이게 예.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0: 예, 저쪽에는 이제 예. 후엔다
2: 예.
0: 그다음에 이제 문짝 본네트 이쪽에는 이제 후미 등
3: 부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0: 우리가 저기 샤워하는 네. 시설 쪽으로
2: 네. 와 신기하다 이런 공간 있다.
4: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 네. 한번 공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저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0: 여기 공간
2: 네
0: 여기는 그 쉽게 말하면 샤데카솔 차데카솔. 정말로 올드카도 있고 신형차도 있는데 아, 요즘들은 솔직하게 부속들이 안 나오고 단종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치유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이 없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 곳이에요.
2: 그럼 제일 오래된 차도 있나요?
0: 제일 오래된 거는 아 저거 저게 혹시 뭔지 알아요?
5: 따뚱.
2: 힌트, 아, 힌트 있나요?
0: 힌트?
2: 네.
0: 오래됐어요.
2: 몇 년?
0: 80년대.
2: 80년대?
0: 네.
2: 그랬다 아니야?
0: 와우! 굿!
2: 진짜 저거는 거의 최신 차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최신 차.
0: 이런 것들,
2: 네.
0: 구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은 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한 달 반 두 달씩 걸려요.
2: 아, 근데 여기 있으면 바로 탈 수 있으니까.
0: 우리가 바로 치유가 돼요.
3: 어떤 차도 고칠 수 있는 이 마법의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6: 우선적으로 할 거 외관 상태.
2: 외관 상태 한번 찾고.
6: 네.
2: 네. 근데 저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6: 외관은
2: 네.
6: 네.
2: 그리고요. 네.
6: 컴파운드를 하면 되겠죠?
2: 어, 네.
6: 그리고요.
2: 네.
6: 스펀지 좀.
2: 아, 이겁니까?
6: 예. 네. 다 막 뿌리셔도 돼요.
2: 아, 막 뿌려도 돼요?
6: 예.
2: 네. 오, 너무 깨끗해졌다.
6: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2: 아, 그죠, 네.
6: 네. 네, 다
2: 사라졌어요. 아,
6: 네.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다른 거. 여기 옆면에다 붙였는데. 그, 뜯으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리에다 붙여야겠죠?
2: 아, 네네. 제가 두고 오겠습니다.
6: 네.

0: 클럽 스프링이요? 아, 근데 이거가 저희가 네, 이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 고객님이 찾는 부품이 있는 경우 2층에서 직접 가져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재고가 있어도 딱 맞는 부품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2: 차주분께서 은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차 색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색깔하고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차주분께서 판매를 아예 구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3: 2015년이랑 네. 시터 파이프라고 해드라고 시터
4: 파이프. 지금 그거 저희 나온 거
3: 없어요?
4: 예. 일단 스타.
3: 아.
4: 네.
3: 오. 네.
4: 네. 안녕히 가세요. 네.
5: 아, 부품 가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두 군데 갔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혹시 있을까 해서.
6: 요즘 좋은 차도 많잖아요.
5: 네.
6: 맨날 15년씩 차 계속 타신 이유가 있나요?
5: 뭐 모든 것 다 근검 전략 해야 되니까 멀쩡한데 뭐 폐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만한데. 그래서 왔습니다.
6: 혹시...
5: 근데 여기 폐차장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아쉽네요.
7: 그랬지. 네. 저 나이트 정보라는 2015년식이요?
1: 네,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4: 네. 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저희 물건 없어요.
7: 없어요?
4: 네.
1: 그래도 왜 그 차 안 바꾸시고 이렇게 부품 사러 오신 거예요?
7: 차가 쓸만해서요.
1: 아, 쓸만해서. 몇 년 전에 타셨어요, 차는?
7: 지금 한 오래됐어요. 1년 5년씩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 20년? 네. 이번 손님은 20년이나 한 차를 타셨다는데요.
8: 오래 탔으니까 폐차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섭섭하시겠네요.
9: 그러죠. 아, 이 앞에는 아무 차도 폐차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탔는데 좀 끌려갈 때 울었어요, 진짜. 차 질질 끌려갈 때 울었어요. 폐차 시켜. 내 인생을 같이 한 차 아닙니까, 아무 차.
1: 이곳은 단순한 부품 가게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아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요?
10: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대리님은 폐차장 일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1: 폐차장은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해놓고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지식을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래도 이제 지금 몇 년 차시죠?
1: 이제 3년 차입니다.
0: 아, 3년 차? 저 3년 차 되게 능숙하시다.
2: 3년.
1: 그렇죠. 횟수로 이제 그래요.
0: 아, 3년밖에 안 됐구나. 3년 차 대리님이 보시기에 30년 차 우리 베테랑님 어떠신지.
1: 연륜과 경력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센세이션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딱 오면 고철차들이 와서 물건을 빼요. 근데 그것 또한 부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업무 중에 그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공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는 소리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3: 오랜 경력에도 여전히 솔선수범을 하십니다.
0: 이 회사에 어떤 시스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2: 라인 작업을 거의 대한민국 패션에서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 한다고 대한민국 패션에서 현황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직접 와요. 중국에서도 와서 버스 타고 와서 보고 가고 시스템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3: 덕분에 효율성은 물론 안전 수준까지 높아졌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결과가 대단합니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거, 또 한 번 잠자리를 잘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게 행복. 정말로.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항상 이런 선술집을 들린답니다.

0: 재밌어요, 진짜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또 새로운 차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1: 뭐, 우리 폐사장이랑 뭐, 다 뭐, 지저분하고 뭐, 힘들다 뭐, 그러는데,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일하면, 별로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 것 같아요.
2: 이제, 폐차도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삶을 얻은 것 같아요.
3: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행복을 쌓아간 이들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4: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양조장을 하는 거거든요. 시골에 조그만 양조장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막걸리 얹으면서 이렇게 평온한 어떤 라이프를 좀 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거.
5: 술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데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6: 뭐 하나 안 힘든 게 없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장의 하루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일?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

0: 직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뭐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이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어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 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 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 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 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 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차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 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 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집니다.

빠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 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5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 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홈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이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운동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 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의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0: 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환경이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니어 시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유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귀여운 아기 얼굴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아의 전유물일 것 같은 분유가 50대 이상 시니어, 특히 고령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물론이고 도쿄 도심의 일반 매장에서도 할머니 고객을 겨냥한 어른용 분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왜 아기들 먹는 분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모유의 대체 식품인 분유는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과거 분유로 아기를 키웠던 엄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완전한 식품이 자신의 노후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이른 것입니다. 종합적인 영양소 섭취에 분유만큼 좋은 것이 없는 데다가 안전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실제 분유 구입 고객의 80%가 여성이고 여성 고객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시니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분유 수요가 많다는 것을 파악한 분유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성인용 분유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유아에게 분유는 완전식이지만 식사를 하는 성인들에게는 성분이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유량을 더 늘리는 대신 지질 함량을 억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허약해진 뼈나 면역 기능의 저하가 걱정되는 고령자 고객을 위해 칼슘, 비타민, 면역 강화 영양소 등이 강화된 것이 어른 분유의 특징입니다. 추가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기억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 효과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분유를 찾는 성인들이 늘어가면서 점차 시니어 분유 섭취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젊은 고령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갈수록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시니어 백화점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도쿄 신주쿠 게요 백화점의 사례인데요. 신주쿠역 인근에서 고령자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유일한 백화점이 바로 이 게요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시니어의 아지트 혹은 할머니들의 쇼핑 성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부터 눈길을 끕니다.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씹기 편한 유동식, 전동식 침대 등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종류도 아기 기저귀 만큼이나 다양한데요. 노인 돌봄 용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아지트 게요 백화점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도 매우 고령자 친화적입니다. 매장 한편에 고객이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안전을 위해 양손을 쓸 수 없어도 타기 쉬운 속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도어의 개폐 속도도 연장되어서 느긋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를 불문하고 고령자를 위한 슬로우 계산대를 설치하는 유통 매장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뒷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이른바 느긋한 계산대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바쁘신 고객들은 별도의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배너를 설치했고 고령자 고객이
초조해하지 않고 잔돈이나 카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고령자 전용 계산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고객에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할 것, 무거운 바구니는 옮겨줄 것, 영수증은 별도로 전달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입소문을 타면서 슬로 계산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장의 실제 매출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자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의 템포를 늦추며 고령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는 초고령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편의점 풍경도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편의점 이용객 3명 중 1명이 머리가 희끗한 50대 이상이고요. 이른바 시니어가 편의점의 주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이미 고령자들의 생활 인프라로 정착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공공요금 수납에서부터 주민표 발행 등 행정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편의점에서 할수 있습니다. 기존 편의점의 주 고객층이었던 젊은이들의 편의점 이탈이 편의점의 시니어 시프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층은 장기 불황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 소비 스타일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보다 디스카운트 숍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온라인 가격 비교 등 디지털 능력을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인터넷 구매를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판매 구조는 오히려 일본 고령자 1인 가구의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식료품이나 야채 등을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자 하는 독거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1층이라는 점, 점포 내 공간이 크지 않아 구매 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도 고령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애용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은 지역 고령자들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세이프티 스테이션 활동이라는 배회하는 치매 고령자를 보호해 가족이나 경찰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점포 내 ATM 기기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행동을 관찰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손 편의점은 고령자 간병 분야와 협업하는 케어 로손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간병 상담 창구를 두고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병 상담 창구는 보통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고 간병 요양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패밀리마트는 특이하게도 일반 의약품 물론이고 제조약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플러스 일반 의약품 플러스 조제약국 형태의 일체형 점포도 확대 중입니다. 고령자를 배려한 염분과 당질을 제한한 식품,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스마일 케어식 등 메디컬 푸드 취급 점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1천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즘 국내에서도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시니어들이 늘어난다고 시장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들이 불편해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불만스러운 것, 이 3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니어 시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시니어들의 마음을 사세요. 그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몇 장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보셨죠? 백제 무령왕릉입니다. 일단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위에가 둥그렇게 되어 있죠? 예, 쉽게 쌓여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건축술이 있었구나 라고 잠깐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령왕릉에서 나온 청동 거울 가운데 있는 건 허리띠입니다. 근데 분명히 청동 거울인데 여러분 땅을 파면 청동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런데 청동 검 소리 많이 들으셨죠? 칼. 칼은 청동이 단단해야 할 것이고 가운데 있는 허리띠 같은 거 만들 때는 청동이 좀 부드러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합금 비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석이 많이 들어가면 단단한 청동이 되고 주석이 적게 들어가면 부드러운 청동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도 나오고 허리띠도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합금의 비율이 그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셨어요? 불구사입니다. 최초에 창건된 것은 528년입니다. 신라 버풍왕 때입니다. 뒤에 보면 산이 벌거죠. 네, 그때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잘 보시면 이 모습이 많이 피폐해지긴 했지만 초기 모습은 거의 이랬구나. 그렇죠? 근데 사진 잘 보십시오. 이 건축미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치형 문도 보시고 여기 설주도 보시고 계단도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불구사의 모습이 제 생애를 결정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불구사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가난한 시절이라 외지를 못 가요.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달 전서부터 가슴이 뛰어요. 뛰어요. 그런데 드디어 경주 수학여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거기 와서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오후 4시, 5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엄명을 내리셨어요. 이놈들아, 씻고 저녁 먹고 빨리 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석굴암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가슴이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 훤한데 어떻게 여관방에 가만히 있어요? 나왔어요.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와서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서 불구사가 멀어요? 그랬더니 야마 이리 와봐. 하여튼 가르쳐요. 저기 저 숲 보이지? 저기 이렇게 기와집 지붕 이렇게 보이지? 네. 거기가 불구사야 인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뛰어갔죠. 한 300m쯤 되는 것 같아요.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오후 4시, 5시가 좀 지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구사를 혼자 봤어요.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정말 불구사의 건축미를 제가 뭐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얼마나 봤겠습니까만 그러나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것까지 봤어요. 보이십니까?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잘 보시면 참 화려하죠? 되게 화려하면 장중한 맛이 있어요? 없어요? 화려하면 장중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화려하고도 장중해요. 아주 단정해요. 단아해요. 그러면서도 변화무쌍해요. 저는 이걸 혼자 봤어요. 혼자 봤다는 걸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새벽에 이제 우리 단체로 석굴암 보고 불구사 왔잖아요.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바글바글 해요. 제가 그 전날 못 봤으면 석굴암이 아름다움, 이 불구사의 아름다움, 타보탑의 아름다움을 몰랐을 거예요. 혼자만 봤으니까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요, 의문이 생겼어요. 이 타보탑

어떻게 만들었을까? 설계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북사 이렇게 질려면 설계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려면 설계도 있으려면 건축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의문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생각할 데도 없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 다 봤습니다. 왜? 미술 교과에서도 나오고 국사 교과에서도 나오고 미학 개론에도 나오고 다 나온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거북이 있습니다. 거북 등이 있죠. 뱀이 거북과 거의 대립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체적으로 둥근 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대개 역동성을 강조하려면 직선을 그리죠. 근데 여기는 천부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로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선 있죠? 이렇게 직선 있죠? 저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강서대묘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냐면 시신을 안치하는 방, 제일 중요한 방이겠죠? 그 현실이 북쪽 벽면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전체가 벽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선은 이 선입니다. 위에를 보실까요? 위에가 천장이에요. 대단히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신기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장에 좀 그림이 있죠? 근데 그림이 굉장히 판판하게 그려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이 벽면이 몽땅 화강암입니다. 전부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현무도도 화강암 위에 그려진 거예요. 이것도 전부 화강암이에요. 여러분, 화강암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진 건물을 고구려 시대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때 무언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건축 술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시죠? 한국 수학사를 보면 김영훈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보탐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이러한 구성이 있었어야 된다. 이 구성이 뭐냐면 정팔각형, 원, 삼각형, 정사각형의 기가 막힌 비례조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보탑은 그렇게 재미있고 변화무쌍하면서도 장중하고 단아한 맛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탑을 만드는 분들이, 석공들이 돌 가져와봐, 이렇게 해보자, 이상한데? 세워보자, 이상한데? 다시 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최소한도로 이러한 설계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런 건물 있으려면 건축학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당장 거부감이 오지요. 제가 건축학 있었어야 합니다 하면 거부감이 오지요. 아이고 여보, 그때 무슨 건축학식이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양보합니다. 오케이, 건축학 포기. 그래도 건축술은 있어야 되잖아요. 줘야 되니까. 건축술이 있으려면 물리학은 없어도 물리술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술이 있으려면 수학은 없어도 산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삼국시대의 수학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배우면서 수학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정순왕이 포석정에서 술 먹다가

견훤한테 잡혀 죽었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불국사를 친, 강서대미를 친, 미륵사지를 만든, 무녀왕릉을 만든 그 수학적 기반이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원 때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구장산술과 같은 수학책이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일본 역사에 나온다. 근데 구장산술과 같은 수학책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삼국시대 수학이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고 삼국사기를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수학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문왕 2년 68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입국학, 국학을 세웠다. 국학이 뭐냐면요, 국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을 세웠다. 치, 경, 1인, 경한 명을 두었습니다. 경은 뭐냐면 계급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계급으로 하면 장관 아니고 그 아래 차관, 차관에 해당하는 계급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 총장은 경으로 했다. 요새 말로 하면 차관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아,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본기에는 이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는 뒤에 가면 지라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직관이 있어요. 직관은 뭐냐면 그 시대에 관직이 다 나와 있고 그 관직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직관입니다. 직관상 31권을 보면 국학에 관한 기록이 딱 하고 나와요. 보이십니까? 맨에 국학이라고 되어 있죠? 국학은 속예부라. 국학이 있었다. 국학은 예부에 소속됐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기록이 나와요. 이 국립대학이니까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주요 서적을 가르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주요 서적이 없었어요. 문화, 문명의 강국인 중국의 주요 서적들을 가르쳤죠. 이게 뭘 가르쳤냐면, 주역 아시죠? 네, 상서는 역사책이에요. 모시라는 건 시경이에요. 시경인데, 예, 모시라는 사람이 푸트노트, 주석을 달아놔서 모시라 그래요. 문학책이에요. 얘기는 의례에 관한 것, 국가의 조직 체계에 관한 것이 얘기에 다 있어요. 춘추 좌시전 역사책입니다. 공자가 춘추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좌시전은 그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을 가한 거예요. 누가? 좌시라는 사람이. 이름은 좌구명입니다. 문서는 문학책이에요. 문학책도 가르쳤어요. 논어 많이 들으셨죠? 논어, 효경 가르쳤어요. 공예는 예기 하나예요. 그리고 제자 백과사 같은 거를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 당연하죠. 이런 거 가르쳤겠죠. 군입대학이니까.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까? 차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 뜻이에요. 산학박사 보이십니까? 산학박사, 약은 이제 앤드란 뜻이에요. 산학박사와 조교 한 사람을 보내서 철경, 삼계, 구장, 육장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저게 제 가슴을 가장 많이 뛰게 했어요. 그 당시까지 제가 20대 때인데 제 생에 가장 가슴을 많이 뛰게 했어요. 산학박사면 수학박사잖아요. 맞죠? 그때 이미 수학박사가 있었다는 말은 수학교육이 되고 수학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국립대학을 세운 거죠. 산학박사와 조교를 파견해서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철경, 삼계, 구장, 육장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경, 삼계, 구장, 육장이 뭐냐면 수학 교과서 이름이에요. 제가 당장 이 책을 찾아봤겠습니까? 안 찾아봤겠습니까? 가슴이 뛰는데 찾아봤죠. 철경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삼계란 책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아, 육장도 없어요. 딱 하나. 구장이 남아 있어요. 구장이. 정식 풀네임은 구장산술이에요. 이제 산술은 빼고 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장 잘 보시면 해석할 수 있죠? 나인 챕터스. 산수책이에요. 아홉 장으로 된 산수책이에요. 구장산술은 저자도 없어요. 언젠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진나라 때, 그 이전 진나라 때까지, 그리고 한나라 초기까지의 수학 내용이 이 책에 정리가 돼서 늦어도 한나라 때는 책의 형체를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저는 중국에 유학 가면
저 책을 사서 봐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중국 유학을 갔어요. 중국 유학이 아니라 대만으로 유학을 갔어요. 대만으로 유학을 딱 가고 난 다음날 저는 이 책을 찾아 나섰어요. 이 책. 굉장히 비싼 줄 알고 예, 100불을 놓고 갔어요. 그때 100불이면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0불을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10부 싸게 구해진 거예요. 구장산술이 있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집에서 예, 뛰는 가슴을 안고 펼쳐봤습니다. 드디어 삼국시대의 수학 교육 상황, 수학의 수준을 내가 알 수 있구나 하고 딱 펼쳤어요. 맨 먼저 어디 봤을 것 같아요? 차례 목차 봤죠. 목차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 8장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정. 방정식 배우셨죠? 그 방정과 한자가 똑같아요. 그 아래 딱 보시면 범 18문 이렇게 되어 있죠? 18문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방정식과 저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추억, 인연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는 날, 아, 우리 반 친구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토끼와 닭이 있다. 토끼 다리, 닭 다리 이렇게 더하니까 몇 개다. 이렇게 더하니까 몇 개다. 토끼와 닭이 각각 몇 마리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4x 플러스 2y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못 풀었어요. 저도 당연히 못 풀었어요.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방정식으로 풀면 아주 간단한데 국민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방정식은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가면 방정식을 배워요. 그때 풀면 여러분은 재미있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못 풀었던 이 식이 방정식으로 풀면 풀리는구나 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방정, 방정, 방정 그러고 다녔어요. 방정이 무슨 뜻인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방정이 무슨 말일까? 방정이란 말은 1년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는지 아세요? 학기 말에 종업식을 하고 우등상을 줘요.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함으로 이 상을 줌 할 때 방정이 나와요. 어? 이거 나오네? 하고 사전 찾아봤더니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방정시의 방정이라는 말은 보도 듣도 못하고 수학책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돌아갑니다. 제 8장이 방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자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방정식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방정식 문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벼가 있다. 이제 벼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품이 벼가 3단, 중품 벼가 2단, 하품 벼가 1단. 이걸 합하면 벼가 39마리다. 두 번째 조건, 상품이 2단, 중품이 3단, 하품 1단을 합하면 벼가 34마리다. 상품 1단, 중품 2단, 하품 3단을 합하면 벼가 26마리다. 상중 하품이 벼 1단이 벼는 각각 얼마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치고는 좀 고급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현대식으로 풀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현대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z은 39.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되죠? 이 자체 쉽죠.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방정식 18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깨 9말, 보리 7말, 콩 3말, 팥 2말, 기장 5마리의 값은 140점이다. 딱 보시면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수식도 5개가 주어지겠죠? 잘 보시면 차수는 그대로 1차입니다. 그리고 5개의 예, 우원 방정식이 미지수가 5개니까 5개의 연립 방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삼국시대에 교육된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 형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정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방정 챕터, 제8장 방정 챕터에

1번 방정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방정이 무슨 말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 이골 39가 그 숫자가 3, 2, 1 이걸 계수를 하죠. 계수를 이렇게 세로로 씁니다. 3, 2, 1 이골 39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문제 계수 2, 3, 1 상수 34 2, 3, 1, 34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1, 2, 3이겠죠. 1, 2, 3, 26 이렇게 써요. 만일 미지수가 4개면 한 칸 더 있겠죠. 그러나 옆으로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사각형이 유지됩니다. 방정식 할 때 방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1, 사각형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이란 뜻이 있어요. 행렬, 줄, 행이란 뜻이 있어요. 사각형에 있는 이 줄, 이게 방입니다. 되겠습니까? 사각형에 있는 줄. 그런데 방정식 어떻게 풀죠? 미지수를 하나씩 제거해 가잖아요. 그렇죠? 제거해 가잖아요. 미지수를 제거해 가는 과정. 방정할 때 정자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사각형에서 행렬로 수를 놓고 거기에서 미지수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으로 풀리는 식. 그게 방정식입니다. 이제 방정식 아시겠습니까? 네. 늘어놓으면 이런 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너무 우리 선조님들에게 죄송했어요. 왜 죄송했는가? 방정식을 저는 서양수학으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이 썼던 방정이란 말, 방정식을 나는 왜 서양수학이라고 알았을까? 왜 우리 선조들은 수학은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너무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선조님들이 남겨준 기록들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보죠? 한문을 알아보잖아요. 이거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한문 공부를 하다 왔습니다. 왜? 우리 사료를 보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희 후배들은 제가 공부한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쉽고 시간을 절약해서 한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생각하느라고 저는 지금도 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국사기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주진 않았지만 제 삶의 목표를 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 방정식이 삼국시대에 있었구나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삼국사기의 9장이 나오면 그걸 찾아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방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들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선조님들은 수학도 하나도 몰랐어. 방정식 이런 건 다 서양 수학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립시다. 되겠습니까? 예, 좀 버립시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알아봅시다. 이상으로 제 3강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왔다, 왔어.
1: 아, 홈 스윗 홈.
2: 오케이.
0: 왜 그러냐? 또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1: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택배의 달인, 방방.
3: 或者上好了正大门，或者是罗山。
1: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것 같아. 근데 은진 어떻게 하냐?
0: 나 그 3대 꽤 쳐.
1: 난 3대 한 60초. 잡혔다. 이거 진짜 빨리 잡혀.
4: 은진아.
0: 네.
4: 아, 물이라도 가져올 걸? 우리
1: 목이 너무 마른데?
0: 나도 미치겠어, 준민아.
1: 물도 안 주나, 설마?
0: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1: 물도?

0: 걸어서. 먹는 거라서 사 드셔야 돼요.
1: 걸어서 사 먹어야 돼. 아. 밥값은 해야 돼 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2: 도저히 그것 때문에 에이프한 때문에 난리야.
1: 해양 신충수 계열은 못 먹는 거야.
3: 아니 근데 프랑스 가도 에이프랑 비싸더라.
2: 그래? 아 그래?
3: 니하오.
1: 니하오.
3: 굿모닝.
2: 아이고 가자.
1: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다.
2: 오, 너무 좋아.
3: 큰일 났다.
2: 근데
3: 오늘 제일 힘든 일인데.
2: 일단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야 돼.
3: 와.
1: 엉덩이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배때기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2: 그렇지. 운동한다고 해. 운동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는. 이게
1: 와, 아침부터 족구 같은 거 하신다.
2: 어, 그런 거 하네. 어. 근데 다 아저씨들이야.
1: 아저씨들 다 우통 벗고 있어.
3: 우통 벗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 솔로족 봐도 벗는 것 같아.
1: 난 그냥 코빅 저기 대기실 같아서 좋아.
3: 아, 거기 다 벗고 있어?
1: 어, 늘 항상. 아,
3: 빨리, 빨리 갈아봐야 되니까.
1: 여기 또 느낌이 다르다.
3: 동네가 좀 바뀌었어.
2: 어, 약간 바뀌었어.
1: 어? 여기?
2: 여기?
1: 내려? 여기에서?

0: 어, 저기 있다.
1: 어?
0: 저분아, 저분이다. 우리 사진에 본 거.
1: 그래?
2: 어? 여기.
1: 맞아?
0: 니하. 니하.
2: 아, 이 사람한테 맞아, 맞아. 그거 음성 들으면 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0: 아니, 이분인 것 같은데. 니 방방라마? 방방마?
1: 우리 오늘의 선배님들이신 거 아니야?
3: 약간 그런 거 같아.
4: 땀뻥벌레.
2: 땀뻥벌레.
4: 땀뻥벌레.

0: 와, 이거 대박인데?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씨.
1: 난 고민 것 같아.
2: 아, 이거 배달하는 거구나, 이게.
0: 그러면 일이 들어와야 그냥 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 또이, 요호로, 더줘. 매 호로, 더줘.
0: 아, 예. 그러면 일을 어떻게 받아요?
3: 你对我们的电话都打电话，每天在我们电话，他都下来喊。
1: 아,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0: 어, 핸드폰 보고 누나가 핸드폰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들어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네.
1: 그러면 되는 거야.
0: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꼼당 얼마씩을 받으세요?
3: 예, 20块钱이 보이죠. 장소 다호로 오늘 이거 3000. 6시간
2: 엄들이 3000 위안?
0: 오.
2: 3000 위안이 600만 원인데요.
0: 600만 원?
3: 60元.
0: 600만 원?
2: 60만 원이구나.
0: 600만 원이면 다 한다.
4: 아저씨 힘 엄청 세시대요.
1: 힘 세세요?
0: 아, 힘. 어.
2: 이 형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어이.
1: 체구가 작으신데. 아. 야. 오.
0: 와, 힘 세다.
1: 아, 달라요?
0: 아, 힘 세다. 근데 참... 확실히 이게 어. 아구 힘이 세드.
2: 어, 소나기.
3: 여하마.
0: 아,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잡아서 이게 혼자죠. 이게 되나?
1: 나 56kg야. 나 56kg라니까.
2: 해봐, 해봐. 어.
3: 혼자죠.
4: 되나?
3: 네 뭐 반주하이라. 이렇게 저 지금 이제
4: 반 된다니까.
1: 가볼게.
4: 쓰레. 쓰레.
1: 안 되잖아요, 선배.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로.
1: 따거.
2: 따거.
1: 따거.
3: 따거.
1: 짜요. 짜요.
0: 아예. 야, 오늘 덥다, 진짜.

0: 지금
1: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0: 진짜 더워.
2: 제가 봐.
0: 아 여기서 여기 앉아 있어.
3: 아 여기 대기실이 있네.
0: 그러네.
3: 다 배달 기다리신다.
1: 아 다 기다려.
0: 여기가 오빠 약간 픽업존 같아.
1: 약간 그런 것 같아.
0: 픽업존. 원래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세요?
4: 뭐야 오늘도 쏴. 이후로 벽에 다들 하면.
3: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4: 원상 우댄 대샤발라. 어.
1: 그럼 아침부터 5시까지? 와 길다.
0: 길다 길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건도 못한 적도 있어요?
4: 싸거울 난데 소보센. 내가 전혀 소보센. 수정내 호로 나가 소보센 마.
1: 어, 전화 왔는데?
0: 전화?
1: 어, 지금, 배달 온 거 아니야?
0: 지금 배달 들어온 그러니까. 거 아니야? 핸드폰 잘 보고 있어야겠다.
4: 오. 서. 아, 시 갈라가 디바랑.
1: 어?
4: 서.
0: 어?
1: 아니네. 이거 얼굴 보니까.
0: 아, 아니다.
3: 뭐예요? 무슨 전화예요?
0: 친구, 아, 친구 전화였구나. 잠깐, 어디 가셨어?
4: 찬이도.
0: 어, 또 뭔가 전화가 오나 봐.
4: 와, 반사지. 도대체 나빈 나가 왜지?
0: 손님 전화인가 봐.
4: 쓰고.
1: 약간 얼굴
4: 쓰고.
1: 얼굴 표정 좀 달라.
4: 유스 량왜
0: 일이 들어온 것 같아.
1: 어, 그런 것 같아.
3: 어. 아, 그런 거 어떻게?
1: 어? 무슨 전화했어요?
4: 스님네이드. 나 조금.
1: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저쪽. 아, 그러면 일이 들어온 것 같아. 저쪽 가야 돼. 어, 저쪽.
3: 가요?
0: 일이 들어왔나 봐. 가보자.
4: 아야.

0: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일단 따라가보자. 이게
1: 好好
0: 전부 배달 오토바이다.
2: 맞아.
0: 여기가 배달의 성지인가 봐요.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3: 이거 이런 거 아니겠지?
2: 야 진짜 이 냉장고라면 큰일 났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를 누르고 한다고 하면 죽었어 진짜. 아마 진짜 어깨 아플걸? 내 생각에. 처음 해봤으니까.
4: 여기 일본 음식점인가?
2: 어? 아니야.
4: 아니야?
0: 어. 와 이것도 맛있겠다. 족발인가?
2: 어 여기 와 이거 맛있겠다. 족발인데.
4: 이런 거 다 돈 벌어야 먹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해. 밥값 해야 돼 밥값.
2: 아 밥값 해야지.
4: 밥값 해야지.
2: 아 이거 여기 아니야?
4: 여긴가 봐. 니하. 니하.
3: 니하 빵빵.
2: 아 이거 오.
4: 어,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3: 우리 아버지 대나무 안 쓰시나?
2: 아니야 쓰겠지 쓰겠지 쓰겠지. 아니 아니야 한번 보자고.
4: 아. 어. 아 이거 묶는 것도 기술이다.
2: 그러니까 어. 30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4: 아 우와 이쁘다. 너무 포장 포장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
3: 와 선풍기도 묶으시는데 그냥?
4: 맨날 오, 하시는 바로. 일이니까.
3: 이걸 들 수 있어요?
5: 이게 두 양난개다.
3: 우와.
5: 양난개다.
3: 우와.
2: 아 이런 식으로.
4: 이런 식으로. 야.
2: 오.
4: 어때?
3: 너무 무겁잖아. 잠깐.
2: 아 이게 아프긴 아프다.
4: 아파.
2: 오케이. 와 이게 근데 걷는 것도 사실은 이게
4: 불편하다.
2: 오 불편해. 빨리 가자고. 이게 힘들어 힘들어. 아. 와 생각보다 무겁네.
3: 아니 선풍기 제대로 안 묶였어 잠깐만.
4: 아니야 잘 묶였어.
3: 아니 떨어졌어 방금.
2: 아니 잡아야 돼. 이렇게 밖으로 잡으면 안 떨어져.
4: 안 떨어지게 여기를 잡으래 줍니다.
3: 아 팔이 안 나.
2: 팔이 그렇지.
4: 무게도 무게인데 걸음이 불편해.
2: 아우.
3: 아니 벌새는 거지 이게 씨. 아니 이거 진짜 무거운데.
4: 준비랑 바꿔줄게.
3: 괜찮아.
4: 밥값 해야지.
3: 아니야. 신발까지 좀 묶어줄 수 있어?
4: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3: 진짜 어려...

0: 얼마에 누가 신발끈 묶어준다.
1: 됐어.
0: 자연스럽게 공손해진다, 사람이.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2: 괜찮아?
0: 안 괜찮아요.
2: 겁내야 돼, 겁내야 돼.
1: 겁내야 돼.
2: 조심, 조심.
1: 난 가야 돼. 한번 바꿔.
0: 해볼래?
1: 어.
0: 무겁다. 아. 뭐, 어떻게 쓰면. 중심 잡아봐. 에이, 그, 채트로.
2: 파이팅, 파이팅! 아, 좋다.
1: 아!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떨어진다.
0: 야, 끝에 잡아야 돼, 이거. 네.
2: 어깨 아프지? 얘 먼저 가, 가, 가.
1: 가! 가! 거의 나왔어.
0: 야,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려, 내려.
1: 다음 거 너가 해. 오! 여긴가?
2: 아, 여긴 같아. 오! 오! 오!
0: 어, 더워라, 씨.
3: 와.
1: 나 왜 중국 사람들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다. 그치?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어.
4: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0: 누적이 장난 아니야.
4: 네, 근데 어깨가 확실히 우리 안 쓰는 근육이라 아프기 아파요. 여기가. 나는 그나마 스쿼트 같은 거 하니까 이게 그나마 낫지. 근데 둘이는 힘들 거예요.
0: 스쿼트라는 걸 해보질 않아서.
4: 그렇지.
1: 그러니까. 힘만 있어야 된다고.
4: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2: 바로.
1: 바로.
0: 세제.
1: 세제.
0: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신속 배달. 베이짱 간식.
1: 세제. 근데 60 위안인 거지. 이거 한 건당. 세 번만 해도.
4: 그러니까 엄청 돈 벌겠다.
1: 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4: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진짜 무거운 것 같아.
0: 3, 2, 1. 똥 나올 것 같아요.
4: 아, 이거는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1: 선배님!
2: 갔다 왔습니다. 이거.
0: 아니, 근데 우리가 한 거 무거운 편이죠?
5: 강도 친대부들이요.
0: 아, 그 리어카가 있던데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5: 지수질 빼바진, 쓰지. 쓰이고 단체적.

0: 근데 아무래도 이게 리어카 쓰면 이런 계단 오면 또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거 더 힘들.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거라.
1: 리어카는 뭐 뺐다 어땠다 이게 쉽지가
0: 더 힘들지.
1: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 배달 문화가.
2: 야 오늘 덥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 더워. 오빠 물 한 모금 주세요. 준비랑 물 있지?
0: 있어 있어.
3: 물 있어요. 어디 있어요?
4: 哎，对，我这路上没了，三百块，帮我搬一下可以不？是是是，好好，好好，好好。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아 여기 있으면은 찾으러 오는구나. 아. 응. 럭키 비키네.
1: 오 꽃집이다 꽃집.
0: 야 조심히 가야 된다 이거는.
1: 이거 섬세해야 돼. 오. 이거는 섬세해야겠다 이거.
0: 근데 이걸 어떻게 묶는 건지 좀 궁금하다.
5: 님은 무슨 야시오레가?
1: 이게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이게 묶는 기술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뭐가 이게 되면 안 되지. 예,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치. 저기 입고 하나. 오.
6: 형님 저 근데 흉기 같아요 들고 계시니까.
3: 지금 여기 주인분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형님.
0: 너무 가벼운데?
1: 오빠가
0: 너무 가.
1: 아니 나름 무겁던데?
3: 너무는 아닌데요 형님?
1: 오빠가 그럼 너무 가면 이렇게 뛰면서 가?
0: 그 아니 혹시 죽고 그래? 이렇게?
5: 무슨?
1: 잘 봐. 카메라 여기 있다. 우리가 잠깐 주더라고.
0: 아. 솔직히 이게
1: 선배 쉬고 있어요.
3: 선배
1: 쉬고 있어. 선배 선배님들 쉬고 있어. 근데 저 오늘 알바 첫날이에요. 야 뭐라고 몇 층이야?
3: 6층.
1: 6층?
3: 엘리베이터 없대. 아까 그러더라. 이거 생

0: 혼자 어떻게 6층까지 들어가?
1: 아, 힘들지.
0: 와, 이게 땡볕이니까 힘들다, 이게. 더워서. 죄송한데, 고객님 혹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2: 8분 정도.
0: 8분이요? 아까, 아까 10분이란 것 같은데.
2: 예, 괜찮.
0: 오케이, 오케이, 행복.
2: 아이, 마.
3: 짜요! 짜요!
0: 하우, 하우, 하우.
3: 하우, 하우.
1: 빅밴드, 근데, 그, 뭐, 복귀하지?
3: 복귀하죠. 네. 오빠는 막 콘서트 초대받을 것 같은데?
1: 갔다 왔어.
3: 어, 부럽다.
1: 갔다 왔어, 이번에. 어, 갔다 왔어.
3: 부럽다.
1: 연출이, 와, 그게.
3: 이게 예술이야.
1: 노우죠. 나는 코첼라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코첼라 나가고 싶더라.
3: 아니, 코첼라 무대 위에서 오빠 뭘 하려나? 아니, 오빠 귀지 제거. 네.
1: 우와, 대박이야.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0: 그래도 앉아서 대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3: 그럼.
0: 셰셰, 니하. 니하.
3: 니하.
1: 와, 이거 어저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0: 아, 그러네.
1: 그지?
0: 니하.
1: 아, 진짜 올라가자. 파이팅, 파이팅.
3: 맞다. 파이팅 하자,
1: 파이팅.
3: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0: 근데 이거 3개 못 들고 갈만하다.
3: 그래, 3개 들고 6층까지 못 가지.
1: 엉덩이 힘주고.
3: 힘주고.
0: 아, 스쿼트.
1: 그렇지.
0: 스쿼트.
1: 그렇지.
0: 오, 씨.
3: 오, 내 꽃, 내 꽃. 내 꽃.
2: 여기 주간 인사냐. 거의, 셰셰.
0: 셰셰.
3: 셰셰.
0: 야.
4: 예쁘게.
3: 예쁘게 빼야 돼. 오빠 예쁜 거 좋아해. 오케이.
5: 좋아, 안 갔다.
3: 고고라. 오케이. 땡큐!
1: 와, 멋있다.
4: 땀이,
0: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땀이 안 나요.
1: 그만큼 열심히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내가 한번 시켜줄까? 아니, 진짜 땀이 안 나는 건지, 나는 건지. 인간 같은 거는 무조건 땀이 나거든. 제대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3: 삼촌이다, 삼촌.
1: 30분 하죠, 죽어, 그러면.
0: 아버지,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일?
6: 쓰고, 우르고, 조이하우스 제이고스 조이하우.
0: 아, 이거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3: 15개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6: 제이고 还 早钱些, 제상 15고 不早钱.
3: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잖아.
0: 그러니까 이동이랑 대기가 길다, 이게.
3: 선배님의 방방 인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자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안 울어요? 이 아르바이트의 제일 단점은 배가 너무 고파.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먹을 듯.
1: 아, 그래도 맛있는 거 먹. 야, 근데 얼마 받았어?
3: 방금 거 50.
1: 50이야?
3: 아까 거는 60.
0: 60. 와, 110.
1: 그래도 많이 받았네.
0: 울면서 같이 먹을까?
3: 배고파.
1: 배고프기 시작하네.
3: 배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죠?
0: 난 좀 흉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흉한 거 아는데 너무 시원해.
3: 시원해.
0: 네,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1: 그렇겠지?
3: 그렇겠지.
2: 나는 거에서.
1: 여기에서, 여기에서.
2: 나는
0: 아니, 왜 안 왔어요?
1: 어, 형? 아, 아니네.
6: 뭔 저리 보고, 뭔 이거,
1: 저리,
6: 저리,
1: 저리,
6: 저리.
1: 아니야, 이런 저리 보고.
0: 형님, 좀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안 앉으세요?
6: 随时随地就 거의 또 앉으죠.
1: 나도 이게, 처지니까 이게 더 배고프게 시작하거든.
0: 저는 일어나면 처져요. 다리가 아파요.
1: 누워 있어야.
0: 지금도 처져. 충격받은 게 뭔 줄 알아? 알바하러 간다는 아침 운동하고 있어. 알바가 운동이잖아요.
1: 이게 운동이라고 하면 너를 진짜 멀었어.
3: 내가 이걸 해봤는데 둘이 진짜 안 맞아.
0: 얼마 못 벌었네 오늘.
6: 나도 유형 동시에 몸매가 강지정 이름 긴다 걸로.
1: 큰 거네.
3: 큰 거 들어왔다.
0: 가보자고.
3: 가보자고.
0: 파이팅. 짜요, 짜요.
3: 오, 깊숙이 들어간대. 야, 보통 일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그러니까. 확실히.
6: 3시다 오면 더 오면 진초. 아
3: 올라가네.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조심 조심.
0: 와 저걸 또 올라가. 또 있어 계단이. 아.
1: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0: 설마 아니겠죠?
1: 이거는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0: 설마.
1: 아이고. 운동에 힘 주고.
0: 예. 스쿼트.
1: 그렇지. 운동에 힘 주고.
0: 똥 날 것 같아요.
3: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손님이신가? 니하오. 오 마이 갓!
1: 이게 냉장고도?
0: 이사 가는 거예요?
7: 하나, 둘, 반장. 됐어요, 반장.
1: 아, 이곳에 가봐요. 이게 기술이 없으면 내려갈 때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괜찮나?
3: 생활의 달인 이삿짐 센터 달인들 못 봤어? 그 기술 있어야 할 수 있다니까?
1: 와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
3: 그러니까.
6: 냥 가지는 것부터 신.
3: 이거 선생님들도 처음 해보신
1: 그러니까,
3: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6: 양능계다.
0: 우와.
1: 아,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6: 그래서 능계다, 씨. 너무 파우당.
0: 이건 좀 난간이다.
6: 이제까지는 다 가서, 이제까지 다 가고. 탈지도 저러.
0: 아.
6: 쓰고.
3: 갈게.
1: 조심해, 앞에.
3: 어, 앞에 조심해.
1: 이거는 대나무 묶어서 못 가져가겠다.
3: 그러니까. 그치?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계단은 방방을 부를 수밖에 없어.
0: 맞아 맞아. 요거는 내가 백이한 불러볼게. 이거 부르는 거더라고 아까 보니까.
1: 이게 앞에 우리가 밑에는 안 보이거든.
3: 밑에 조심.
1: 둘이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 때 얘기해줘.
3: 네.
1: 계단 있다고 하면.
3: 네.
0: 자 이제 계단 나와요. 계단.
1: 오케이.
0: 계단.
1: 조심히 내려가야 된다.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자, 잡아서.
0: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둘. 근데 이거 평소에 둘이서 하시는 거잖아, 이거.
3: 그렇지. 계단 내려간 중.
0: 하나, 둘. 하나, 둘. 자,
3: 야, 조심해.
0: 이제 가팔라요, 아까보다.
1: 조심,
0: 천,
1: 조심.
0: 이. 자, 이거 돌아야 돼요.
1: 어, 그렇지. 크게 돌아. 그렇지.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0: 할게. 은지야, 빠져, 빠져.
1: 어, 알아서 할 테니까.
0: 마지막 계단. 괜찮아, 괜찮아.
3: 괜찮아, 괜찮아. 뚜이비씨, 뚜이비씨. 뚜이비씨, 뚜이비씨. 뚜이비씨. 오케이, 오케이.
0: 끝났어, 끝났어, 계단.
3: 계단 내려왔어.
0: 오케이.
3: 오케이.
0: 아, 너 레이저니 갈만하다.
3: 오케이, 오케이.
0: 여기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앞에.
3: 여기 내려. 오케이, 오케이.
0: 손, 손 조심.
3: 손 조심. 내린다.
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발가락 조심.
1: 오케이, 그러면
3: 냉장고.
0: 가자, 냉장고.
1: 아이고, 이거.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0: 짜요, 짜요.
1: 화이팅, 화이팅.
3: 짜요, 짜요. 하야.
1: 어떻게 두는 건지 한번 보자. 보고.
0: 총 무거운데?
3: 네 명이면 오히려 이게 안 맞아서 더 힘들거든.
0: 맞아, 맞아. 아?
1: 네가 가져오라고. 그거는.
3: 아, 이거 나, 이걸 내가 가져오라고?
0: 그것도 무거워?
3: 뭐, 가볍진 않지만. 괜찮아, 들을만 해. 나 이삿짐 브이로그 많이 봐서 이거 배웠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삿짐 브이로그랑 저기 용역 브이로그 많이 봐.
6: 농치. 내가.
0: 뭐 나만. 아까처럼 목에 건가 봐요.
3: 짜요!
0: 짜요!
1: 이게 길을 똑같이 키가 내가 조금 키가 크.

0: 아프잖아. 어. 그러면 바랜스 좀 안 맞아.
1: 안 맞으니까 더 아프지.
2: 저도.
0: 그지?
2: 저도 어디서 키 큰 사람이 아닌데 여긴 좀 안 맞네요. 키 큰 사람도 힘들었겠다. 와, 목 진짜 아프다 이거.
1: 짜요.
3: 제가 물. 내가 보신 김검수야.
4: 아우, 힘이 좋다네. 이제야.
3: 김검수, 김검수 양념. 달라서 나와.
2: 마음에 드셨나봐 우리 선배가.
4: 아, 그러니까.
2: 계속 은지 얘기하네. 아.
1: 실실.
4: 계단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1: 계단
4: 온다. 하나, 둘. 헤이.
2: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하나, 둘.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오케이는 영어로 하시네.
2: 오케이 하오 하오 베이창 하오.
3: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3: 자, 이게 방금 이렇게
2: 잡았어.
3: 잡았어.
2: 잡았어. 싱콜라 싱콜라
4: 싱콜라
2: 싱콜라 브라더.
1: 아, 아 손님.
5: 잠깐만.
2: 베이창 베이창.
5: 소위 100块钱那个车太骚了.
2: 많이 주세요.
4: 아, 어, 바로.
1: 바로.
2: 谢谢.
1: 谢谢.
2: 자, 얼마 주시려나?
1: 선배님이 받으시던 대로 받으면 되시면
3: 돼요. 그렇지, 그럼.
1: 200안 됩니다.
2: 건설 일용직 이런 거 하면은 아. 거기는 다 한밭집에서 밥 주잖아.
1: 그렇지. 백반집 같은 데서 밥을 주시지. 정이다 정. 이런 거 다 정이야. 오늘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밥 먹자.
2: 아 식대 포함이니까 밥값은 좀 모이는데 이제 슬슬.
4: 아 좋다.
2: 그 아까 행정에서 300위안 받았거든요. 어. 6만 원. 어. 근데 그걸 나눠야 되잖아 우리가. 그 우리가 100만 가져가고 200 드리는 게 맞겠죠?
1: 그치. 우린 직원이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이니까.
6: 드려야지. 이게 우리가 200 받고 선배한테 이게 100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 주고 우리가 100 주는 거 딱 좋아한 것 같습니다.
2: 거기서 형님들이 흥정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거기서 한 150에서 200위안 받아냈을 텐데 안 돼. 300, 300 계속 300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흥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죠 그만큼.
1: 어 여기 아 여기를 세팅해 주시는데요?
4: 여긴가?
1: 어.
4: 이거 이제 자키채가 옛날에 딱
2: 자키자 자키자 자키자 자키자 자키자
4: 자키채 했잖아.
1: 짝짝짝짝짝.
4: 아 이거 진짜 먼저 알바비 주고 그렇게.
1: 네.
5: 아 200 어 여기 200. 어 하여 어디에 하여 200块钱.
2: 아버지 저희 100 받아가도 되죠?
1: 아.
2: 주신다고.
4: 맞아요, 맞아요. 지가 받아요.
2: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총 본돈 처음에 60 받았고 아. 두 번째 50 받았고
4: 지금 260
2: 100 받았고 해서 210 받았어요.
4: 210
2: 오늘 총 본돈. 하루에 4만 원을 목표로 하면은 괜찮아.
1: 또 점심은 오늘은 굳었어.
4: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0: 뭐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되지.
1: 마지막에 우리 막 거위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2: 셰셰.
3: 와.
4: 감자 튀긴 거 아니야?
0: 아, 이게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
5: 곱창하고 토기.
6: 배창
0: 토기? 토끼? 토기가 뭐야?
4: 토끼
0: 토끼
4: 토끼
0: 토끼
4: 토끼 고기라고?
1: 토끼 깡충 깡충 뛰어서.
4: 우와 돼지 곱창이랑 토끼?
1: 토끼를 먹어.
4: 나 토끼 고기 태어나서 먹어봐.

0: 나 토끼고기.
1: 아, 드세요.
0: 세연아, 처음 먹어봐.
2: 팔이 떨려.
3: 아이, 칼 싫어.
1: 아, 이거, 이걸.
0: 토끼고기가 안에 잔뼈가 많구나. 응, 잔뼈가 좀 있네.
1: 마라야?
0: 마라야. 아. 토끼고기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네.
1: 좀 목 먹히는 맛이라 닭가슴살이랑 좀 비슷해. 아.

0: 나 젓가락질 안 된다. 나만 이랬어요? 나만 힘들어?
1: 운동 안 해서 그래.
0: 자, 한번 꼭 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맛있어요.
1: 이거 맛있어.
0: 얘 1등인데?
1: 근데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0: 간장제육.
2: 간장제육.
0: 간장제육 맛.
2: 불백, 불백.
0: 불백, 돼지불백. 이거 돼지불백 맛이야.
2: 야채에 버섯도 들어가 있어. 곱창이 어딘지 모르겠어.
1: 여기. 곱창 이거야.
0: 아, 그거였어? 나도 하나만 찍어줘. 땡큐.
2: 맛있다.
0: 곱창이 맛있다. 아, 이제 익숙하다. 맨밥에 나열아 먹는 게. 한국 가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
3: 이건 요단곰 송진이 잘 하우츠.
1: 맛있어. 이거 맛있어.
2: 하우츠.
1: 이거도.
3: 내가 하우츠.
0: 내가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1: 근데 말 안 통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라도 안 누르고.
2: 또 시작이야. 나 이 둘의 통과 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1: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4: 총 3만 원 정도래요.
0: 3만 원?
1: 이거 3만 원?
0: 와, 비싸다. 비싸다.
1: 오늘 저께 일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시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아이니!
1: 감사합니다.
2: 여자 방방.
1: 아, 예, 감사합니다.
2: 시시, 짜이진!
3: 아무 샹당동님.
2: 감동! 감동!
1: 아유.
2: 시시.
1: 감사합니다.
0: 시시.
3: 부시.
0: 왜 이 장까지?
1: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네.
3: 你来说的中国的话非常感谢
0: 성의 인정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40이라고 했으니까 미안하세요.
2: 짜이진!
1: 쉽게 버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괜찮아?
0: 괜찮아요.

0: 아, 진짜 무겁다, 이거.
1: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
2: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솔직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0: 어디로 가는 건가?
1: 택시 쪽으로는 이쪽인 것 같아. 마우타 왔어.
0: 이제 다 왔나 봐요, 오빠.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 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2: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0: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인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3: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4: 아우, 뜨거워!

0: 야, 진짜 우리 마오타이 도착했다.
1: 도착했다. 마오타이 도착했다. 야. 멋있다. 밤에 와도 멋있는데?
2: 어, 살짝 근데 술 그
0: 술 냄새?
1: 약간 우리나라 청주 냄새 느낌?
2: 어, 맛도 비슷할걸?
0: 아우, 마오타이 먹고 있다.
2: 와, 마오타이 마시고 있어.
0: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시음하는 곳이다.
1: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뭔가 주의 도시다, 주. 아.
0: 근데 여기도 느낌이 좋다, 진짜. 여기서 먹을까?
1: 좋아요.
2: 양면?
1: 양면 있대. 양면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던 양면.
0: 아, 여기 다 여기 있잖아.
2: 우리 먹었던 것들.
0: 여기.
2: 여기서 가볍게 그러면
0: 오늘 가볍게
1: 각자 먹고 싶은 거 딱 고르세요.
0: 나는 이거 먹을게.
1: 오케이. 이거. 하나. 하나.
2: 이거.
0: 싸. 여기.
2: 여기가 2,000원 한 끼에.
0: 2,000원.
2: 어.
0: 거기 있는 거 그 매춘 거 같아. 어, 그 금세 있잖아. 이게 봐봐. 아.
1: 맥주 한잔 먹을까요?
2: 어, 맞네.
1: 어.
0: 아, 미어 저거 있네.
2: 맥주 드실래요?
0: 어. 너도 먹을래?
2: 네, 좋습니다.
0: 괜찮아.
1: 뭐가 나왔다.
2: 뭐 나왔다.
0: 나도
1: 양면.
2: 비빔면.
3: 비빔비.
0: 아, 알고 있네.
2: 이거.
1: 이게 된 거다. 쉐쉐.
2: 수제비. 여기 좀 야장 느낌이네.

0: 거의 좀 산미가 엄청
1: 뭐야 그거 뭐야? 어? 아 그거 네 거였어?
2: 네.
1: 오.
3: 사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시킨 거잖아 우리가.
0: 나는 매운 건지 모르고 시켰어 이것도.
1: 매운 거 같은데?
3: 이거 그래도. 양면일 거 같은데?
0: 비주얼이 보면은 매운 게 안 들어가 있잖아.
3: 이거 맛있다.
1: 이거 올 거야 올 거야 내 거 올 거야.
3: 당연하지. 맛있지?
0: 어 맛있다.
3: 너 이거 잘 비볐어?
0: 오 이거 맛있다. 수제비 수제비.
3: 먹어봐요 오빠.
0: 맵다 이거.
1: 이거 얼마나 맵지 하나에?
0: 2,000원. 이거 드셔보세요.
1: 어떤 맛이야?
0: 매운.
3: 숟가락 없나?
0: 맵죠?
1: 근데 맛있는데?
0: 맛있어요.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여기.
0: 시시.
1: 아시시.
0: 이거 이거 안 맵다. 오,
1: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네가 이거 먹어봐봐. 아, 이거 맛있다.
3: 맛있어요.
1: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봐. 아, 맛있어. 어 먹어봐봐. 맛있어.
3: 아 좋다.
1: 이게 맛있네.
3: 이열치열이다.
1: 어. 그래. 그지.
0: 얘 맛있다. 만두국. 맛있다. 얘가 진짜 좋다.
3: 아니면 만두국 하나 더 시켰어.
1: 어 그래도 돼. 하이.
0: 이거.
1: 이거. 이거
0: 이거 하나 더요. 네.
3: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거지?

0: 왜 난 왜 이 집은 심지어 안 매운 집인데 나만 매운 걸 골랐을까? 매운 거 저서 잘 먹는 사람들은 안 매운 거 골랐는데 왜 나는 비주얼 보면 몇 개 제일 안 맵게 생겼단 말이야. 저 저거예요. 노란색 깔면.
1: 이게 뭔지 알아? 센스가 없습니다.
2: 양미엔?
1: 센스가 없습니다.
2: 극?
1: 뭐 같이 먹어.
0: 센스가 매요.
2: 다 매요? 오빠는 그런 연락 많이 받겠다. 형님 저 일본인데요. 여기 맛집 있어요? 이런 거.
1: 요즘에 너무 많아. 일단 식당 같은 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보다는 길거리에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들어가자. 그런 게 훨씬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맛이 없으면 그게 또 추억이 되고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2: 잘 먹었다.
0: 잘 먹어. 첫 끼 괜찮다.
3: 내일 출근 시간 5시 반인데 사장님이 차를 보내주신대요.
0: 오 대박. 오 대박.
1: 몇 시에 출발해요?
3: 5시쯤? 5시 10분?
2: 5시 10분에 출발?
0: 그래.
1: 아 그래?
2: 그럼 5시에 만나?
0: 5시 10분에 만나자.
1: 오케이 오케이.
3: 은지 씨는 몇 시에 알람 맞추실 거예요?
2: 저요? 저도 한 5시?
1: 나는 5시 2분.
2: 난 5시.
0: 난 5시 7분.
1: 3부에 나갈 수 있다. 아 역시.
2: 무조건이지.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서로서로 무조건 문 두드려서 깨워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
0: 오케이. 이제.
2: 시시!
1: 얼마였어, 그 다 해고?
0: 100위안, 2만원. 좀 비싸요.
1: 야, 나 맥주 먹고 싶어.
0: 맥주가 비싸.
1: 지금부터 이게 알람을 그거 해야 되네.
2: 5시 반만 아니면. 5시 반만 아니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그냥 그치. 가는 거야. 해 보는 거야. 아 뜨거!
1: 아 뜨거!
2: 씨.
1: 아우 뜨거! 엄청 뜨겁네.
2: 엄청 커.
4: 발효 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우리가.
0: 알바가 첫날이 제일 쉬었던 것 같아요.
2: 아우 아우.
0: 아 뜨거!
2: 좋아 좋아. 무장 빌리지.
1: 이야 예쁘다.
0: 와
1: 완전 차이나.
2: 너무 맛있어.
0: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Do you speak English?
5: I'm sorry.
2: 준빈이 형.
0: 아, 방금 들고 있었잖아요.
1: 그렇게 너 오고 싶었어, 여기?
2: 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빨리 포기하게
0: 하는 방금 어디 갔어요?
6: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더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예약하면 여러분이 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그건 장소 예약이라고 그랬어요. 호텔이나 음식점. 자,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 써주시는 거 아실 것 같고 세 개가 정리가 됐고 오늘은 내일 예약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내일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은 여성분들 중에도 받는 분들만 또 받기 때문에 아, 난저 내일 예약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0: 저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합시다. 자, 일단 이 내일이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손톱 발톱은 nail이라고 해요. 그죠? 그 손가락이면 fingernail, 발가락에 있으면 toenail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내일 예약이 현재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앞에가 have인지 make인지는 앞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쵸? 예약을 하는 건 make고, 되어 있는 상태는 have예요. 그럼 나 지금 네일샵에 예약돼 있다? 요걸 뭐라 그래요? have a nail appointment. 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일단. 네? 물론 여기다가 pedicure, manicure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네일 관리 예약돼 있어. 이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I have a nail appointment. 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네일은 그대로 네일로 넣어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네일샵이라고 우린 불러요. 그죠? 누구나 네일샵이라 부릅니다. 영어에서 과연 네일샵이란 말을 쓸지 안 쓸지 그게 문제거든요.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다. 네일샵이란 말 자체는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예.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우리말 하면서 손톱 가게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가게. 예? 자기가 여기 이거 저기 네일을 관리 받았대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말 배우는데 나 손톱 가게 갔어? 이렇게 누가 막 해. 우리나라 사람 써요? 손톱 가게라고? 안 쓰잖아요. 어색해, 안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죠? 우리가 네일샵이라고 I went to 네일샵. 그럼 우리끼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영어를 그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막 이래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일 살론이 맞습니다. 뭔가 뷰티 쪽은 다 살롱이에요, 여러분. 살론. 자, 강세 다시 뒤에다가 살론. 미용실 모였어요, 지난 시간에. 미용실. hair salon, right? hair salon. 그러니까 내일은 네일 살론. 들어보세요.
1: Nail salon. Nail salon.
0: 오케이. 이거 뭐냐면요. 우리는 매니큐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액상 그 병에 들은 거를 자꾸 매니큐어, 매니큐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매니큐어 자체는 여러분 손톱 관리를 받는 것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즉 액상이 들어가 있는 그 열어가지고 붓배가지고 바르는 거 있죠? 그 제품은 뭐라고 그래요? 네일 폴리시라고 그래요.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병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영어에서는. 네일 폴리시라고 그래서 실제 그 액상이 담겨진 상품 자체는 네일 폴리시라고 합니다. 이건 명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동사로 광이 나게끔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사죠? 두개 앞에서 합성어 들어볼게요.
1: Nail polish. Nail polish.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까요? 오늘 오후에 네일 예약이 되어 있어. 그죠? 되어 있는 상태니까 have 동사죠? I have a nail appointment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냥 this가 들어가면 전치사 없이 그냥 오늘이에요.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고,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고,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이고, 밤은 tonight. 그것만 tonight 혼자서 쓰는데,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필요 없어요. 들어볼게요.
1: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0: 자, 그다음 네일 관리하고 발톱 관리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손톱 관리부터 갈게요. 네일 관리 받다. 요럴 때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즉, 이 단어는 무슨 뜻? 손톱 관리를 받는 행위를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1: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0: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럼 네일을 하다라고 하면 get one's nails done. 관리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 어디 가서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았네? 그러면 get one's nails done. 요거 hair 있었잖아요. 머리 할때 get one's hair done 하면 머리 하는 건데 가서 누가 해주는 거니까 get one's hair done. Get one's nails done. hair일 때는 단수로 hair 쓰지만 손톱은 여러 개니까 nails라고 붙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done. Get one's nails done.
0: 다시 하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 보니까 그 젤 타입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이게 좀 찢긴다거나 뭐가 좀 색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그뭐 수정한다고 하나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보정하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때 done 앞에다가 요거 re를 붙이는 스킬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Get one's nails redone. 했어요. 받았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redone이라고 그래요. 약간 터치업 하는 거죠. Get one's nails redone. 그래서 여러분한테 done과 redone의 차이를 살짝

0: 딱 알려드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다예요. 들어보세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좋습니다. 나 오늘 내일 다시 받아야 돼. 해볼까요? 다시. 아, 그저께 받았는데 아,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찢겼어.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게 들어가는 순간 왠지 최근에 했는데 다시 하는 느낌이죠.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Today도 뒤에 강세.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렇게. 들어볼게요.
1: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0: 좋습니다. 자, 발톱 뭐라고 할까요? 매니큐어가 있었으면 페디큐어가 있죠. 그래서 패디라고 하시잖아요. 패디 받다. 그게 페디큐어. 요건 발톱 관리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pedicure. Get a pedicure.
0: 자, 그래서 일단 발톱 관리 받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서비스 자체를 페디큐어라고 하는 거고요. Get one's feet done.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nails 했으면 일반적으로 손톱을 많이 생각하고요. feet를 넣어버리면 발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발 관리가 발톱만 관리한다기보다 굳은살 제거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get one's feet done 이렇게 하면 돼요. get one's feet done 하면 나 오늘 저기 발 관리 받아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feet done. Get one's feet done.
0: 자, 그다음에 굳은살 하나만 좀 해볼게요. 굳은살은 뭐라고 하냐면 callus라고 그래요. callus. 이거 읽어보세요. callus. 근데 굳은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get rid of calluses. calluses. 이건 좀 외울게요. 굳은살이라는 단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get rid of calluses. 강세를 중간에 줘도 됩니다. 발톱 관리 받으면서 발의 굳은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발의 굳은살 제거할 수 있다. 뭐할 때? When I get a pedicure. When I get a pedicu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체가 발 관리니까. 들어볼게요.
1: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0: 페디큐어 자체가 발 전체 관리의 느낌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일 예약 관련돼서 어떠셨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네일 관리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고해서 알아둘 수 있는 표현들은 꽤 많았다 봅니다. 네일 예약이 있다부터 갈게요. Have a nail appointmen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자, 받는 거니까 get My nails done 하면 되는데 다시를 넣으려면 위를 붙이면 되죠? 자, 소유격 넣어주고 get one's nails redone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굳은살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약 관련된 네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약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시면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세요. 거기 다시 보기 무료로 전부 다 지난 방송 수백 회분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도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EBS 이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 앤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augh versus laugh at. Laugh versus laugh a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인데요. 여기는 laugh,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 at. laugh 다음에 전치사 at만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차이점이 생각보다 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laugh. 이거는 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laugh. 마지막 G, H는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laugh. 아, 아 소리가 나야 돼요. laugh, laugh. Okay? 그리고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몸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laugh, laugh.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laugh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리 내어 웃다이죠. 하하하 아니면 호호호, 히히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 웃는 이유는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laugh라는 단어는 물론 동사로도 쓸 수도 있지만 웃음소리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oh, I like your laugh. 너의 웃음소리가 되게 좋다. 나는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오케이,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laughed so much. We laughed all night. I laugh easily. 웃다. Laugh.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무 많이 웃었네.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Okay?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 내서 웃는 거는 laugh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밤새도록 웃었어. We laughed all night.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고 웃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We laughed all night. We laughed all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잘 웃어. 오케이? 여기서는 잘 웃는 거는 쉽게 웃는 거니까 easily라는 부사를 쓸 거예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Laugh. 이제 이해하셨죠? 네, laugh at는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설명할게요. 자, laugh 다음에 at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표현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laugh 따로 at가 아니고 붙여서 laugh at, laugh at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laugh at. Okay, very good. Okay, laugh at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누구를 비웃는 거니까 네,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깔보거나 약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aughed at him or don't laugh at me. 나 깔보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너 왜 웃는 거야? Are you laughing at m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뉘앙스가 확실하게 다르죠.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y laughed at me. Stop laughing at me. I'm not laughing at you. Laugh at, 비웃다. Laugh at.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Okay? 물론 이게 뭔가 갑자기 뭐 되게 웃기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에 김이 뭐 묻었거나 뭐 그럴 때 친구들끼리 막 하하하 웃는 것도 laugh at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부정적으로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또 가능합니다.

다음은요.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같이 웃는 게 아니고 나한테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at가 들어갑니다. Stop laughing at me. 그만 웃어.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laughing with you. 나는 너한테 웃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웃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아, 나는 너를 비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 at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laugh.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하하 웃을 때 laugh. 하지만 at만 붙으면 이게 비웃다라는 뜻을 댑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의미할 때. 그래서 이거는 I'm laughing at. 이 at만 들어가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네, 오늘은 저희가 laugh 라는 동사 그리고 laugh at라는 구동사를 비교를 했어요.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이렇게 그냥 전치사 하나만 붙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잘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구동사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Alright,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review episodes from the past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search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Hello.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s.
0: 네, competition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또는 대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0: 네,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Competitions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회들이 될 수도 있겠고 경쟁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when they're fun, 재미있을 때 저는 경쟁하는 거 좋아요, 겨뤄보는 거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1: Alright.
0: 자,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카 씨, who i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입니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경쟁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건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사람들이 laughing, 웃고, having fun together,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재미있어 한다면,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mm-hmm.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I like a good competition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Mm-hmm. 그냥 I like a competition. I like competitions 하면은 mm-hmm. 경쟁하는 거, 겨뤄보는 거, 뭐 경연 대회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말인데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했단 말이죠. Mm. 나쁜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No.
0: Good. 여기서는 good이라는 의미가 뭐죠?
1: It just means it's kind of fun, 네. right? She says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Mm-hmm. Then it's good, right? 네. It's a good competition
0: it's
1: in that
0: an
1: case.
0: It's an enjoyable competition.
1: Yeah. And usually in this case, it's a light one, like 네. amongst friends, like who can eat the most waffles.
0: 그렇죠. 네, 여기서는 I like a good competition 하면 정말 좀 가볍고 재미있고 그런 경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나, 누가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나
1: yeah.
0: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1: Who can grab it first?
0: 네, 누가 먼저 잡을 수 있나. 자, 그럼 이 문장을 복습해 볼까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ith. Involve, involve, involve. Next we have streak, streak, streak.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그 다음으로는 분리되다 아니면 분리하다, 분리시키다죠. 이것을 뜻하는 split up, split up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잠재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가볍게 어쩌면이라는 뜻의 potentially 쓰였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0: Next we have split up, split up, split up. And lastly we have potentially, potentially. Potentially. Great! Let's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gain points, and potentially win for our team in the end. I was scared at first, then when the ball started rolling, I got really into it and our team ended up winning. So I just remembered that I do like a good competition.
0: I'm also quite competitive. Mm-hmm. So sometimes we'll start out with a good friendly competition, mm-hmm. but I get so serious that it becomes not fun.
1: 네, 사실 누구나 그런 면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Yeah.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해볼까 했다가 이게 좀 시작되면은 열심히 하게 되는 거.
0: I'm gonna win.
1: 네, 메란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yeah. 자, 그러면 리카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0: Okay.
2: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0: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1: Whenever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쭉 따라서 보시다가 이제 competition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면 뭐뭐 할 때마다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Mm-hmm. 저는 제 스스로가 긴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m-hmm. 긴장을 하게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Mm-hmm. 그 whenever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whenever I do anything,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할 때 that involves. Mm-hmm.
0: Involve.
1: 네.
0: Involve.
1: Involve. 포함하다를 가리켜요. 그래서 involve 하면은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he is involved in this.
0: 어떤, oh yeah, 네. he's involved in this project as well.
1: 사실
0: let's call him about
1: 그렇죠.
0: it.
1: 프로젝트로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participating인데
0: yeah, you're kind of participating, you're involved.
1: You know, you can also get involved in some kind of crime.
0: Oh yeah, he was involved in a crime.
1: 네. crime, 범죄로 이야기할 때는 연루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mm-hmm. 여기서는 이 anything 자체에 competition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 경쟁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mm-hmm. 경쟁, 뭐가 됐든지 간에 경쟁 요소가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긴장을 하게 됩니다.
0: Hmm. Well, why? She says next.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1: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Mm-hmm. I then remember. 여기서 then이 딱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라는 느낌이 mm-hmm. 좀 더 사는 것 같고요. That I do actually have.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0: yeah.
1: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있다가 mm-hmm. 뭔가 competition, 경쟁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걸 하면 갑자기 mm-hmm. 왜 긴장하게 되지? 아, 맞다.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0: I want to win.
1: 네, 맞아요. 그 I want to win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저에게는 I have quite the
0: competitive streak.
1: 네, competitive는 경쟁심이 있는 mm-hmm. 또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인데 streak 그러니까 경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0: Yeah, strea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 can mean something is just straight through. So if you if your team has had a winning streak, it means you just continue to win. In between, you didn't lose not even once.
1: 그래서 streak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inning streak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승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습 앱이나 게임 앱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게 하려고
0: You're on a streak.
1: 네, you're on a streak. 계속해서 지금 자주 접속하셨군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학습 앱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요. 이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다음 날도 켜서 공부를 하면은 you are on a 3-day streak.
0: Yeah.
1: You're on a 5-day streak.
0: 10-year streak.
1: 10년째. You're on a 예를 들어서 30-day streak 한 다음에 그 밑에 Don't break it.
0: Don't break it.
1: 네, 뭐 그이 흐름을 깨지 말아라.
0: Use the app tomorrow.
1: 내일도 들어와라. 이런
0: And
1: 것들을
0: the day after.
1: 그때 많이 쓰는 게 streak인데 여기서는 그 연속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Competitive aspect.
0: Yeah, it's more like her tendency, right? An aspect about her that's always the same, right? It continues to be the same.
1: 네, 그런 maybe. 구석 그런 면. 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0: Yeah.
1: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1: 이제 so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음 소재를 꺼내기 위해서 써준 어떤 신호 같은 표현이고요.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거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a campus Challenge. Mm-hmm. Campus Challenge라고 불리는 걸 했대요. 아직 다른 정보는 안 나왔습니다.
0: That's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0: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1: 그 캠퍼스 챌린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어는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캠퍼스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You did something on your university campus?
1: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라는 말을 여기서 해준 거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0: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1: 여기서 나오는 how가 중요합니다. And I didn't know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How I was going to do. 뒤에 만약에 how I was going to do it라든지 뭔가 다른 말이 왔다면 그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리키는 뜻이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how you do something. Here it means how well,
0: well
1: you do something.
0: Yeah. So in this case, it's definitely how well. I don't know how I'm going to do. I didn't really study.
1: 그래서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대회 나가시잖아요.
0: Yeah.
1: 피트니스 대회 나가시는데
0: On
1: 제가
0: Saturday.
1: This coming Saturday, right?
0: I'm so hungry.
1: 그런데 만약에 그걸 끝내고 나서 제가 뭐 만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 How did you do?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0: Oh, yeah.
1: 네, 어땠어요? 잘했어요라는 말이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가 아닌 거예요.
0: No.
1: 그 how가 여기서는 얼마나 잘.
0: Yes, like did you do it well? I think in Korean you guys used well a lot. Did you do it well? But in English it can be 어색해 sometimes, right?
1: So you say
0: how? How did you do?
1: How did you do?
0: Yeah.
1: How did you do on your test?
0: Yeah.
1: How did you do? In the competition. 그래서 how I was going to do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잘, how well입니다.
0: Yes.
1: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I didn't know anybody in the group은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I didn't know everyone.
0: Everyone.
1: 네, 다 everybody. 알지는 못했어요.
0: Yeah, just her friends who told her about it.
1: Who
0: invited her probably.
1: 네, 한두 명 정도는 알았을 수 있지만 다 알지는 못했거든요.
0: So what did they do? She says.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1: 분리되다, 분리하다.
0: Split up, split up.
1: Split up, we split up.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무엇으로 나뉘었냐면 into teams. 팀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팀을 나눴고 And we were just라고 해도 되지만 we just were, 여기서는 큰 just, 의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Yeah.
1: 우리는 그냥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Silly little challenges. Silly 하는 거는 뭐 바보 같은 거라기보다는 유치한, 재밌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0: Fun, yeah, fun. Little things.
1: Yeah.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have quite the예요. have the 명사 사이에 quite가 들어가서 이 뒤에 있는 거를 강조해 줍니다. 꽤 대단한 뭐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도 경쟁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0: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1: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0: Beavis says,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1: 네, 여기서 competitions는 경연 대회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경연 대회들을 좋아하냐면 where the contestants.
0: Contestants, 네.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1: In a contest.
0: In a contest.
1: Contest라는
0: yeah.
1: 말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right. contestant는 contest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참가자들이 help each other, 서로를 돕고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mm-hmm. 그런 경연 대회들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Mm-hmm. 두 번째.
0: And Joy says,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1: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 part of부터 우연히 눈이 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Mm-hmm. A part of always have.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right. 좀 전체를 보면은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0: Yeah. When 그래서, you're a part of something, you participate in it.
1: 그렇죠. 내가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종류의 게임들은 뭐냐면 mm-hmm. have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Mm-hmm. 뭐와 관련이 있죠? Sports and fun competition. Mm-hmm. 스포츠 그리고 재미있는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게임들, 놀이들만 참가하기를 좋아한대요.
0: I think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 right?
1: Some people, you know, don't really like competitions, you know, altogether.
0: Altogether? But, even
1: yeah,
0: good ones?
1: But a lot of people do.
0: All right.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You guys should visit us and let us know online if you like a good competition.
1: 네, 저희한테 여러분 경쟁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Bye.
0: Dance competition.

time zones to divide the world up. And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time zone은 표준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요, 친구들. 뭐 여기에서 미국을 가던 유럽을 가던 이제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That's right. 이 time zone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다 나눴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하고 뉴욕 한 미국이지만 땅이 너무 크니까 3시간 차이가 난 거예요. 뉴욕이 예를 들면은 12시면은 자, 우리 LA에서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더 시간 더 앞서가는 거죠. Right. Okay. 재밌어요. All right. 자, the international date line is an imaginary line. 자, imaginary. 자, this is our third word of the day. 가상적인. 네,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time zone 때문에 다 이제 나라가 몇 시고 뭐 여기는 몇 시고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All 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on. Is time the same on other planets? Each planet in our solar system spins on its axis and orbits the sun at different speeds. This means that the lengths of days and years on other planets are different from those on Earth.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and 224.7 Earth days to orbit the sun. So, a day on Venus is longer than a year on Earth. If you're 6 years old now, you would be nearly 25 on Mercury. But you would be 6 months old on Jupiter. 네, 친구들, 이런 여기 행성들에는 시간이 어떨까요? 뭐 지구하고 똑같을까요? No, that is not true. 왜냐하면은 이 도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래닛에서는 행성에서는 더 빨리 가고 어떤 플래닛에서는 더 천천히 가서 이 하루 뭐 1년이 다 다른 거예요. So 친구들,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자, remember Earth, how long does it take? 자, 24시간 to spin on its axis. But Venus, 243일. 네, it takes to spin on its axis. So, oh, there's a big difference. 큰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Mercury는 엄청 빨리 돌고요. Jupiter는 훨씬 더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ow quickly it spins. It rotates.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for today. All right, and next time we will finish the book. All right, hope you learned a lot about time. There's 365 days in a year, why there are seasons. Very good information. All right,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번에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아,
0: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did
1: 진짜.
0: you say?
1: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뭐다,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1: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1: Anniversary?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결혼 기념일,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1: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1: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오케이, you,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1: 오케이.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1: 오케이.
0: Thank you.
1: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우정의 우가 벗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거야.
1: 그러니까 프렌드가
0: 아,
1: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아,
1: 프렌드.
0: 발음 평소에 된게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그 예전에 제
1: 예.
0: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1: 오.
0: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와,
1: 거봐요.
0: 그러네요.
1: 소름
0: 오케이.
1: 돋죠.
0: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There
1: 어허.
0: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0: More
1: important.
0: important.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중요하니 아니라
1: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1: 아,
0: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0: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1: 네.
0: 다른 뜻이 있습니다.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1: 오.
0: 어떻게 할까요? 더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폴러.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예.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때 그냥
1: 비글?
0: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1: 아.
0: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0: 그냥.
1: gold.
0: Alright. 그러면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그 목걸이 딱, 이렇게
1: 와.
0: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Alright. So,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아이고
1: 아이고,
0: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1: 번지수를 살짝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0: 네.
1: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에 애니 두 개예요. 예. Anniversary.
0: Re.
1: 리.
0: Oh.
1: 예.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알두 개요.
0: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쓰리.
0: 자. 하필 그 날이
1: 아하.
0: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의 그리고 심지어 어딜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아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아, 그러니까
1: 예.
0: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1: 없었어요.
0: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
0: Right.
1: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그건 좋습니다.
1: 예.
0: 오케이. 근데
1: 그럼요.
0: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1: 아
0: 것 같아요.
1: 그거는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죠.
0: 그건 안 된다.
1: 응징해야죠.
0: 안
1: 예,
0: 된다. 오케이.
1: 그럼요.
0: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1: 어?
0: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1: 아,
0: 근데
1: 아깝다.
0: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1: 예.
0: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뭐
0: 아,
1: 엄청,
0: 오케이.
1: 예.
0: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저는 웨딩 애니버서리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어? 그래요?
0: 원래는 웨딩 애니버서리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1: 아하.
0: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1: 네.
0: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0: 그날이란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이러면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1: that
0: 그날
1: day.
0: that day.
1: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0: There
1: day.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1: 왜요?
0: 문제가 있네요.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0: 자, 이제 다시
1: 무리겠네요.
0: 상상이 갈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1: 에펠탑
0: 한다면
1: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 해.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0: 네.
1: 수정하면은
0: 아,
1: 예,
0: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1: 예.
0: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쵸?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쵸? 그러면은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0: 약속하다.
1: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I promised. 이렇게
0: 오.
1: 거침없죠? 거침이
0: 거침없습니다.
1: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자,
1: Wow.
0: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0: take
1: me
0: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1: 와.
0: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땐 take를 쓰는구나. 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간단하게.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1: 네.
0: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0: 왜
1: 우드군요. should랑
0: 그랬을까요?
1: 헷갈렸어요.
0: 왜
1: 예.
0: 우드를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요.
1: 우드를 will이 아니라 우드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end가 생략돼 있어요. 예,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0: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그래요?
0: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would.
0: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Okay.
0: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렇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d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오케이?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게 있구나.
0: Yes.
1: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d.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느낌으로만.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 뭐. 경쟁이 안 되지.
1: 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오케이.
1: Okay. I.
0: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0: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비슷하게
0: 해.
1: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뭐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0: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0: Mm-hmm.
1: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

0: 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1: programmer.
0: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0: 그게
1: 그쵸,
0: 뭐예요? 결국
1: 그쵸.
0: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1: 아하.
0: 얘기입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0: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Okay,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미션 정리해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자,
1: Oh.
0: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1: What's
0: 일단?
1: more beautiful
0: 금보다.
1: than gold?
0: That's right. 세 번째.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d.
0: competed 과거니까
1: 예.
0: 서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0: With
1: other.
0: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 gamer.
0: 그렇죠. 자, 세 번째.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5: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6: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Ah,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6: I'm sorry.
1: Okay.
6: Next time.
1: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Oo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5: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5: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여러 번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뭐, 왜,

0: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네.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포테이토.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0: 거예요.
1: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1: 예.
0: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거
0: 이거는
1: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1: 아,
0: 피자를
1: 그쵸.
0: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1: 컨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네.
1: 아.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1: 아,
0: 인정해야겠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0: 맞습니다.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토크로 한번
0: 너무
1: 풀어봐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파인애플.
2: Pineapple?
1: 온 피자. That is so best. Best
2: What?
1: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1: 네.
0: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1: 예.
0: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1: Oh,
0: 했습니다.
1: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0: 최고는 없다.
1: 약간
0: 최고다.
1: ever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0: 어허.
1: 그럼 pineapple.
0: 오케이.
1: Pineapple.
0: 사과할 때.
1: 예.
0: 오케이.
1: 이렇게.
0: Pineapple
1: 으흠.
0: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네.
0: Pineapple 아니에요?
1: Fine인가?
0: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1: 예.
0: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0: ever. 정답 맞습니다.
1: 근데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pineapple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네.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1: Ever.
0: Ever.
1: Yes.
0: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1: 엄청나네요.
0: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와우.
0: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1: 오.
0: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1: This movie?
0: This is?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그쵸,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Yes.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네. 최고로 쿨한 네. 선생님이다.
1: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0: 자, 쿨을.
1: The coolest teacher
0: ever. Ever, right?
1: Yes.
0: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Mm-hmm.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1: 네.
0: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1: 연기를 좀 넣어서.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1: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All 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1: Sorry.
0: All right.
1: This is my mistake.
0: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1: 네.
0: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1: Yeah.
0: 혹은 in history.
1: 오.
0: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의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1: Yeah.
0: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1: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best thing은 아니죠.
0: 어? 뭐가 best예요?
1: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0: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1: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싸우려고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Hello, 마유.
0: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1: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0: 안 됩니다.
1: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플레이버는 맛인데
0: 네.
1: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0: 네.
1: 망친다고.
0: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예. 제가
0: 안 보고 있을게요.
1: Ruin. Yes.
0: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1: Yeah.
0: Okay. Al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1: 어? 왜 Where is 10%?
0: Ruins. 이시니까요.
1: 그러네요.
0: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1: Ruin.
0: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것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0: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1: 예.
0: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1: 어머.
0: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1: 아,
0: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1: Yes.
0: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1: 네.
0: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0: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1: 말도 안 돼.
0: 말도 안
1: 말이
0: 돼.
1: 안 돼.
0: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1: 음흠.
0: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1: 예.
0: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1: 음흠.
0: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1: No way. Are you serious?
0: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1: 오.
0: 이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1: 응? No way! I won't share it!
0: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1: 네.
0: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1: Yes.
0: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I won't share it.
1: No way. I won't share it.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All 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1: Mm-hmm.
0: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1: yes.
0: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1: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0: 네.
1: 생각이 다른 걸
0: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1: 그죠?
0: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1: 네.
0: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1: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0: agree가 인정하단가요?
1: 아니 이거 동의하단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0: admit.
1: 아.
0: acknowledge. 아,
1: 그렇죠. admit.
0: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1: 동의하다잖아요.
0: 네. 네.
1: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0: 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의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름다운 거예요.
1: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0: 네, 맞아요. 예. Okay, let me try again.
1: 예.
0: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1: listen,
0: 되죠.
1: listen.
0: 최악인 건 아,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1: 예.
0: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1: 우와!
0: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1: 완전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자,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1: 동의하다.
0: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1: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

0: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나는
1: 예.
0: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1: 오,
0: 되는 거예요.
1: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툭 적었잖아요. 저도
0: agree
1: 모르게.
0: 바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1: 어그로이 딱
0: 저 순간
1: 적었잖아요.
0: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그래서
1: 먼 길을 돌았어요.
0: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1: 네.
0: 바로 여기에
1: Will
0: 요겁니다.
1: have to.
0: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1: 그쵸.
0: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뭐뭐
1: 할 거, 의지.
0: 뭐뭐 할 것이다,
1: 할
0: 그죠? 할
1: 거야.
0: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1: 해야 돼.
0: 해야 돼.
1: 해야
0: 그
1: 한다.
0: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말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지불하다가 뭐예요?
1: Pay.
0: Pay 더 많이.
1: Pay more.
0: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Oh.
0: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 예.
0: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1: 아, 그런 경우
0: 거예요. 그래서
1: 많죠.
0: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오,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You'll have to
1: Oh.
0: pay more.
1: Yes.
0: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막 이러면서
1: Yes.
0: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1: She will have to cancel
0: 그쵸?
1: it.
0: 그 it, right? So
1: Yes.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뭐,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1: Yeah.
0: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1: 네.
0: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Okay?
1: Yes.
0: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것 같네.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1: Yeah.
0: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1: Yeah.
0: 피자는 절대 달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예요.
1: 네. Pizza can never be period.
0: 네.
1: Yeah. 피리어드는 이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코 달수 없다니까. 여기는 스윗 형용사 스윗을 넣어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피자는 절대 스윗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1: 오호.
0: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1: 네.
0: 자, 스윗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1: 짠 거는 솔트인데, 솔트는 소금이니까 솔티 아닌가요?
0: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1: 오!
0: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1: 예.
0: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1: 네.
0: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 수 예. 없다니까. 예.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1: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0: 맞아요.
1: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 그럼요.
0: 튀어나온 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1: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요.
0: 이렇게 됩니다. Never.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네.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1: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0: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eah.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yes.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네.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 논쟁 끝. 아.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오.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오. 이거야. 이렇게 오.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네.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1: 그럼요.
0: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0: 그건 이제 빼줘야죠.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e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1: period, period.
0: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네.
0: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oh,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네.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오케이.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지.
0: 아. 강하죠? 느낌 강하죠?
1: 예, 예, 예.
0: 네, 같이 한번. 그런 느낌 살려볼게요.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All right. I'm not going, period.
1: I'm not going, period.
0: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피자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1: Yes.
0: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0: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케이,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0: She'll have to cancel it.
1: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알라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Yes.
1: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6: 대단하셨습니다.
1: Alright.
6: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6: 마침 또 핑크색을
1: 그러네요.
6: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1: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6: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6: 네.
1: 해야 할 거예요. 이거
6: 아하.
1: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
6: 오.
1: 주시면 되겠습니다.
6: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혹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 밀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잠이 부족할 때는, 그렇죠? 아, 나 이제 잠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몰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아, 나 이제 밀린 잠을 좀 자야겠어.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catch up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 will catch up on 무엇이라는 핵심 패턴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catch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catch라는 것 자체는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on이 나오면은요, 어떠한 것을 따라가다라는 그 follow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일단 I will catch 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따라갈게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쭉 진도를 따라가는 느낌. 그게 잠이 부족하면은, 그쵸? 잠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의 이제 개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하나에 몰아서 쭉 따라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로 한꺼번에 몰아서 밀린 것들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catch up on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가. 내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친구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알았어. 지금 내가 주차 저기 멀리 했으니까 내가 이따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부족한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밀린 것들을 좀 하겠어.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나 밀린 잠을 좀잘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이니까 그쵸?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한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 잠을 이제 몰아서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그동안 너무 놀았어. 이제 밀린 일, 이제 나 이제 일을 좀 몰아서 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의 일이니까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숙제를 몰아서 하는 거, 그쵸? 요거 work 나온 김에 I will catch up on my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숙제를 몰아서 해야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빨래를 좀할 거예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빨래는 바로 laundry가 되니까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밀린 빨래를 좀할 겁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밀린 빨래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동안 바빠가지고 SNS 다른 사람들 거 포스팅을 못 봤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몰아서 피드를 좀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셜 미디어가 바로 SN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 포스팅은요, 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will catch up 하고 나선 on my social media fe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올려져 있던 거를 그동안 못 봤는데 아, 얘잘 사는구나. 얘는 이런 거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밀린 SNS 포스팅을 볼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라고 얘기를 해서 SNS 포스팅, 그동안 밀려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보겠어. 라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못 봤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밀렸던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밀린 일을 좀 해야 돼요. 라는 표현으로 I will catch up on my work 라는 표현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면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아, 제가 밀린 일이 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밀려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I have a lot of work. 어떤 표현이에요? 그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 To catch up on. 따라잡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으로 아, 제가 지금 밀려 있는 일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숙제가 많을 때는 그쵸? I have a lot of homework to catch up on으로 또 얘기를 할수 있는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밀린 일이 많습니다. 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밀린 잠을 좀 몰아서 자겠습니다.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라고 배웠다면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과거로 지금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진짜 잠 완전 몰아서 잤어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catch의 과거인 caught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caught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 나잠 몰아서 잤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aught up on my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caught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할 것이다. I will catch up on. I caught up on. 이런 식으로 과거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동안 못했었던 것들을 쭉 밀려 있었던 거,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는 느낌. I will catch up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today. 오늘도 행복한 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s coming up, right? The first ste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딱 볼 때는 되게 어렵죠? 네.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동업은 또 뭔지? 그 다음에, 예, 뒤에 놀라운 일인데. 길지만 핵심은 뭐예요? 뭐뭐 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오늘의 핵심 중에 뭐뭐 할 일인데, 놀랄 만한 일인데, 그거 슬픈 일인데, 그거 수치스러운데, 이런 식의 것들이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바로 맞습니다. What a 다음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뭐 이런 건데 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감탄문인데 놀라서 감탄하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예가 있는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조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 왜 하는지, 왜 코너마다 딱딱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놀랄 일인데, 영광인데, 우연인데, 와, 창피한 일인데, 수치인데 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짧지만 핵심은 앞에 나왔던 what, all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놀랄 일이다. 놀라가다가 뭐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영화 보면은 생일 파티 할 때 surpris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예요. what a surprise. 간단하죠? 그래서 발음만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광인데 영광이 뭐예요? honor. 아시겠죠? so honor인데 시작이요. honor가 아 발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 a 아, 너, 이 발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음 앞에, 모음과 유사한 거 앞에 an을 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발음이 what a an 이렇게 연달아서 모음이 오기가 힘드니까 what an honor 이 발음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an을 쓰는 것뿐입니다. 영광입니다. what an honor. 자, 그 다음에 우연인데 우연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coincide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함께란 뜻이고요. 안쪽으로 CID 떨어지다. 그래서 함께 떨어졌다. 해서 이게 우연일치라는 뜻으로 coincidence예요. 그래서 coincidence. coincidence. 아시겠죠? What a coincidence.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수치야, 수치. 그렇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을 때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가 창피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Your turn. Ready? I'll give you some hints. So, don't look at this part. 이 부분 보지 마시고요. Look at me. 아, 보기 싫으셔도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으신 거죠? 맞죠? 네, 저는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 그래서 포인트가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이야.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urpri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What an... 네, what an honor. What an honor.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우연의 일치 뭐라고 하나요? 와, 신기하다. Your turn. 네, what a coincidence. What a coincidence. 맨 마지막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hame. 해서 두 번씩 해드렸어요. 좀 더 살펴볼게요. Step 2.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놀랄 일인데 길지만 반은 해결했습니다. 뭔데요? What a surprise. 이게 제일 중요한 패턴이에요. 보다가 뭐예요, 영어로요? see죠, see. 근데 만약에 what a surprise, see 이렇게 쓰면은 보다가 놀랄 일이다. 이상하잖아요. 보다 놀랄 일이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 하는 것을 바로 to see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보게 되다니 이런 뜻이에요. 너를 보게 되다니. 근데 너희가 두 명이니까 you too 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업이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 together.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working together라고 안 쓰면 work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둘이 동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이렇게 순간을 살짝 봤었을 때 느낌은 ing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각동사의 뒤에 분사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외우시는 게 제일 불편하거나 오히려 혼돈을 많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What a surprise to see you working together, swimming together, running together, driving together. 그렇죠.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What a surprise to see, 그렇죠? 누구를요? Both of you, 아니면 you two, working together. 너희들이 동업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 내가 놀라운데, 그렇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시다니 영광인데요. 아까 나왔잖아요. What an honor. What an honor. 그러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다니가 to잖아요. to. 그래서 to. 그렇죠? 네. have you. 당신을 갖게 돼서. 물건인가요? 뒤에 보니까 as our guest. 우리의 초대 손님으로 당신을 여기에 나오게 우리가 여기 있게 모시게 돼서. 모시게 돼서의 느낌이 have you예요. 네. 그래서 what an honor to have you. As our gue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건데 여기에서 너를 만나다니 정말 우연인데 같은 패턴이에요. What a coincidence. 앞에 나왔죠?

What a coincidence. 뭐 하다니? 그러면 to가 동작이 나옵니다. To see you here. 아니면 to meet you here. 예, 바로 여기니까 here까지 정리하시면 What a coincidence to meet you here. 그렇죠? 뭐 한국에 있던 친구를 우연히 오스트리아에 가서 짤즈부르크에서 왔다든가 이러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니까 자 느낌 살려서 먼저 그렇죠? 우리말 보고 영어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왔을 때 우리말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어른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너희들이 이렇게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랄 로짠데 놀랄 일이야. 애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서로 다른 사람끼리 상극끼리 끌리잖아. 자, 그렇다면 놀라는 건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됐죠? 그러면 상극이 뭐예요? 서로 반대편인 거죠. Opposites, 서로 끌린다. Attract. Opposites attract. 폴라 압둘의 노래 중에 제목도 이겁니다. Opposites attract. 서로 다른 사람끼리 끌린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가서 많이 보시고 여러분 마음 응원 이런 것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0: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안녕.
1: 난 제니.
2: 난 민준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0: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두둥 도전, 도전이에요. 도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는 걸